0: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3: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6: 카페페 주문.
5: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6: 카페페 주문.
7: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0년 근속해서 장관 표창장 받았습니다. 임명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 됐어요. 형님한테 축하받고 싶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 잘했죠? 하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20년. 네. 아니, 근데 뭐, 그, 모든 직장인들이 20년 사실 근속하시면 장관 표창장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뭐 특별한 일을 하시고 있나 봐요. 예, 이 사연으로는 뭐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차중컬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상에게 굉장히 귀한 건데, 예, 모든 분들이 20년 했다고 무조건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대단하십니다. 축하드려요. 박혜숙 씨, 아침부터 달달한 딸기잼 만들고 있는데요. 열심히 적고 있는데 도통 졸아들지가 않아요. 얼마나 더 저어야 졸아드나요? 이게 잼이 되긴 하나요? 잼이 되죠. 예. 어릴 때 그 제 기억에 그 잼 만드는 날이 있었거든요. 딸기잼 만드는 날, 포도잼 만드는 날 항상 어머님이 그걸 굉장히 오랫동안 이 아주 약불로 오래 저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젖지 않으면 밑에 딱지가 붙어가지고 약간 탄내 같은 게 나기 시작해서 누룽지가 생길 수 있거든요. 밑에. 그래서 계속 저으면서 약불로 이게 꽤 좀 뭐랄까요? 네,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네. 근데 그거 만드는 날은 그 달콤한 향이 진짜 온 집안에 퍼지는데 아직도 그때의 그 향을 잊지를 못합니다. 이제 뭐 기분 좋게 해주는 향이에요. 동화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딸기잼 잘 됐습니다.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커피 브레이크 시간입니다. 요즘 따라 자꾸 깜빡깜빡하고 머릿속이 몽롱한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복근 운동을 해보시죠. 복근 운동이 뇌 건강까지 지켜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미국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은요, 복근 운동이 뇌 속 노폐물을 씻어내는 시스템을 활성화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연구팀은 벌써 먼저 실험용 쥐를 이용해서 걷기 운동을 할 때의 뇌 움직임을 관찰했고요. 그 결과 쥐가 복근을 수축할 때마다 뇌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현상을 발견했다고 해요. 이 연구진들은 복근이 수축하면 복부 혈액이 뇌 쪽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압력을 가하는데 마치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 일어나는 뇌 청소 과정과 비슷하다라며 깨어있는 동안에도 이 걷거나 복근에 힘을 주었다 푸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의 자정작용을 도울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뭐 지금 여러분들도 배에 잠깐 힘을 줘보시죠. 네, 뇌가 좀 깨끗해지는 느낌을 받으셨나요? 지금 저 하고 있는데 좀 깨끗해진 것 같은데요.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2부 시작됐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여러분의 수요일 아침 일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부에 소개되는 모든 사연에 차준식 차디가 보내드리는 식품 선물 보내드립니다. 예, 자주식 뭐 종류가 다양한 거 아시죠? 예,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오늘은 해물 밀키트 세트로 갈게요. 오늘은요. 2190님. 저는 김포에 사는 이소정인데요. 오늘 차를 놓고 광화문에 가야 하는 교통이 안 좋은 관계로 11시

더 투박한 맛입니다. 된장을 풀거든요. 제주도는요. 저는 근데 그게 진짜 개운하고 너무 좋더라고. 담백하고. 저는 그래서 제주도 가면 꼭 그 물회는 한 번씩 좀 먹고 그 경험을 꼭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근데 뭐 다른 뭐 이렇게 뭐 고기국수 이런 것들은 많이 드시니까 뭐 보말칼국수 일반적으로 그죠? 네. 그리고 뭐 갈치구이 뭐 이런 것들 많이 드시니까 네. 물회 어떠세요? 물회. 차준식 드립니다.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릴게요. 존박의 이상한 사람.

히터를 안 틀어도 되고 그리고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고 창문만 살짝 또 공기 좀 열어놓으면 그 기분 좋은 바람이 싹 들어올 때 예. 건강하시고요. 차준식 보내드립니다. 해산물 밀키트 세트 드릴게요. 0267님 강아지 산책 중인데요. 제가 앉아서 가만히 바람을 맞고 있으니까 강아지도 옆에 앉아서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얘도 바람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하셨습니다. 아, 느끼죠. 느끼죠. 에, 옆에 딱, 나도 똑같이 해야지. 뭐 눈 감고 하면서. 아, 너무 귀엽네요. 사실 그 강아지는 이 아이는 좋은,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네요. 너무 좋은 메이트를 만났네요. 다행입니다. 아까 뭐 그 코스 요리, 강아지 코스 요리, 요리도 해줬지만, 이 강아지들도 계급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슬픈 얘기지만 유기견들도 너무 많고요. 그 생각 좀 마음이 좀 씁쓸하기는 한데, 주인은 누구냐에 따라, 만나냐에 따라서 계급이 생기는 것 같아서.

네,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퀴즈 정답 발표해야죠. 정답은 4번 팝콘이었습니다. 팝콘. 네. 영화 하면 또 팝콘이긴 하죠.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음식은 아니지만. 네. 자, 팝콘 정답이었고요. 2부를 마무리합니다. 메이건 트레이너의 Better When I'm Dancing. 김한숙 씨가 청해 주셨고요. 3부에 뵙죠.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의 제...

음악 앨범 가족들의 의견을 모아보는 시간. 아이고 어떡하지. 오늘은 4835님의 난제입니다. 아, 4835님께는 한강 유람선 탑승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차디, 저 지금 억울합니다. 현재 입사 5년 차인데 입사 동기가 한 명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 의지할 사람이라곤 동기밖에 없어서 퇴근 후에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동기를 넘어 찐친으로 지내고 있죠. 근데 5년 동안 가족보다 더 오랜 시간 함께한 사이라서 모르는 거 없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충격적인 건 서로 정확한 나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뭐 동기니까 뭐 제 머릿속으로 동갑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살인지 묻지도 않았고 당연히 또래라고 생각해서 반말하고 이름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죠. 근데 얼마 전에 우연히 동기의 생년월일을 알게 됐고, 잠깐만, 너 왜 나보다 두 살 어리냐? 이렇게 된 거죠. 두 살 어린 동생이랑 야 너 하면서 5년을 지냈다고 생각하니 황당하고 약간 억울하기도 하고 제 기분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억울해요. 동생이잖아요. 그것도 한두 살도 아닌 두 살이나. 한 살도 아닌 두 살이나. 말은 편하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형이니까 호칭은 형이라고 부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5년을 야 너 하면서 이름 부르던 사이라서 갑자기 호칭을 형이라고 바꾸자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좀 없어 보이죠. 제가 생각해도 좀 그런데 그렇다고 저보다 어린 걸 알았는데 예전처럼 이름을 부르며 지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동기가 먼저 형이라고 부르겠다고 말해주면 좋을 텐데 애가 센스가 없는 건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말이 없네요. 분명 내가 두 살 많은 거 지도 알고 있으면서 말이죠. 차디라면

굳이 나이 많은 티 낼 필요가 있나요?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좀 어려지는 그런 느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특히 이제 같은 학년이면, 예, 맞아요. 6612님, 이, 형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관계 어색해질 듯 해요. 그냥 쭉 가시는 게 어떨런지. 다 같이 늙어가는데 뭔 형이 중요합니까? 하나만 더 볼까요? 김영규 씨. 1번, 한 살 정도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두 살은 그래도 형이라고 불러주셔야죠. 한번 정리하고 가야 서로가 마음이 편할 듯 합니다. 야, 이 의견이, 네, 다양합니다. 자,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볼게요. 5년 동안 동갑인 줄 알고 지냈던 동기, 나보다 두 살 어리다는 걸 알게 됐을 때, 1번, 호칭 정리를 한다. 2번, 동이니까 그냥 계속 편하게 친구로 지낸다. 음악 앨범은요, 가족들은요. 오, 이렇게 되면 더 피곤해지는데. 54-46. 네.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호칭을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차이가 거의 없어요. 54-46이면 뭐 거의 1:1이지 뭐. 그죠? 네. 뭐 반올림 뭐 하면, 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더 골치 아파지네. 54-46이에요, 여러분. 네. 자,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 4566님이 청해 주셨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자, 릴레이 직관 저기 선곡 에이저 브락 주제를 함께하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번호 샵8910 공짜인 콩으로 주시면 돼요. 3390님은요,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Can't Stop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저는 그 YG 가수들이 항상 이상해요.
6: 네, 이쪽 계열이 더 잘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SM.
5: 아,
6: 네.
5: 뭐. 그림체 말씀하시죠? 이런 말 괜찮아요. SM으로 태어난 것 같아.
7: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8: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9: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8: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10: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자, 297님이 주셨는데요. 내일부터 30도 나는데 제 몸은 드러낼 준비가 안 되거든요. G-Park은 준비가 되셨나요? 아, 저는 뭐 사시사철 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내일 당장 예, 워터밤에 나가도 바로 단추 두 개 풀 수 있으니까 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락이 너무 없네 지금. 예. 자, 아, 오늘 제가 참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예뻐하고 귀여워하는 초대 손님이 나옵니다. 누구지? 안 그렇게 주지. 자, 좀 창피하긴 하다. 좀 옛날 건데 미안해. 여기 감독님 계신 미안해. 예.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spirit of a new generation. 이 노래도 선곡을 잘 안 할 텐데 노래는 굉장히 좋은 노래입니다. 하리수의 노래입니다. Temptation.

너무 터진다, 너무 터져. 예, 너무 터져요. 예. 예전에 이렇게 많이 터졌어요. 예, 그때는 흥청망청 여기저기 막 경기 좋을 때 팡팡 터졌거든요. 예, 샴페인 뚜껑 터지고 생일 파티 풍선 터지고 막 여기저기 막 난리가 났는데, 아, 그런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예, 이제는 서로가 좀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즐기고 있는데요. 자, 오늘 5월 13일 수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생방송으로 변함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형, 여수 워터파크 또 오시죠? 라고 하셨는데,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고. 내일부터 낮 기온 30도 넘어요. 김지연님, 최미선님 보내주셨고. 아, 집학, 지금 우리 딸이 KBS 방송국 견학 중이라고. 염현주님. 예, 밖에 누가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안 보여가지고요. 자, 오늘 수요일, 진짜 오늘 저 진짜 좋은 시간 준비했습니다. 스페셜 전설의 고수 준비했는데, 아, 이분을 꼭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드디어 제가 라디오쇼에서 만나게 됩니다. 예,

0: 오늘 나오게 됩니다. 문자번호 너무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실물 너무 예뻐요. 예,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 자 전설의 고수 우리 지예은 양 바로 모시겠습니다.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0: 자, 이분이 저 자중해를 외치며 라이징으로 떠오를 때 솔직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습니다. 예, 잘 될 줄. SNL 코리아로 날개 달고 런닝맨 대환장 기안장의 유재석 캠프까지. 아우 정말 부럽다. 아 부러워. 2026년 5월 광고 모델 브랜드 평판 23위에 빛나는. 야, 나는 없어. 지혜은 씨 나와 주셨어.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지혜은입니다.
0: 반갑습니다. 예. 일부러 이렇게 귀엽게 하실 필요는 없고, 편안하게. 예, 예.
1: 그냥 본체가 그런 거.
0: 그래요? 네. 예. 연기할 때도 확 바뀌잖아요.
1: 네, 연기자니까.
0: 그래요?
1: 배우.
0: 근데 왜 이렇게 실물이 이뻐요? 저는 실물로 보고 깜짝 놀랐어요.
1: 감사합니다.
0: 아니, 화면보다 실물이 너무 예쁜 거예요. 키도 너무 크고. 인기 폭발이겠네 진짜.
1: 인기 폭발.
0: 왜 너무 옛날 멘트예요?
1: 인기 폭발.
0: 보기 안 좋았어요?
1: 아니 좋았어요.
0: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1: 좋았어요. 인기 폭발.
0: 인기 폭발.
1: 정겨워요. 예.
0: 대환장.
1: 네. 예. 대환장.
0: 라디오는 좀 근래에는 자주 할 기회가 없었죠.
1: 네, 진짜 요 근래에는 진짜 자주 안 해가지고 너무 또 떨리네요.
0: 네네. 떨려요?
1: 네.
0: 편하게 생각하시고.
1: 네.
0: 아,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새롭게 또 함께하는 우리 또 CP 엔터, 쿠팡 엔터 가족끼리 다 모였잖아요.
1: 네.
0: 예, 같이 이제 얼굴 보고 식사를 했는데, 아, 분위기 좋았죠?
1: 네, 엄청 예, 예. 명수 선배님 때문에 더 재밌었어요.
0: 네, 제가 좀 주접을 떨어가지고.
1: 네, 예. 진짜 재밌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뒤에서 욕한 거 아니고요?
1: 아니요. 진짜 똑같으셔서 재밌었어요.
0: 그죠?
1: TV랑.
0: 예, 예. 네. 근데 예은 양은 TV보다 얼굴이 더, 실물이 더 예뻤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아, 어떻습니까? 제가 들어오는 걸 알고 있었어요?
1: 네. 저도 기사로 봤어요.
0: 반대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1: 제가요?
0: 예.
1: 아니, 제가, 전 아직, 엄청 좋았죠.
0: 아, 그래요?
1: 네.
0: 예, 예. 이상형이 누구죠?
1: 유재석이요.
0: 정말입니까? 또 한 얘기 했잖아요. 이상형이 유재석이에요?
1: 네.
0: 근데요. 그게 다요?
1: 네네네.
0: 알았어요. 좋아하는 개그맨은요?
1: 박명수요.
0: 야 참나.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랑 좀 다른데
1: 네.
0: 방송 끝날 때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네. 당황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처음부터 이렇게 부담을 주고 싶진 않아요. 네. 예.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요새? 어디 가도 지혜은 많이 찾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1: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어린 친구들도 너무 네. 좋아해 주시고
0: 본인이 어린데 뭘 어린 친구예요?
1: 또 초등학생들도 되게 좋아하고
0: 예,
1: 그래서
0: 예,
1: 놀랍고
0: 예.
1: 또 예. 어르신 분들도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0: 예.
1: 좀 놀랐어요.
0: 행복해요?
1: 행복해요.
0: 어젠가 동상이몽에

0: 어떻게 좀 부모님께 좀 선물 좀 했어요?
1: 아 선물 못했고
0: 어그저께인데 예.
1: 아 저도 이게 요즘은 벌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엄마들.
0: 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이가 지은이 벌이가 안 좋으면 여기 손가락 빨 사람도 한 줄이 아니에요.
1: 아 요즘엔 이제 좀 이렇게 모아야 된다. 엄마 너 쓰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조그만 용돈.
0: 조그만 용돈. 아 부모님께는.
1: 네네.

0: 뭔가 온 것 같다.
1: 아 근데 된 거야? 느낌이 확 와?
0: 느낌이 왔어요. 왜냐면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빵빵 터졌고.
1: 그럼 된 거야.
0: 오히려 저 근데 아니야 달까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2차 오디션을 보러 오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또 열심히 준비해서 갔죠.
1: 그래가지고 2차도 된 거고.
0: 네.
1: 그때도 저 내 상의했어요.
0: 아 그때는 다른
1: 뭐 했어요?
0: 나문희 선생님.
1: 나문희 선생님 한 번만.
0: 진짜 안 비슷한데.
1: 아 괜찮아. 왜냐면 많은 네. 분들이 제2의 지혜를 꿈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줘야죠.
0: 근데 예. 그때는 이제 기세로 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똑같다는데 진짜 기세로 밀고 나와가지고.
1: 예은이가 방송 그러니까 뭔가를 예능을 아는구나.
0: 네. 그래서 그냥 진짜 막 준나야.
1: 뭐라고요? 다시 한 번요.
0: 준나야.
1: 아 준아야.
0: 네.
1: 아 그 기세 민 거야?
0: 네 밀고 이제 남은이 형님 추는 세핑도 추고.
1: 됐어 그래서.
0: 네. 준아야 나는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이러면서 진짜 엄청
1: 잘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하고 네. 뭔가 지금 이렇게 되려니까 된 거예요. 지은이라는 그런 배우의 네. 거기 코믹적인 것들이 가미되면서 얼굴도 너무 예쁘고 호감이고 귀여운 그 모습에. 또 연기를 공부했고 거기에 또 나름대로 어떤 개인기가 붙으니까 당연히 심사위원들도 이제 당연히 합격을 줬겠죠. 신동엽 씨도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0: 네. 네. 그때는 안 계셨는데.
1: 예.
0: 좋아하셨어요. 그래도 저 붙고.
1: 아 붙고 나서.
0: 네, 붙고 나서 좋아하셨어요.
1: 예예 예. 야 잘했다 진짜. 초반에는 SNL 자체에 네.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 연기로는 진짜. 정말 우리나라 최고 아닙니까?
0: 아 진짜
1: 신세대들 중에서의 그 최고.
0: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 그 크루에 들어가서 주눅 들어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0: 아 진짜요. 진짜 못해요.
1: 얘기 좀 해보세요. 처음에 어땠어요?
0: 처음에는 너무 진짜 너무 잘하시잖아요. 다들
1: 기가 막히잖아.
0: 진짜 기가 막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주눅이 드는 거야.
1: 처음에 뭘 보고 이렇게 주눅 들었어요? 하는 걸 보고
0: 다들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그냥 막 애드립도 막 하시고 무대에서 그 모습들을 막 하시니

0: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 집이 네. 바다 안에 있었어요. 어.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를 배로 해야 했어야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해가지고 제가 땄어요 번호를.
1: 아 진짜. 네. 어. 진짜. 그게 쉽게 되던가요?
0: 아니요 진짜 저 그때 여름에 땄거든요. 그 한강에서

0: 들을 좀 저기 죄송한데 큰일 뻔했어요 지금 PD 끌려갈 뻔했어요. 그 정도 괜찮아요.
1: 아니, 이렇게 기성만 했는데
0: 기성만 하게 다 들어갔어요 지금. 네. 지금 아, 약 한 67만 명이 들었어요. 야 지연이 대가리네. 그 네. 그런 캐릭터들은 어떻게 좀 만들죠?
1: 캐릭터를 주신 것도 있는데 또 예. 명칭을 또 잘 붙여주세요.
0: 예.
1: 그래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0: 예예. 예. 그리고 또 그 초롱이 여친으로 나왔죠.
1: 아 초롱이 여친.
0: 그거 진짜 웃겼는데.
1: 예, 초롱이 여친으로 그래도 저를 좀 많이 알려져가지고.
0: 예예예. 예, 예.
1: 오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0: 초롱이가 원래 그거 아니에요? 오빠 운동한 사람이 사람 때리면 안 돼 그거 예, 아니에요? 예. 그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1: 사실 그 예. 영화에서는 초롱이 여친분이 이렇게 잘 안 나오셨어요.
0: 예,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진짜 이거를 초롱이 여친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배역을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아 이거 뭘 따라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그때 예. 그 전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예. 진짜 엄청 그 생일하는 그 친구들과 같이 계속 그 연기 연습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봐라, 뭐 저렇게 해봐라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게 또 이렇게 잘 이슈가 돼가지고 신기했죠.
0: 그때 그 멘트 혹시 기억나요? 원래 영화의 멘트는 오빠 운동한 사람이 사람 때리면 안 돼.
1: 맞아요.
0: 뭐 오빠, 이런 거였죠.
1: 오빠 뭐 하면 안 돼. 뭐였지? 오빠
0: 기억 안 나요?
1: 아 뭐 근데 그 톤이 중요했어요.
0: 어떤 거 톤 아마.
1: 아 오빠 하지 마. 아 오빠 하지 마. 이렇게.
0: 야 진짜 잘한다 진짜 와 어떻게 그게
1: 그 톤이
0: 그 톤을 어떻게 잡았어?
1: 아 그 진짜 듣기 싫어야 된대요 친구들이 그러니까 듣기 싫었으면 좋겠대요.
0: 아 친구들이 도움 줬어요?
1: 네. 아 진짜 이거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근데 제가 또 소심하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아 진짜 괜찮대요.
0: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야 차 빼!
1: 네.
0: 아 이 자식 너 잠깐 너 일로 와봐. 너 차 안 빼? 이게 진짜 오늘 확확 하는 거 그때.
1: 오빠 하지 마.
0: 아우 잘한다.
1: 이렇게 됐네.
0: 이렇게 잘하니까 SNL이 재밌는 거야. 예은이가 이렇게 잘하니까 다들 잘하시고 재밌다. 그 런닝맨에서도 그 가을 제철 무한 것도 너무 귀여웠어요. 그죠?
1: 아 진짜 이때요. 네.
0: 이런 거 시키면은 좀 아 죄송한 저 배우거든요. 근데 이런 거 못할까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어요?
1: 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 분장이라고 해가지고
0: 예, 예.
1: 전 처음에 무를 분장할 수가 있나? 그래서 네. 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0: 예.
1: 근데 차라리 이런 것 같아요. 막 아예 덜 간 것보다 웃기려면은 이제 확실히 웃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진짜 확실히. 그래서 아 무가 진짜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0: 예예, 이게 너무 귀여워요. 귀여웠어요, 되게. 예. 자 아무튼 뭐 웃음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분장이나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1: 네.
0: 아, 웃음을 만들어내려는 그런 모습이 어떤 저도 예능을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동생이지만 존경스러워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은은 신동엽 유재석의 고수다.
1: 아니요?
0: 정신줄 놀래?
1: 아니 근데
0: 빠방 놔야지 빠방.
1: 예. 아니요. 왜 신동엽 유재석의 고수다가란 뭔 말이에요?
0: 지은 씨가 이제 대선배들과 방송을 많이 했는데
1: 네.
0: 그 중에서도 이제 지분을 많이 차지하는 분들이 신동엽 씨하고 유재석 씨잖아요. 그거 맞잖아요.
1: 맞아요.
0: 예,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신동엽 씨와 유재석 씨를 너무 잘 알죠.
1: 네. 네 그래도 좋아하죠.
0: 그러니까 잘 알고
1: 네.
0: 선배들이 너무 잘해주죠.
1: 네, 진짜 잘했어요.
0: 예, 예. 대한민국 최고의 그런 MC들이기 때문에.
1: 진짜.
0: 또 뭐 신동엽 씨는 연기를 또 너무 잘하잖아요.
1: 네, 연기 진짜 잘하세요.
0: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면서 배울 수도 있고.
1: 네, 맞아요.
0: 또 그 연기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호흡을 또 배울 수 있어서
1: 맞아요.
0: 우리 예은 씨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어떤 선배들이에요? 어떤 얘기 좀 해주던가요? 예은 씨에게
1: 동엽 선배님은 네. 좀 선생님 같은 선배님이에요.
0: 선생님
1: 연기 선생님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날카로우세요.
0: 그렇죠. 연기 잘하니까
1: 예. 그 웃음 포인트를 진짜 잘 아시고 연출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저희 하는 걸 이렇게 리허설을 지켜보시다가
0: 예.
1: 아 저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좀 이렇게 말하는 게 좋겠다.
0: 근데 그 얘기가 맞죠, 근데.
1: 네, 근데 맞아요. 그게 맞아요.
0: 그게 연륜이 있어서 그래요.
1: 그러니까요. 네. 그게 너무 그걸 하면서 아 진짜. 아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0: 아 그럼요 당연하죠.
1: 이게 다 철저히 계산되어 있으시구나.
0: 그럼요.
1: 그래서 와 진짜 그때 한번 아 진짜 연기를 잘 하신다. 그걸 진짜 깨닫고 재석 선배님은 진짜 친구 같은 진짜 편안함.

0: 저도 몰라요.
1: 아 그래요?
0: 언제 나오는지
1: 대본이 전날 나온다면서요?
0: 네, 전날 나와가지고. 아이고. 전날 나와가지고 저도 예. 그 다음 그걸 모르겠네요.
1: 네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저 저희가 투 채널 전국 방송이거든요. 네. 우리 지혜은 많이 예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청취자 여러분, 저 지혜은이에요. 매일 오전 11시는 박명수의 라디오 쇼 아시죠? 우리 명수 선배님 잘 부탁드려요. 11시엔 KBS. 다른 채널들은 자중해.
1: 감사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4 5

안녕하세요.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이 눈부신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7288님이 어제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올해 첫 수박을 썰며 듣고 있습니다. 맛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벌써 이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카페와 식당에 가도 이맘때 반짝 등장하는 수박 주스, 냉우동, 냉짜장, 콩국수가 여름을 마중나오긴 했더라고요. 이미 발빠르게 즐기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이긴 합니다. 폴킴의 가야광장 시작할게요.

0: 사진이
1: 없는데요? 저 지금 농락당한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열무김치랑 같이 먹는 막국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열무 그냥 소면에다가 열무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 사진 저기 떴구나. 와 맛있겠다. 아 요리를 해서 드신 거구나. 너무 맛있게 해서 드시는데요. 예쁜 수저 젓가락 쓰고 계시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따끈한 거랑 또 시원한 거랑 같이 먹으면 아주 케미가 좋죠. 효정님께서 어머 안녕하세요. 볼륨 쩡이 효정이에요. 세상에 오마이걸 노래가 오프닝부터 나와서 놀랬잖아요. 폴킴님 우리 피디님 작가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아끼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목소리 폴킴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하셨습니다. 어머 피차 일반입니다. 저도 이동하면서 종종 듣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너무 예쁘고 조곤조곤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거 너무 듣기 좋아요. 저희 제작진분들 제가 그분들을 아낄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은 저를 아껴주셔야 합니다. 저 지금 완전 초짜예요. 여러분들 오후의 시작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하면서 가광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발빠르게 즐긴 여름 계절 메뉴 이야기

0: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보내드립니다. 광고 타임.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0: 의약품입니다.
1: 셀리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이 마중 나왔네 하셨습니다. 네, 저 나름 꾸미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 사실은 그 저는 약간 유니폼 같은 게 있거든요. 정말 제발 그것 좀 그만 입으면 안 돼 라고 주변에서 할 정도로 뭔가 하나가 마음에 들면 그 옷을 주구장창 입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나갈 때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다시 그 옷을 딱 입거든요. 물론 세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또 가광을 하다 보니까 나름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며칠 안 갈지도 모르니까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많이 봐주세요. 김주현님, 오늘은 체크남방 폴킴 명문대 공대생 패션 같아요. 진짜 공부 잘하는 학생 느낌스. 아, 네.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못하는 편도 아니었다라는 점. 명문대 공대를 안 가봐서 어떤 패션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뭐 그분들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지금 저 아껴놨다가 지금 두 번째 입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단 세게 받는 거 좋아합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점심도 거르고 일하고 있어요. 커피 마시고 싶어요. 곧 운전해야 하는데 커피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후 미팅 가는데 미팅 전에 커피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커피가 필요한 이유, 닉네임 달고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Like Jenny님, 커피 나왔습니다. 닉네임 부르면서 커피 선물 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어반 자카파의 Beautiful Day.

그래도 운전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옆에 있는 산이라든지 하늘이라든지 보는 거 저는 굉장히 좀 힐링 되는 것 같거든요. 운전하는 게 싫다 싫다 하면 진짜 싫어지는데 운전하면서 난 이렇게 라디오도 듣고 자연 보는 거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하면 휴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전우선 운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754님 방금 읽어드렸네요. 네,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퀴즈와 함께 2부로 돌아올게요. 잔나비의 노래 듣겠습니다.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0: 노원에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아빠, 엄마한테 또 혼났다?
2: 아니.
1: 그러면 김밥에서 당근 빼고 먹었어?
2: 아니.
1: 아, 찌개 문어 온 거 못 맞췄구나? 문어였잖아, 무.
2: 아니야, 그냥 TV 보면서 그냥 웃었어.
1: 아, 왜 그랬어? 아빠가 잘못했네.
3: 찬바람 부는 저녁에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 찬바람 부는 아침엔 이현우의 음악 앨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또 댓글로 알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세 분 계셨습니다. 세 분 계셨습니다. 안내산님, 주정민님, 6305님 이 세 분께 정말 행복한 선물 보내드리고요. 또 두 분을 저희가 더 추첨을 해봤습니다. 오답 소개한 분들 중에 두 분을 더 추첨해봤는데 저를 믿고 연계 보내주신 2393님께 정말 사랑과 감사의 의미로 선물 드리고요. 100개라고 보내주신 분께 9433님께도 원망의 선물 한번 보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0개는 100점도 아니고 틀린 거 100개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지만 댓글 글 보내주셨으니까 저희가 선물 같이 보내드릴게요. 5454님께서 생각보다 너무 잘했어요. 뭐가 제일 어려웠어요? 앙금빵은 일단 틀리셨고, 아, 앙금빵. 아니, 제가 사실은 거기도 잘하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왔습니다. 발음 연습 이게 무슨 일이죠, 여러분? 발음 연습에 열심인 저는 여의공원로로 출근한 가요광장 진행자 폴킴입니다. 발음 왜 이렇게 어렵죠? 저는 니은 받침이랑 미음 받침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어떻게 받침이 있는 이렇게 언어가 생겼는지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우영김님, 긴 팀장님, 키가 크신가요? 제 마음대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이 팀장님은 그래도 카드를 주셨기 때문에 키가 크실 것 같아요.

0: 하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효준님께서, 오빠 저 지난주에 쳤던 시험 결과 오늘 발표 날인데 합격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떤 시험을 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을 마지막으로 제가 쳤다기 조금 전이네요. 발음 시험. 화이팅 하시고요. 5367님, 폴킴님 음성이 너무 다정하네요. 무뚝뚝한 남자와 살아서 그런가. 너무나 좋습니다. 점심 준비하며 잘 듣고 있습니다. 무뚝뚝한 남자. 글쎄요, 이렇게 말로 다정한 사람도 있지만 또 말은 좀 무뚝뚝하더라도 마음이 다정한 사람도 있거든요. 이게 또 살아온 습관과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 남자 속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나이스하구나, 따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3, 4부엔 저의 친구들이 옵니다. 헤이즈 그리고 픽보이. 지난 이틀에 비하면 마음이 편하지만 결코 편하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두 사람과의 케미 기대해 주시고요. 묻고 싶은 것들, 하고 싶은 이야기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페퍼톤스 행운을 빌어요.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정체 정도가 무척 심하니까요. 문먹에서 완주 쪽으로 가실 분들은 문막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 운행하는 게 낫겠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의교 부근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하남 쪽으로도

시간대 일하는 부부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가끔씩 뭐 주말이라든지 둘이 시간이 맞아서 어디 놀러 가거나 뭐 밥 먹으러 가는 데이트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0: 나의 눈치 동생들 보고 싶었습니다. 쿨 FM DJ 선배 헤이디 헤이즈. 김민석보다 훨씬 더 큰 동생 커다란 귀요미 커귀요미 픽볼.
1: 김민석 왜 나?
0: 나는 이 두 사람 너무 보고 싶었는데 두 분 혹시 저 만나고 싶었나요?
2: 예이.
0: 엉망이네. 헤이즈 픽보이와 함께합니다. 가광 초대석

0: 네, 우리의 절대음감 헤이즈 픽보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1: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헤이즈 그리고
2: 픽보입니다.
1: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낮에 또 만나니까 좋네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우리 너를 네. 만나는 네. 한 번은 다시 맞춰보죠.
0: 아 근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1: 근데 이거 한번 맞추는 타이밍 맞추는 거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 저는 뭐. 근데 엉망으로 하는 거 사람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1: 아, 오케이.
0: 네. 오케이. 한번 굳이 다시 하고 싶으세요?
1: 한번 해봅시다.
0: 해볼까요?
1: 뭐 1, 2, 3, 4
2: 너를 만나.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0: 이거 괜찮다.
1: 네.
0: 임소희님이 오늘은 헤이즈님이 계셔서 첫날 둘째 날보다 순한 맛일 듯하네요. 행운을 빌게요 폴디 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소희님. 뭐
2: 어떤 왜 일이 있었길래
1: 첫째 둘째 날 그 매운맛이었나요?
0: 첫날은 우리 고막소년단 친구들이 왔어요. 그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말 실컷 하다 갔고요.
1: 진짜요?
0: 또 어제는 10cm 형이랑 또 소란 형 오셨는데 너무 베테랑 정말 입담꾼들이잖아요.
2: 그러니까.
0: 제가 기가 팍 죽어서 했죠.
1: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 또 오시면은 우리가 살짝 업혀가는 것도 있잖아요.
0: 그쵸.
1: 워낙 그래서 저도 알아서 잘해주시니까.
0: 뭐 적당히 이렇게 묻혀갔습니다.
1: 좋아요. 오늘은 우리 서로 묻혀봅시다. 그리고 픽보이 오빠가 오늘 더 활약해주셨으면 좋겠어요.
2: 저는 뭐 항상
1: 지금
0: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목소리가 시니컬해요?
2: 지금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0: 아 그쵸.
1: 오케이 깨어나보자.
0: 저는 우리 이제 제작진분들에게 픽보이 못 올 수도 있다.
2: 왜?
0: 픽보이 지금 잘 시간이다.
2: 아 저는 근데 일은 이렇게 웬만하면 다 지키는 편입니다.
1: 아니 당연히 지켜야죠.
0: 죄송한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목소리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2: 아 진짜 목소리가 너무 약간 좀 들어갔나요 힘이?
0: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1: 좋아요. 그래도 오늘 컨디션 되게 좋죠.

0: 좋은 에어컨디션.
1: 아, 저는 네. 집이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아, 스쿠터 타고 왔어요.
2: 아 진짜요? 네. 얼마 오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1: 15분 걸렸어요.
2: 괜찮다.
1: 날씨도 너무 좋고.
0: 스쿠터 타고 15분 정도 바람 맞으면 게임만도 안 돼.
1: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몇 분짜리지? 풍경에 취해가지고.
2: 여기 소파에서 주무시고 오신 거 아니죠?
1: 아하, 죄송합니다.
0: 아닙니다. 가볼게요. 이게 또 여기 매력이니까.
2: 우리 다음 사연 픽보이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1: 네. 그 정승원님이 보내주셨어요.
2: 아니 그거 말고
1: 어떤 거 말씀하시는?
0: 아네
1: 5620님 빅보이님은 거의 나는 자연인이다 느낌으로 오셨네요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저 오늘 자연인이 아니라 저 되게 지금 멋있어요.
0: 아 바지 한번 여러분 바지 한번 봐주세요. 바지가 진짜 예쁘다.
2: 아니 아래는 무슨 젖소를 끌고 왔어요. 아니 너무
0: 예쁜데요?
2: 너무 예쁘게 입고 왔는데요.
0: 맞아요.
2: 아니 픽보이 요즘 왜 이렇게 미모가 물이 올랐어요?
0: 그니까 아니 제가 그여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매일 걷고 뛰고 오. 하루도 빠짐없이 덜 먹고 예뻐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1: 그게 아니고 그것도 네. 그러는 건데요. 네. 제가 이제 이번 달 말에 앨범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프로필 사진이랑 화보 촬영을 좀 하느라고
2: 아,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인 사람이었네요.
1: 저는 형 아시잖아요.
0: 확실하시네.
1: 그 제가 일하시거나 사적으로 두 분 다 한번 보신 적 있잖아요. 네. 저는 온오프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저는 버튼이 있어요. 심장에 네. 탁 누르면
2: 전원을 꺼버리고 싶네요. 네.
1: 오늘은 저는 밤만 이제 절전 모드로 키고 왔기 때문에
2: 좋습니다.
0: 아 쉽지는 않겠다 오늘. 일단 네 장 문장님께서 빅보이님. 빅보이님 김영광님 느낌 나는데
2: 어? 이거 너무 과찬 아닌가요?
1: 아, 저 그런 얘기 꽤나 들었었던 것 같아요. 어, 생각하니까
2: 언제요?
1: 아 뭐 여기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사실이죠 사실.
0: 어, 사실이죠 사실.
2: 지금 혹시 이 보고 계신 분들 픽보이 닮은 꼴 떠오르시면 이렇게 문자 좀 보내주세요.
0: 어,
2: 한번 받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어 박한솔님께서는 픽보이님 오늘 소지섭 스타일.
2: 잠깐 너 손 아래로 해서 너가 지금 문자 보내고 있는 거 아니야?
1: 이거를 제가 오늘 사실 아르바이트생을 몇 명 고용했습니다.
0: 근데 오늘 같이 이렇게 픽보이 오빠 이런 수수한 스타일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뭔지 알죠?
1: 아 근데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0: 어떤
1: 수수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0: 네, 너무 좋게 생각하죠? 예, 평소에는
2: 좋게 생각하죠.
0: 내 일하러
1: 아니 오늘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일을 이렇게 하긴 오늘 제가 막 다음에 불러주실 때 제가 그때는 헤매로 딱 한번 멋있게
0: 아 오늘 이런 편안한 분위기로
2: 다음에 또 부를 수 있을지는 한번 저희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1: 아니면
2: 하겠습니다.
1: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러면 가겠죠. 올 수 있겠죠.
0: 세팅된 날 네.
2: 우리 마지막 문자 우리 헤이즈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0: 1734님께서 헤이디의 볼륨을 높여요 애청자였는데 고정 게스트 픽보이님과 함께 오랜만에 케미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와 우리 수요일에 남자였잖아요.
1: 다약으로 1년 전일까요?
0: 2년 3년 벌써
1: 그때 정말 네. 저는 이 방송 냄새를 너무 좋아해요. 이 대리석 냄새 있거든요.
2: 대리석 대리석이 있나요?
1: 이 복도 다 대리석이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여기 뭐 로비가 다 대리석 아니에요?
2: 아, 뭐 그렇다고 합시다.
0: 그랬던 것 네. 같아요.
2: 아니 근데 픽보이 씨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네.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폴킴이 DJ가 됐다 나와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처음으로 뱉은 말이
3: 폴킴이요? 교육 방송이에요?
2: 어 정답 픽보이
0: 맞아요.
1: 이런 이거를 또 이제 작가님이 또 얘기해 주셨네요.
2: 교육 방송이라뇨.
1: 아니 그게 아니라
0: 아니, 왜?
1: 저는
2: 저희 상쾌한 방송이에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너무 약간 이제 바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DJ를 하시는 게 바른 생활 그거를 떠나서 아침이니까 이게 사실 점심이니까
2: 그쵸.
1: 좀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아. 굉장히 아침이거든요.
0: 그러면 이제 나와서 뭔가를 알려줄 것 같았던 네네네네. 정보를 주고
1: 네, yes, yes.
0: 좀 강의를 해주고
1: yes.
2: 지금 앞에서 잠깐 이제 제가 하는 거 이미 듣고 오셨잖아요.
1: 네.
2: 어때요? 교육 방송 같아요?
1: 오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2: 아니 하지 말아주세요.
1: 못 들었습니다. 나가서 지금 아. 그 영민이랑 얘기 좀 하고 오느라고
2: 아 저 회사 이사님이랑
1: 네 이사님이랑 얘기 좀 하고 오느라고 오랜만에 사담을 좀 나누느라
0: 좋네요.
2: 이래서 친한 사람들은 아무도 제 얘기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주연님께서 픽보이님이 사석에서의 폴 오빠는 좀 어떤 사람이에요?
0: 어 궁금하다.
1: 폴 형은 네 자기만의 개그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최근 제가 에피소드를 돌려보자면 저희가 한번 형 어디 놀러 갔다 왔죠?
2: 저희 최근에 한번 저희끼리 갔다 왔죠.
1: 이 형은 재밌겠다. 정말 재밌는 게 있어요.

0: 한대요.
1: 그 마피아 게임을 하잖아요. 네. 저는 살면서 아, 마피아가 시민인 척한 건데 시민이 마피아인 척한 거 처음 봤어. 시민이 마피아인 척을 이 형은 하거든요.
0: 아 역으로.
1: 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0: 아 근데 그것도 뭐 전략적이네요. 뭔가.
1: 아니 전략이 아니고 룰을 몰라요.
0: 아 나도 그럼 지금 룰을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1: 룰을 아예 몰라요.
2: 아니 너무 이런 게임을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제가 혼자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맘대로 해버렸어요.
1: 혼자 맘대로 하고 혼자 웃고 그냥 혼자 자요. 이게 무슨 행패입니까?
2: 픽보이씨 이제 조용히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2: 헤이즈 헤이즈님이 픽보이 오빠 사진 이거 해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 지금 사진 올라갔는데 이 꼴 보기 싫은 사진은 뭐죠?
0: 아니 가요강 아 근데 저 이렇게 장난처럼 댓글을 달았잖아요. 근데 오늘 와서 실물을 봤는데 사진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너무 이렇게 슬림하잖아요 사진이.
2: 그렇죠.
0: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픽보이 오빠는 빅보이 오빠였는데
1: 그때는 약간 BMI가 좀 있었죠.
0: 오 BMI가 지금 그 BMI 수치 완전 쫙 낮춰가지고 뭐 할 말 없으면 해명이 됐습니다 실물로.
1: 네네네.
2: 아니 그 아무리 살이 빠졌다고 해도 지금 저 사진 허리를 너무 꺾어서 지금 뱀인 줄 알았어요 저는 지금.
0: 근데 되게 통이 얇다.
1: 아 제가 지금 살이 빠지니까 통도 얇아지고 이 사진이 이제. 네. 그 프로필을 찍어준 게 동갑 친구인데 네. 그 포토 이제 그 화보 촬영하는 친구예요.
2: 네.
1: 근데 그 친구가 딱 촬영을 하는데 딱 제 이 피사체가 마음에 들었던 거죠.
0: 오 너무 다행이네요. 축하드려요.
1: 모니터를 딱 보잖아요. 저도. 네. 근데 제가 이걸 보고 전 되게 제가 남자답게 생겼다 생각. 손이 굵고
0: 원래
1: 너무 이쁘게 생긴 거예요.
0: 아 이 사진을
1: 너무 이쁘게 생겨서 우리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0: 그쵸. 그런 모습이 안에 있겠죠 DNA가 당연히.
2: 0703님이 어깨가 많이 결렸나요?
1: 아 전날 어깨가 좀 많이 결리기도 했고.
0: 근데 진짜 지금 멋있으니까 이런 모습도 앞으로 많이 자주

0: 아니 이런 모습을 좀 실제로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1: 왜냐면 오랜만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생소해하니까.
2: 제가 그럼 다음에 나올 땐 저 자세 이러고 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1: 이렇게
2: 어깨 손을
1: 좋아요.
0: 6234님께서 사진이랑 똑같긴 한데 뭔가 표정이 킹 받아요.
1: 어 그런 저런 표정을 또
2: 유감이,
1: 잘 못 봤기
2: 유감입니다.
1: 때문에.
2: 어쩔 뭐 어떻게 대답해드릴 게 없네요.
0: 아 근데 저는 또 이제 픽보이의 이제 풀 세팅을 이렇게 자주 봤던 사람으로서 우리 픽보이 멋있습니다.
1: 멋있죠.
0: 히도 헌칠하고 진짜 사실
2: 옷도 잘
0: 같아요.
2: 입고 저는
0: 네? 본인 입으로 그걸 얘기한다고요?
2: 네, 저는 제가 패셔너블하다고
1: 맞아요. 아니,
2: 딱 보면 느껴지시지 않아요?
0: 오늘 저의 패션 어떤가요?
1: 둘다
2: 진짜 DJ 아니, 이게 진짜 DJ처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거는 누가 봐도 DJ예요 지금.
0: 왜 그러죠?
2: 너무 청량하고 네. 너무 올바른 사람 같처럼 입었어요.
0: 저 오늘 모자 좀 어떤가요?
2: 모자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0: 있습니다. 네네네. 혜승님께서 혜이즈님 요즘 대학교 축제 많이 가시던데 26학번, 25학번 이런 어린이들 보면 어때요? 에너지 가득 받고 오나요? 하셨습니다.
1: 그렇죠. 사실은 제가 10학번인데 뭐 16살 차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가면 확실히 네. 에너지를 너무 많이 받고 그리고 추억 여행이 돼요. 그냥 그 친구들을 반짝반짝거리는 그 눈을 보면서 저의 어떤 지나간 시간들도 떠올릴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때는 그걸 잘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잖아요.
0: 아, 그때
1: 얼마나 소중한 건지
0: 잘 모르죠.
1: 얼마나
0: 사실.
1: 귀한 지금 순간인지. 그래서 지금 더 앞으로의 이 순간들을 조금 더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보자 이런 생각을 축제할 때마다 하게 돼요.
0: 뭐, 아, 근데 이런 생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저 친구들의 16년 후가 나일 뿐이니까.
0: 근데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16년 후에 내가 헤이즈라면 그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요?
1: 아, 너무 좋다.
0: 아, 너무 좋다.
1: 보장됐네. 감사합니다.
2: 좋은데요?
0: 제첩국 사이소님께서 다현이 요즘 행사 다니면서 먹은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허. 어떤 지역에서 먹은 무슨 메뉴였어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1: 아,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저 그 광주에 가가지고 네. 엄청 맛있는 타코야끼.
0: 오?
1: 거기 맛집 있어요. 타코야끼 맛집.
0: 타코야키요?
1: 음흠. 그리고 저는 이제 휴게소에서 무조건 호두 과자.
0: 아, 그것이 저희 먹어줘야죠. 너무 맛있죠.
1: 좋아요.
0: 근데 광주에서 타코야끼 좀 재밌긴 하네요.
1: 줄 서서 먹더라고요.
0: 아, 그 유명한 집이 있었구나. 네,
1: 시내 안에 이름 여기 얘기하면 안 되죠. 규칙이 상호명이에요.
0: 네, 나중에
1: 세 글자입니다.
0: 본인 별그램에 이렇게 아, 네? 한번 올려주시면 궁금하신 분들 찾아서 가주실 것 같고. 유재석의 아이들님께서 와. 세 분이 모였으니 눈치 라이브 기대해봐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1: 아쉽다.
0: 이게 제가 사실

0: 4년 됐죠? 한 4, 5년 됐죠?
1: 오빠는 기본적으로 조금씩 줄이는데 아니죠. 더 됐을
2: 훨씬 오래됐죠.
1: 6년.
0: 그죠? 여기 어디예요? 제가 잘 몰라. 아니 눈치를 이제 좀 봐요? 어때요? 좀 변했어요?
1: 아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덜 보네요.
0: 아 그래요?
1: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것 같아요.
0: 유연해지셨구나.
1: 맞아요.
2: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본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분명히 캐치를 하지만 꼭 내가 반응 안 해도 될 것들에 굳이
1: 그치?
2: 에너지를 좀 덜 쓰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0: 저희 성장했는데요.
1: 와 우리 이 노래 진짜 이렇게 멋지게 흘러왔다.
2: 아니 이 노래 기억나세요?
1: 어허.
0: 기억나죠.
1: 나나나나나나 선우정아 선배님 코러스 맡기기.
2: 저는 그 코러스 부분이 먼저 녹음이 됐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멜로디 짜면서 와 이거 어떻게
1: 영향을
2: 해야 될지.
1: 받죠.
2: 왜냐면은 이 송폼이란 게 있는데 그 송폼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1: 그렇죠. 네. 보통은 우리 이제 탑라인을 짜고 거기에 맞게 코러스를
2: 맞아.
1: 만드는데 이제 코러스 위에 라인을 짜는
0: 코러스
1: 게
0: 테마가
1: 특별했어.
0: 되게 색깔이 그쵸. 있었던 거.
1: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잘 짰던 것 같아요, 그렇죠?
0: 전 그때도 눈치 그렇게 안 봤어요.
2: 아침에 맞아. 반복 재생으로 듣고 왔는데. 우리 괜찮더라고요.
1: 좋다. 우리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합시다.
0: 그럼 제이, 좋아요. 저희 제이 코요테 한번 노려서.
1: 어? 재밌겠다.
2: 진짜.
1: 오빠.
0: 제가 백화 선배님 하면.
1: 그때 진짜 열심히 해주실 거예요. 텐션 올려서.
2: 그때도 살 지금처럼 유지하고 오셔야 돼요.
0: 이거보다 한 20kg 더 빼죠 그때.
2: 오, 아주 날씬한 픽보이 기대해 보면서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1: 네.
2: 폴킴 헤이즈 픽보이의 눈치.

0: 빅보이와 헤이즈.
1: 그 오히려 헤이즈 씨가 조금 더 강아지과 아니에요?
0: 강아지. 아, 맞는 것 같아요.
1: 저는 약간
2: 맞는 것 같아요.
1: 고양이과라서 요즘에 다이어트가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3: 아 너가요?
1: 아 죄송해요. 또 화학질을 해버렸네.
2: 고양이와 강아지의 케미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0: 네.
2: 3588님이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4: 전조등 켜고 계시죠?
3: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4: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3: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4: 하루 종일 회사일에 집안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3: 출근길엔 조정식의 FM대행진,
4: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헤이즈 픽보이가 저를 만나러 왔고요.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아 지금 그 나티 군의 목소리 들으면서 헤이즈가 엄청 좋아했어요.
1: 감탄했어요.
2: 와우 막 이러면서.
1: 아니 왜냐면은 목소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우리가 다 아는 멜로디인데 정보력이 너무 좋네요. 막 12시에 가요광장
0: 알려줘야 됩니다. 언제 누가 나오는지를 알려줘야지 맞아요. 들을 수 있거든요.
1: 좋아요.
0: 지금 많은 분들이 재밌는 이름 보내주고 계세요. 네. 우리 두 분이서 돌아오면서 소개 한번 해볼까요?
1: 송은아님께서 픽폴즈 어때요?
0: 괜찮은데요?
1: 괜찮은데 이게 좀 더 확 오는 게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픽폴즈는 뭐지라고 떠올려야 되잖아요.
2: 난 별로. 픽폴즈는 별로. 난 별로예요.
1: 은하님 아시죠? 픽보이 오빠 성격.
2: 전 정다은님이 보내주신 네. 헤이즈와 아이들. 이렇게 그냥
1: 마음에 드는데요.
2: 메인으로 이렇게 믿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1: 왜냐면 상황에 따라 아이들은 계속 바뀔 수도 네. 바쁘실 때
0: 우리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벌써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교체해서
2: 유닛 활동으로
1: 바쁘실 때 좋아요.
2: 알겠습니다.
1: 저 이거 마음에 들어요. 박영준님께서 어쩔 자카파 우리 이거 합시다.
0: 어쩔 자카파 어쩔 자카파 어때요 픽보 이거?
2: 별로? 장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급격하게 마무리하시네요. 다음 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2: 태규노님 TEGENOH님 킴즈보이즈 여기는 근데 보이가 아닌데
0: 그래서 헤이즈의 즈가 그러니까 즈가 두 번 들어간 거죠.
2: 좋은데?
1: 되게 잘 지으셨다.
0: 킴즈보이즈
1: 오케이 boys. 이것도 리스트 할게요.
0: 오케이요.
1: 감지바들님께서 헤이보이즈
0: 헤이보이즈 근데 픽보이 그렇지 헤이 보이즈
1: 좋은데요?
2: 헤이헤이헤이도 보내주셨어요.
1: 감지바들님께서 헤이헤이
0: 잠깐만
1: 헤이.
0: 저 감지바들님 근데 죄송한데 폴킴이 하나도 없는데요?
1: 오! 맞네!
0: 감지바들 감 다 떨어졌네.
2: 좋아요.
1: 8123님께서 헤이킴!
2: 오! 헤이킴
0: 헤이킴
1: 3345님께서
2: 눈치 무대 하트 얘기는 더 안 해주시나요? 라고
0: 사실
2: 이제.
0: 기억나세요?
1: 뭐 근데 그렇게
2: 저는 약간 기억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거를 싫어해요.
0: 아 왜요?
2: 그 저 아시잖아요. 저 이거를 되게 이런 표현을 싫어해요. 손가락 같은
1: 손가락 이런 거
0: 너무 귀여워서
2: 너무 귀여운 척하는 거. 제가 손도 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0: 더 귀여워 보일 텐데.
2: 그러니까 귀여운 게 전 싫어요.
0: 근데 오늘 너무 귀여우세요.
2: 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저 귀엽기 싫은데
1: 타고나기를 좀 귀엽게 타고나서 아이고
0: 진짜 소름이다.
2: 꼴 보기 싫은가요?
0: 코 푸는 거 아니죠? 아 진짜
1: 우리 많이 친해

0: 맞았네요. 우리 청취자분들과도. 네.
1: 저희가 이렇게 지금 약간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두 분 진짜 사실 굉장한 뮤지션 분들이거든요.
0: 어,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1: 픽보이 씨가 오늘 철저하게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신곡 발표를 하러 오셨잖아요.
2: 근데 이게 제가 사실 신곡 발표 이 싱글이라서 뭔가 그렇게 철저한 건 아닌데 감사하게 불러주셔서.
0: 와 완전히 완전히 홍보 갑시다.
1: 좋아요.

0: 우리 소개 한번 해볼까요?
1: 준비한 거 있잖아요. 아, 저랑 그... 픽보이 오빠가 앨범 홍보 잠시 해볼게요. 네?
2: 어디 보고?
1: 아, 네. 뭐 어디든?
2: 네.
1: 아,
0: 이거 뭐 편하게 보고 하시면 돼요.
1: 시작!
3: 29일에 EP 앨범이 나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은 구찌예요.
2: 잠깐 이번에 약간
1: 그냥 모자란 거 아니에요?
2: 아니 너무 재밌었어요. 이 재미에 엄청 옛날부터 집착해요.
0: 아니 왜 이렇게 재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1: 왜냐면 지금 이 시간에 사람들은 웃어야 돼요.
2: 이거 저한테 레슨 좀 받아야 돼. 개그 레슨 좀 받으면 감도 확 올라갈 것 같은데.
1: 그래요. 감지마들님보다 더 재밌게 해주실 알겠습니다. 수 있어요. 갈게요.
0: 좋습니다. 29일 날에 또 앨범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얼마 전에 또 나온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2: 네,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 혹시라도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0: If
2: 만약에 혹시라도.
0: 네. 그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약간 90년대, 2000년대 R&B 발라드고요.
0: 네.
2: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공연을 갔다가 뮤비까지 촬영을 하고.
0: 네
2: 이상입니다.
1: 에?
2: 왜?
0: 아 잠깐 라디오 정말 이 사람이 라디오 고정으로 계속 게스트로 나왔다는 거죠.
2: 아니 너무 그때, 좋은 노래예요.
0: 그때 라디오 괜찮았어요?
1: 주제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2: 아니에요. 그때 라디오 정말 괜찮았어요.
1: 재밌었어.
2: 정말 재밌었어요.
1: 그거 아세요? 저희는 이런 코너였는데 잘 살려줬어요.
2: 여기도 혹시 뭐 코너 안 되면 얘기해 주세요.
0: 네, 아무튼 김보마님께서 아 혹시라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뮤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하셨다는데 우리 또 배우 친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2: 네.
0: 노 개런티로 뮤비 출연해 달라고 한다면 박서준, 박형식, 뷔, 최우식님 중에 단번에 오케이 할 것 같은 사람.
2: 다 단번에는 오케이 할 것 같은데 전 그분들 말고
0: 네.
2: 여기 이렇게 세 명이서
0: 이쪽에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2: 네 제가
1: 와, 진짜 권력자다.
0: 진짜 멋있다.
2: 근데 저희 이거 노래를 들으시면 생각을 하면 저희가 교복을 입고 약간 그런 상상을 하면은 좀 뭔가

0: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요즘 얼굴 괜찮은데
0: 고민을 좀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2: 근데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박서준님, 박형식님, 비님, 최우식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3: 어?
2: 안부가 궁금해서.
1: 저희가 안부는 항상 공유하고 뭐 밥 먹고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요?
2: 그래요? 네. 너무 멋있으세요? 실물로 다 보면?
1: 제가 멋있는 것도 좀 아니, 이상하죠. 아니에요. 뭐가 부러워요.
2: 근데 오빠도 너무 멋있고 진짜 이 멋있는 사람들 무리인 거잖아.
0: 맞아.
2: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1: 다 매력이 좀 틀리죠.
2: 그러니까요. 다르죠. 틀린 건 아니고.
1: 네. 다르죠.
2: 갈게요. 넘어갈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더 설명해 주실 거 없어요?
0: 아니, 29일 날 EP 앨범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 앨범 소개도 간략하게라도 좀 해주세요.
1: 아, 29일에
0: 왜냐면 오늘 네. 말고는 이제 다시는 여기 못 나오세요.
1: 아, 그때는 이제 기웃기웃 거리겠습니다. 이 주위를. 29일에 제가 EP 앨범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2: 오~ 네. 고생 많으셨다. 네,
1: 이번에 좀 다 작곡 프로듀싱 참했고
2: 역시나
1: 앨범이 나오는데 네. 좀 되게 그 노래는 되게 신나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이 커머셜 포시라는 앨범 타이틀인데
0: 다시 뭐라고요?
1: 커머셜 포시.
0: 무슨 뜻이죠?
1: 이 상업적인 우아함.
0: 상업적이게 우아하다.
1: 네.
0: 좀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1: 왜냐면 제가 그 이질적인 거를 진짜 많이 느꼈거든요. 예전에 좀
2: 활동하시면서
1: 너무 좋잖아요. 근데 좀 우아하게 행동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짓이 저는 너무 막 가끔 제가 너무 꼴보기 싫을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0: 저도요.
1: 근데 우아함을 계속 지키고 싶다. 그래도.
0: 저는 픽보이 씨가 우아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1: 아, 그래요?
0: 네. 그랬다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됐을 텐데.
1: 5초만 더 주시겠어요? 얘기하고 싶은 인포가 좀 더 있는데.
2: 그 와중에 네.
0: 해보세요.
1: 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티셔츠가 굿즈인데요.
0: 우리도 좀 줘요.
2: 예쁘다. 네,
1: 나오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나오는데 많이 사주세요.
0: 이렇게 대놓고 뭘 사달라고 하는 뭐 공구 방송인가요?
1: 네, 이쁘면 사는 거죠.
0: 알겠습니다.
2: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네.
0: 좋습니다. 여러분들.

0: 이런 문자 자꾸 올리지 말아주세요. 7558님 픽보이 강한을 배우 닮았어요.
1: 예전에 저희
2: 라디오 할 때 얘기 나왔었던 것 같아요.
1: 네, 나왔고 제가 옛날에 살던 집 옆에 이 DJDC 이한을 선배님이 살았습니다.
2: 진짜요?
1: 네, 다른 말씀이지만 갑자기 또 어떤
0: 아니 게... 근데 약간 좀 킹 받는 게 네. 어떤 말인지 알 것도 같아요.
2: 와, 강한을 선배님 사진이구나.
3: 엥.
2: 뭐 어쨌든 다 각자의 개성이 확실히 있네요. 약간에 다 너무 멋있고
0: 절대 인정은 안 해주네. 긍정은.
1: 근데 되게 공교롭게 다 배우분들이네요.
2: 그러네요. 그러니까. 톰 하디부터 시작해가지고
0: 다음 사진을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1407님께서 이분이랑 닮았어요. 사진 보시죠.
2: 연기 진짜 잘하시네.
1: 연기 파시네.
0: 아니 좀 닮았어요.
1: 근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0: 저 표정 한 번만 지워주시면 안 돼요?
1: 이게 나중에 제가 딸을 낳는데 딸을 혼낼 때 이런 표정이 될 것 같아요. 야, 야, 너 통금 시간 그렇게 늦게 따고 할 때 이런 표정일 것 같아요.
0: 괜찮은데?
2: 여러분 지금 이거는 보라로 보셔야 됩니다. 방금 그 명장면 나왔어요.
0: 미스터 선샤인에 출연하셨던 김중희 배우님이세요.
1: 근데 저도 저첫 표정해요. 진짜 기분 안 좋을 때 저런 표정해요.
0: 이게 그 많은 분들이 픽보이의 이제 커머셜한 모습만 보셔서 이런 배우분들을 자꾸 보내주시는데 저희는 또 옆에서 그 일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었네요.
2: 그러게요. 진짜
1: 배우상인가 보다.
2: 맞네.
1: 근데 내가 배우상인가 봐. 어떻게
0: 연기하실 생각 있으세요?

0: 한번 하루에 한 번 연습을 합니다.
1: 진짜로?
2: 뭐 연습 평소에 연습하는 연기 있으면 한번 보여주세요.
0: 아 근데 그런 연기가 아니라 네.
1: 아, 상황극을 해보면
0: 아니요 아니요 상황극이 아니고 런닝을 할 때 네? 내가 짱이다. 약간 이런 자기 암시 최면과 그것도 연기예요.
1: 나 자신감.
2: 그러면 나 지금 런닝을 하고 있고 나는 진짜 내가 짱이다 이런 느낌으로 연기 즉흥 연기 한번 해주세요.
0: 알겠어요. 어떤 뭐 상황극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 지금 런닝 크루에서 달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뒤처지고 있어요. 뒤처지고 있는데 나 앞으로 나갈 수 있어. 약간 이런 상태.
0: 네, 이러고 그러면 태영아, 이거 근데 슬픈 음악 잠깐 깔아주면 안 돼? 태영아, 너 괜찮아? 내가 너 도와줄게. 나랑 같이 런닝 하자. 런닝 좋아.
2: 혹시라도 연기 이런 연기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감독님 분들 계시면 네 연락 안 주실 것 같으니까
1: 아니
0: 전 정급합니다.
2: 네
1: 세상엔 되게 다양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분명 오빠가 들어갈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기대하겠습니다.
0: 좋아.
2: 우리 다음 문자는 우리 헤이즈 씨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1: 우리 오를레인의 우리 폴킴 DJ가 방송 중에 화장실 참다가 탈날까봐 걱정되는 가요광장 애청자입니다. DJ 선배 헤이디가 이럴 때 다녀와라. 이렇게 다녀와라. 꿀팁 주세요. 오. 가장 안락한 화장실도 알려주세요. 해주셨는데.
2: 오,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우선은 근데 저희가 사실은 뭐 무대에 올라가도 화장실 가고 싶다는 생각은 잊어버리잖아요.
2: 아, 맞아요.
1: 준비 현상에 대해서는.
2: 그쵸?
1: 그런 것처럼 막상 이 불이 들어오면 우리는 잊어버려. 그리고 이 직전이 되면 못 느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갔다 와야 돼요. 뭐.
0: 가면 생긴다.
1: 가면 무슨 일이든 생긴다.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와. 그리고 광고 나올 때
2: 네.
1: 가끔 한 번은 갔다 오세요.
2: 한 번은.
1: 마지막쯤에.
2: 한 번쯤은.
1: 그리고 물 좀 조심하시고.
0: 커피 조심해야겠다.
2: 그래서 커피를 지금 못 마시고 있어요.
0: 화장실 때문에?
2: 커피를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3일째 커피를 안 마시고 있어요.
1: 잠깐만. 그럼 이제 폴킴 오빠 뭐 한 잔 해야 되지? 녹차 한 잔 하나요.
2: 아, 녹차도 근데 좀 위험하지 않아요? 녹차도
0: 카페인이
2: 있으니까.
1: 그럼 뭐가 좋을까?
2: 이제 방송 끝나고 저는 마셔야죠.
1: 오케이.
0: 진짜 너무 이거 너무 올바르지 않아요?
1: 뭐 너무 바르네요.
0: 저는 무조건 마셔야로가 시작돼가지고.
2: 마시고 싶죠. 근데 또 이제 저에겐 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0: 좋다, 좋아.
2: 우리 마지막 문자 우리 픽보이 씨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0: 장다인님 보내셨는데요. 가요광장에 출연하면 폴킴 성대모사를 하고 싶습니다.
2: 혹시 누가 보낸 거예요?
1: 제가 작가님이랑 얘기했는데요. 왜요?
2: 장다인님이 헤이즈 씨예요.
1: 맞아요. 저고 한번 해볼게요.
2: 저는 저의 성대모사를 한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1: 해볼게요.
2: 네.
1: 어머.
2: 어머.
1: 어머.
2: 어머,
1: 너 그거 하면 안 돼.
0: 저 이거 많이 들었어.
1: 야, 픽보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2: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돼.
0: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먹었는데 트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배에 타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제가 트름을 했는데 저 앞에 타요. 웬만하면. 근데 그게 트름한 게 뒤로 바로 들어간 거죠. 창문에 열고 해서. 근데 트름해가지고 욕먹었던 적이 한 번.
1: 우리 폴킴
2: 냄새 때문에 네. 제가 그런 욕을 해본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벌써 두 분과 또 인사를 나눌 시간이에요.
0: 나 가기 싫어요.
1: 너무 좋은 얘기도 많았는데 마지막은 그 트름으로 마무리 하게.
0: 다음에 또 듣고 싶으면 저 또 초대해 주실 거예요.
2: 언제든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신입 DJ 선배님께서 보시기에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지.
1: 일단 오늘은 뭔가 판단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라인업도
2: 네.
1: 저희가 이렇게 정규적으로 뭔가 잘 좀 꾸려진 느낌이 아니고 더 활약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2: 충분히 재밌었어요.
1: 우리 셋이 오면 더 빵빵 터질 줄 알았는데 다음에 더 재밌게 해봅시다.
0: 다음에 더 재밌게 한번 해보실래요?
1: 왜냐면 지금 이거 점심시간 끝나고여서 지금 완전 충곤증 올 때여서 우리 역할이 중요해요.
2: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잠이 깨셨습니다.
0: 맞아요.
2: 두 분이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셨고
1: 감사합니다.
2: 이제 두 분 빨리 나가주세요.
1: 그럴까요?
2: 네.
1: 그러면은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다들 다음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1: 그럼 마지막만 한번 우리 힘
2: 제대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1: 네. 여러분 다음에 봬요.
2: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분께서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

0: 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식단 파트너 득근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맛있는 요즘 쫀득이 길함 이너팜에서 말차 젤리바와 목캔디, 레몬과 허브의 조화 파마 블렌드에서 유기농 레몬즙 스틱, 나를 위한 온전한 휴식 리노바 화장품에서 페이스 앤 넥 듀오 마스크팩,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을 드립니다.
1: 모든 순간을 함께한 여러분, 잠시 후 2시부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 타임. 어디 가지 말고 저와의 시간도 함께해요.

네, 말이 점점 느려지는 건 절대 피곤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너무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요. 그냥 모른 척 해주세요. 아, 저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이러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럴 기회가 아니면 사실 잘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내일 가요광장은 저와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고소단, 시폴배, 눈치 동생들 안 나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롯이 집중합니다. 내일 우리 이야기 많이 나눠요. 오늘 끝곡은 이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헤이즈 기리보이의 안될 사람.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름이 벌써 마중을 나왔는데요. 에어컨을 1시간 정도 작동 후에는 환기를 해줘야 졸음 운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저는 여러분의 여러분 이번 주에 되게 많이 웃은 것 같아요. 뭔가 여러분들이랑 매일 함께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보고 하니까 웃을 일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은데 혹시 웃음 부족하세요? 그럼 뭐 해야겠어요? 매일 오후 2시에 가비랑 함께 해주세요. 저는 사실 되게 많이 웃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웃음 자체가 되게 많고 가끔은 안 웃고 싶은데도 웃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릴 적부터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 옆에 많았었어요. 그래서 재밌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건지를 알아서 저도 막 웃기고 싶으니까 여러 가지 좀 스킬을 많이 습득을 했던 것 같은데 뭔가 약간 상대방이 어떻게 하면 약간 웃을지 또 이런 표정을 하면 사람들이 100% 웃는구나. 그래서 약간 이 퀸스러운 행동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좀 웃기고 싶어서 재밌게 뭔가 약간 분위기를 이끌고 싶어서 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더 크게 웃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엘리베이터에서 우리 박명수 선배님을 만났어요. 근데 박명수 선배님이 막 너무 재밌는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막 아! 막 여기 또 웃었더니 야 공공장소야 조용히 조용히 웃어요.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만큼 좀 웃음소리가 엄청 엄청 커요. 근데 여러분들도 공공장소에서는 아니지만 뭔가 약간 웃을 일이 있으면 진짜 한번 내놓고 막 하하하 웃는 것도 즐거워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오늘도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고 계신데요. 윤인희 님이 가비의 밝은 목소리가 이제는 기다려지네요. 히히 반가워요 하셨고요.

맞네요. 가빈님 방송 들으면 나도 모르게 웃게 되거든요. 어? 정말요? 지금 웃고 계세요, 명희님? 지금 저랑 같이 웃고 계신 거 맞아요? 너무 좋다. 아니, 그리고 댓글로도, 저 SNS 댓글로도 그런 댓글이 있어요. 육아하고 있는데 너무 잘 듣고 있다고. 저 그런 댓글 다 보고 있거든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또 조현정님이 2시에 항상 라디오 듣는 회사라는 감옥에 갇혀있는 직장인에게 비타민 같은 가비 DJ. 소통도 다 잘해주고 혈당 스파이크를 이겨내게 하는 비타민 맞다 맞아 라고 해주셨어요. 제가 좀 혈당 스파이크에 좀 도움이 되고 있나요? 제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를 낮춰주는 DJ. 약간 그런 느낌이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혜선님이 듣기만 해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느낌입니다. 크크크 진짜 감사해요 가빈님. 제가 또 좋아하는 어떤 칭찬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댄서니까

0: 이제는 또 DJ로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좀 혈당 스파이크를 낮춰줄 수 있는 그런 DJ가 되고 싶고 또 약간 가까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은 바스락거리는 옷 안 입고 왔어요. 오늘은 되게 이게 만져도 소리 좀 덜 나는 옷 입고 왔어요. 오늘 또 발전을 좀 했죠 여러분? 칭찬 많이 해주세요. 저 문자랑 콩 오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니까요.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임소정님이 잠깐 졸았는데 로고송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감사해요. 웃다 보면 따라 웃게 되는 곳은 여기죠. 바로 슈퍼라디오. 감사합니다. 저희 로고송 있잖아요. 진짜 많은 분들이 만들어주셨는데요. 제가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마카우라는 친구가 또 만들어줬어요. 그 혹시 아세요? 버터떡 넌 또 누구니 이 노래랑 두바이 쫀득 쿠키 사줄 사람 이 노래 만든 친구가 있거든요. SNS에서 대유행시킨 친구가 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또 만들어준 로고송이 있는데 그것도 되게 반응 좋더라고요. 그거 많이 네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620님이 저도 타고난 광대라 사람들이 제 말에 웃어주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 재미로 삽니다. 8620님 진짜 웃어주면 하루가 즐겁고 하루가 활기차서 저도 약간 그래서 이렇게 좀 광대 재질이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을 또 웃기기 위해서 또 재밌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요. 저의 어떤 삶의 원동력입니다. 많이 웃어주세요. 가비의 슈퍼 라디오 2부에서는 슈퍼 라디오에만 있는 뉴스 읽어주는 AI 게스통의 뉴스통 준비돼 있고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코너예요. 게스통 놀리는 재미가 있거든요. 3, 4부에서는요 퀸즈데이 드디어 첫 선을 보입니다. 게스트 없이 청취자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여러분들을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그런 문자 주제로 함께 할 거니까요. 끝까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저 이 시간 진짜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 참고로 선물 왕창 준비하고 있어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아니 근데 어제 저랑 킹키씨가 댄스곡 대결하는 영상이 저희 슈퍼라디오 별스타그램에 올라갔는데 반응이 아주 핫하다고 해요. 이거 팔로우 해주시면 이런 재미난 사진들이나 이런 영상들 많이 볼 수 있으니까 팔로우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역시 사연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 드리는데요. 편한 일상 얘기도 좋고요. 제 편 좀 들어주세요. 진짜 가비님 이거 제 편 들어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하시는 그런 사연. 아 화가 너무 나는데 진짜 주체 못하겠는데요. 이런 분노 사연 다 환영합니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메일도 무료예요. 자 그럼 이제 광고 듣고 수다 떨러 가볼게요.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부는요 베스트 슬립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KB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메디힐 토너패드, 일양식품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0: 메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슈퍼 라디오 같이 들래?
1: 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 라디오. 제가 아까 전에 광고 소개하면서 일양 식품이라고 했죠. 일양 식품 아니고 일양 약품이에요. 배가 고팠나 봐요, 제가. 일양 약품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수다 떨어볼까요? 저는 정말 이 수다 시간이 제일 제일 좋아요. 꾀꾀님이 가비님 여기는 광주에 있는 세차장이에요. 원래 노래 틀어놓고 세차하는데 가비님 라디오 한다는 소식에 며칠 늦었지만 슈퍼라디오 틀었어요. 가비님 목소리 들으면서 세차 열심히 할게요. 꾀꾀님 감사해요. 세차장에 있으신 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 다 듣고 계신가요? 쓱싹쓱싹 깨끗깨끗 세차 화이팅입니다.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정말 세차 열심히 해주세요. 아니 안 늦었어요. 저 지금 수요일이라서 세 번째 날이라서요.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틀어주세요. 구진경님, 가비님 이뻐요. 어제도 흰티 입고 왔었는데 오늘도 하얀색이네요. 퍼스널 컬러가 흰색인가요? 메이크업과 찰떡 넘넘 예뻐요. 눈 호강 중이라고 해주셨는데요. 아 이게 흰색으로 보이는데 약간 핑크색이거든요. 어제는 흰색이 맞았어요. 약간 오늘은 또 뒤에 촬영이 있기 때문에 살짝 메이크업을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이제 보이는 라디오가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여러분들한테 하트도 날려주고 최고 최고도 해주고 가끔 온 문자에 리액션도 해줍니다. 방금 아까 전에 최진선님이 가비님 텀블러 제 텀블러랑 똑같아요. 색깔까지 똑같네요. 크크 같은 텀블러 쓴다니까 기분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노래 나올 때 광고 나올 때 이렇게 텀블러 보여드렸어요. 이런 퍼포먼스 제가 보여드립니다. 이제 보이는 라디오에서 살짝의 퍼포먼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떤 거 보고 싶으신지 얘기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다른 DJ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 뭔가 약간 화장이라도 좀 해야 되나 뭐라도 약간 이 중간 시간에 뭐라도 약간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장님, 가빈님 라디오 3일 내내 뒤에서 스태프분들이 현수막 달아주시는 거 너무 웃겨요. 다들 고생하십니다. 지금 저희 처음이라서 이렇게 달아주시는 거죠? 아 계속 하실 거예요? 아 계속 안 해도 돼.

거기 못 구워요. 그래서 구워주셔야 돼, 누군가가. 제 남편처럼요. 가비 이상형이 뭐예요? 하시는데요. 저희 세븐틴 손오공 듣고 와서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볼게요.

100만 원 줬는데 부모님이 100만 원 영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하세요. 100만 원짜리 영어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세요? 라고. 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어떤 그 값어치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신 분들. 네, 저희 엄마도 그랬거든요. 아니,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수학을 되게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에 60만 원짜리 과외를 중학생 때 배웠었는데 60만 원 과외 받고 60점 맞아서 그래서 우리 저희 어머님이 너는 80점 맞아야 아 80 뭐 80만 원

0: 엄청난데? 새벽 수영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갔다고? 와, 그러면 추울 때도 갔다는 거 아니야. 수영은 진짜 추울 때는 가기 싫거든. 정말 독하다. 근데 너무 대단해. You are a great man. 재밌다. 오케이, 여기까지. Thank you, 게스통. 내일도 새로운 뉴스들 부탁해. 알겠지? Bye.
1: 네, 내일 만나요.

이사님 배달기사입니다. 성수동에서 열심히 배달 중입니다. 헬멧으로 청취하고 있어요. 오늘도 멋진 노래 틀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와우, 저 그거 늘 궁금했거든요. 그 헬멧이 블루투스가 돼서 요즘에는 이제 다 들린다고 음악이. 그래서 저분들 무슨 음악 듣고 계실까 궁금했던 적 있었거든요. 이제 길거리에서 오토바이 타고 계신 분들 보면은. 근데 제 라디오를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와우, 처음 해봤는데 제가 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33님, 제가 멋진 노래 틀어드릴게요. 신나는 노래. 5402님, 가비님, 어젯밤에 언니랑 박 터지게 싸웠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언니가 제 얼굴에 본인이 신던 양말을 올려놨더라고요. 너무 열받아요. 아, 자매들끼리는 원래 이렇게 싸우나요? 사실은 제가 자매들 싸움을 옆에서 많이 듣기는 했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자매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정말 박 터지게 싸운다고 듣기는 들었어요. 진짜 충격적인 스토리가 많이 들렸는데, 양말 올려놓는 거는 너 기분 나빠라. 나

0: 가비님 너무 재밌게 진행하셔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가 사무실 들어가는 거 깜빡 잊고 있다 급하게 들어가고 있네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또 재밌게 진행을 했나요? 감사합니다. 얼른 또 사무실 들어가셔가지고 또 재밌게 신나게 일하시길 바랄게요. 재밌게 신나게 일하는 건 없나? 저는 지금 약간 지금 재밌게 신나게 일하고 있기는 해요. 에너지 나눠드릴게요. 김진님이 유미의 세포들처럼 가비의 미니미들 아시나요? 너무 밝고 에너지가 넘쳐서 상상력이 발동해서 가비의 미니미들을 여기저기 만들어 붙여봤습니다. 라디오 부스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메모도 하고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로 귀엽게 나왔더라고요. 사실 이 시간대가 딱 졸음 쏟아질 때잖아요. 하루 마무리하면서 소파에 기대 있다가도 눈꺼풀이 슬금슬금 내려오는 시간인데 이제는 가비님 목소리 들으면서 잠 깰 준비해보려고요. 사진 속 미니미들처럼 텐션 끌어올려서 졸린 밤도 신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 제가 사진 띄워드렸어요. 이거 너무너무 귀엽다. 어떡해. 진짜 감사해요 김진님. 저희 김진님한테는 선물 두 개 드리면 안 될까요 피디님? 김진님께 선물 두 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여운데요. 보이는 라디오 와서 한번 봐주시고요. 저희는 여러분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4: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제로
4: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4: 위제로
2: 불편하거나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한 과식엔 위제로
2: 1년

네, 방금 들으신 이 로고가 마카오라는 제 친구 버터떡과 두쫀쿠송을 만들어준 그 친구가 만들어준 로고인데요. 너무 재밌죠? 좋죠? 마지막에 죄송하지만 명령을 해요. 집중해 이렇게. 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로고송 중에 하나입니다. 가비의 슈퍼 라디오 잠시 후 3시부터는 퀸즈 데이 준비돼 있어요. 오직 가비와 청취자 여러분이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여러분을 조금 더 알아가기 위한 자기소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자기소개 어떻게 할지, 어떤 닉네임을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생각해 주세요. 저희 지코의 스팟 듣고 3부로 가 있을게요.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사자와 주셨어요. 그래서 막 인사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 한번 해보세요. 저 들려요 지금. 네. 어디서 오셨어요?
1: 인천에서 왔어요.
0: 인천에서 오셨어요? 아 이게 놀러오신 거예요 여기? 아, 진짜 어쩌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진짜 아 우리 학생이구나. 오늘 그럼 이제 또 뭐해요 끝나고? 오 마이 갓 재밌는 거 보고 간다 그러면 그쵸? 이거 2시에서 4시부터 슈퍼라디오 많이 들어달라고 얘기 많이 해주세요. 안녕 고마워요. 아 너무 귀여운 게 이제 이렇게 친구들이 학생 친구들이 바깥 지나가면서 이렇게 인사도 해주고 해요. 그럼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때려와요. 때려와서 막 언니 막 이러고 또 이렇게 슥 빠졌다가 또 언니 이러고 다시 오는데 너무 귀엽습니다. 아 무슨 학교에서 왔냐고 물어봤어야 했는데 깜빡했다. 제가 또 이렇게 처음이다 보니까 다음에 한번 또 물어보.

감사스럽게도 사진 사연까지 읽을 줄 아는 여자가 되었으니까요. 사진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 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어요. 슈퍼라디오 골뱅이 kbs.co.kr 이쪽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저희 광고 듣고 와서 퀸즈데이 시작할게요. 가비.

0: 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2: 가비의 슈퍼 라디오 3, 4부는요, 메디카 코리아, 코리안 테라피, 넹, 서울 사이버대학교 제공입니다.

월요일 is Monday. 화요일 is Tuesday. 수요일 is Wednesday. OMG, now it's Wednesday. 월요일엔 또또 승헌스 찰스, 그리고 화요일엔 청아랑 킹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제 친구들 불렀거든요. 그게 누구냐고요? 바로 여러분이요. 이제 가족들보다 더 자주 보게 될 여러분이 제 친구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동안 너무 내 얘기만 했나?

0: 도대체 가비의 슈퍼 라디오 듣고 계신 여러분이 누구인지 셀프 자기소개 보내주세요. 근데 또 친해지는 사이에 문자번호 네 자리 읽고 그러면은 이름 읽고 그러면은 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닉네임도 같이 보내주세요. 왜? 뭐 수유리 쌍심지, 뭐 퀸 가비, 성주 참외 뱁곱, 뭐 브루뜨니 수피어스, 뭐 충주 사브리나 카펜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게 아주 기발한 별명 지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기억하고 있을게요. 아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저 보이는 라디오를 보고 있죠.
1: 가비도 우리 청취자들 보고 싶은데. 가비도 보고 싶은데 가비한테 보여주시면 안 돼요?
0: 네. 즉 사진을 좀 보내달라는 얘기예요. 사진 같이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는 선물 두 배로 갑니다. 사연 소개되시는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드리고요. 사진까지 보내주신 분들께는 아메리카노 플러스 도넛까지 드릴게요. 어디로 보내는지 다들 아시죠?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여러분의 자기소개 많이 많이 들어볼게요. 많이 많이 진짜 보내주세요. 아이브의 I am.

가비의 Super Radio. 저는 이렇게 노래 나오면 춤추다가 언제 들어가야 될지 자꾸 몰라가지고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수요일에 Queen's Day Super Radio 청취자분들의 셀프 자기소개서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어떤 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계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거든요. 네, 한유나님 소개. 수영을 시작한 지 일주일 된 물개입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을 맞이했어요. 아, 용기 내어 학업과 일을 병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이 저의 리즈 시절인 것 같아요. 아, 부록을 맞이하셨군요, 유나님. 오케이. 일주일 된 물개. 그럼 유나님은 물개라고 불러드릴게요. 우리 물개. 퀸 물개 어떠세요? 퀸 물개. 내가 물개 중에 퀸이 되겠다. 퀸 물개. 유나님, 아, 지금 수영을 많이 시작하고 계신가 봐요. 지금 딱 시작하기 좋은 때인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운동 시작하면서 관절이 좋지 않으니까 수영을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이 저의 리즈 시절인 것 같다. 그렇죠. 약간 뭔가 약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리즈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계속 뭐 춤을 추고 있고 방송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저것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서울예술대학교를 다녀야 해서 안산에 잠깐 있었는데요. 저는 초지동에 있었습니다. 초지동 새내기 정도가 되겠네요, 저는. 네. 오케이. 월피동 터줏대감 이쁜이님 환영합니다. 5248님, 가비님, 저 자기소개합니다. 저는 부산 제동동에서, 귀엽다. 제동동. 제동동에서 피자집을 하고 있는 제송동 사모님입니다. 돈이 많아서 사모님이 된 건 아니고 남편이 계속 그렇게 불러요. 헤헤. 아, 사모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군요, 남편이. 좋은데요, 그 호칭? 오케이. 저희 제송동 사모님 환영합니다. 7692님, 가비님, 저는 대구에 사는 50대 이쁜 엄마이자 우리 작가면 예쁜 사람들 너무 많다. 나 좋다. 우리 지금 퀸스데이라서 지금 예쁜 사람 많은 것 같거든요. 저 지금 이 기분 좋거든요. 우리 여긴 다 예쁜 사람이야. 아시죠? 대구에 사는 50대 이쁜 엄마이자 며느리이고 마눌님이면서 직장인입니다. 13년 차 물류 쪽에서 일하고 있어요. 택배 포장을 해서 그런지 많이 힘이 들지만 라디오 들을 수 있는 회사라 너무 좋아요. 아, 택배 포장을 하면 또 라디오를 들을 수 있군요. 그러면은 지금 거기 계신 분들 라디오 듣고 계시겠네요. 또 기분 좋아지는데요. 제가 또 텐션 드려야겠는데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며느리이고 마눌님이면서 직장인인 50대 이쁜 엄마. 아, 잠깐만, 우리 지금 닉네임이 없는데 닉네임을 또 같이 붙여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가 쉬워가지고. 오케이, 택배 포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2480님, 퀸가비 Queen and Mind. 너무 좋아요. 전 당진 전지현이랍니다. 오케이, 좋아요. 당진 전지현. 제가 지금 다 적고 있어요. 퀸 물개님, 이쁜이님, 또 당진 전지현님. 지금 저희 퀸들 계속 모이고 있거든요. 지금 퀸들의 모임이 지금 성사되고 있거든요. 너무 환영합니다. 당진 전지현님. 최혜연님. 행당동 불주먹입니다. 크크크. 착하게 생겨서 닉네임이라도 저러고 다녀요. 아, 착하게 생기셨구나. 지나가는 사람마다 길 물어보고 심지어 외국인도 물어보더라고요. 아이들도 물어보고 모두가 저에게 길을 물어봐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은 가비 언니. 아, 최혜연님은 착하게 생겨서 자꾸 길에서 뭔가 약간 물어봐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물거리 되어버렸군요. 행당동 불주먹 조금 어려우니까 무물걸 어때요? 행당동 무물걸.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걸 어떤지 조심스럽게 제안 드려보면서 환영합니다. 이선희님. 공주인데 어딘가 불량한 불량공주 인사해요. 불량공주 좋아요. 수다 떠는 걸 좋아하는 저라 가비와의 2시간이 딱입니다. 앞으로 매일 함께 할게요. 가비도 불량공주 기억해 주실 거죠? 아, 불량공주. 오케이. 저 불량공주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주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퀸인데 그냥 우아한 퀸 싫어. 약간은 재밌는 퀸 하고 싶거든요. 공주인데 약간 심심한 공주 말고 약간 불량한 공주 하고 싶은 선희님, 제가 그 마음 압니다. 환영합니다. 최자영님, 은평구 물랑루즈입니다. 제가 대답으로 몰라 그냥 해 라고 많이 하는데 가비 언니 라디오도 몰라 그냥 매일 들어. 아, 물랑루즈가 아니라 몰랑루즈시군요. 자영님, 몰랑루즈 너무 좋은데요? 저도 약간 몰랑루즈거든요. 아, 몰라? 모르겠다? 저 이거 많이 하거든요. 모르겠다. 약간 세뇨리따 모르겠다가 저라면 우리

있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정말 여기 퀸들이 모이고 있어서 정말 신기할 따름이에요. 뭐 예쁘니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뭐 예쁜 그런 예, 닉네임을 달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당진 전지현님, 불량공주님 많이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습니다. 저희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7911님, 가비님, 저는 인천 사는 이쁜 사람 딸 두 명, 이쁜 공주강지 두 마리 키우는 40대 아줌마예요. 저는 그냥 투투맘이라고 불러주세요. 아, 투투맘. 아, 사람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봅니다!

0: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인가 봄. 매일 아침 7시 조정 씩씩. 저 식디의 FM 대행진부터
1: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까지 함께해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4부 시작했고요. 방금 이 로고는요 제가 부른 로고예요. 제가 직접 부르고 싶어가지고 저 왜 이렇게 또 하고 싶은 게 많을까요? 네, 제 친구 로브라는 친구에게 직접 부탁을 해가지고 노래도 만들고 녹음도 직접 한 로고송입니다. 피디님 이거 저희 가끔 업데이트 할 수 있나요? 아 그러면 또 분기별로 그냥 제가 노래 부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여자라서요. 또 기회 되면은 새로운 로고송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 집방님 있죠? 요가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진짜 잘하시거든요. 아니 이 자세는 사실 3년 정도는 해야지 나오는 자세예요. 예, 네. 굉장히 유연하신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은 자세이긴 한데 안 될 것 같아요. 집방님, 아,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 주시면 집방님 요가 퀸으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정혜남님이요. 남자 청취자 여기 있습니다. 김경태님이요. 서울 중랑구 남자 청취자입니다. 퀸가비 유튜브 재밌게 보고 있어요. 퀸가비 너튜브를 재밌게 봤다고 해주시는데 남자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많이 문자라든지 이런 거 안 보내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 저희가 힘이 돼요. 예. 이게 또 아 남성분들도 또 듣고 계시는구나. 아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나 다양한 분들이 듣고 계시구나. 이거를 아는 게 저 가비 DJ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오케이. 백인호님, 가비님, 닉네임 연애는 품절 상태 부산 전포동 규카츠집 알바생이에요. 아 이제 닉네임은 연애는 품절 상태라고 하시고 그럼 연애를 하고 계신다는 얘긴가? 오케이.

직진했다가 많이 걸어왔으면 후진했다가 하는 여행으로 하고 싶은데 남편은 가고 싶은 관광지 여기저기 많아요. 아, 언제쯤 제가 하고 싶은 여행 하게 될까요? 아, 우리 배뿅이님. 임신 중이시면 걷기 힘드실 텐데 남편분이 이건 조금 양보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30살 넘어가면 그 30살 여행의 그 특징이 있죠. 이런 거예요. 아, 너무 재밌다. 여기 너무 좋다. 우리 낮잠 자고 갈래? 우리 숙소 들어갈까? 와, 여기 정말 예쁘다. 우리 숙소 들어갈까? 이게 이제 계속 나오는 여행이 30살의 여행이거든요. 예, 조금. 게다가 임신도 했는데 조금 남편분한테 이제 우리 좀 들어가자. 좀 하셔도 돼요. 배병이님. 아시겠죠? 오신 거 환영해요.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9473님, 저는 닉네임 그릭 요거트라고 합니다. 그릭 요거트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릭 요거트. 꿀 넣어서 먹으면 진짜 환상이거든요. 가비 씨 유튜브 보며 힐링하고 있는 43살 아저씨입니다. 저는 제2의 퀸가비가 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전형적인 아이이다 보니 소심한 성격이에요. 신청곡은 헤이마마 듣고 싶다는데, 피디님 저희 헤이마마 가능할까요? 이따가? 가능하시면 저희가 헤이마마 또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아, 금지곡이라고 합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일단은,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제2의 퀸가비가 되고 싶은데 조언 부탁드린다.

울게 되네. 여러분 지금 허리 펴고 다 어깨 펴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허리는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고 하시네요. 유진님도 알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저 지금 어깨 펴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살짝 굽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다 지금 어깨 펴세요. 지금이에요. 딱 피시고 살짝 스트레칭 해주세요. 아시겠죠? 8155님 안녕하세요. 저 개봉동 아름다운 헤어 운영 중인 임이용입니다. 계속 손님들과 듣고 힘내겠습니다. 개봉동 아름다운 미용으로 불러주세요. 아, 아미용님, 아미용 어떠세요? 아미용님. 아미용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4454님, 가빈님, 저는 감자와 고추 닮은 두 아들 키우는 여자예요. 아, 감자랑 고추 닮았다고 하시는데 지금 사진 띄어져 있거든요. 네, 일명 감자 고추 어무이, 아 줄여서 감고어입니다. 감자랑 고추 닮은 우리 아들들 영화 온워드 따라서 찍은 사진인데 귀엽죠. 지금은 큰 아들이 중1이라 귀염은 없지만요, 매일 출석하며 가빈님과 같은 수원 요자로서 슈라 열심히 응원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옆에 이렇게 같이 찍은 사진도 되게 귀엽 네요. 그리고 누가 감자인지 누가 고추인지 딱 알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우리 아들 둘 마음. 아, 네. 환영합니다. 감고원님 환영해요. 오케이. 그리고 이 다음에 마포구 천연파마입니다. 예전엔 악성 곱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최근엔 본투비 자신을 아끼자는 모토가 퍼지면서 곱슬 머리도 소중히 애끼자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연파마로 살고 있어요. 미용실 가면 쌤들 놀라요. 곱슬 중에 탑티어래요. 어, 근데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저 궁금해요. 얼마나 곱슬이실까. 이게 곱슬 심한 분들은 진짜 정말 꼬불꼬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피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사진 꼭 보내주세요. 천연파마님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세희님, 어깨 피자고 하자마자 도서관 몇 분이 동시에 피시네요. 저분들 다 가빈님 라디오 듣고 계신가? 진짜로? 누군데?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약간 두리번두리번 하고 있죠. 그럼 지금 도서관에서 약간 조용해야 되는데 내 거 듣고 있어서 집중될지 모르겠네. 하여튼 너무 고마워요. 어깨 펴주는 친구들. 저 화이팅 할게요. 화이팅 화이팅. 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그 듣고 계신 분들 인중 3번 긁어줄 수 있어요 지금? 서로가 서로를 좀 알아보게 인중 3번만 한번 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유라님, 저는 47살 영어를 가르치는 솔로 여성이에요. 별명은 안노라이고 맥주를 즐기는

알까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우리 남편 구취 고민 끝 프롬 오름에서 퓨어탭 고체 치약,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천연 화장품

0: 네, 윤종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1: 수요일 생방송으로 왔고요. 오늘 첫 곡은요, 소녀시대의 The Boys 함께 듣고 왔습니다.
0: 네.
1: 자,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죠? 이사혜님께서, 아니 찹쌀떡 한 개 주는 미라에서 웬일이야? 안현씨님, 오, 닭들이 차렷 행렬을 하고 있네요.
0: 진짜 그 보이는 라디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예. 저희가 한 30분 가게서 저렇게
1: 해서 제가 그냥 눈대중으로 한번 세볼게요.
0: 30개야, 40개야.
1: 6, 8, 10, 12, 40개야. 14, 16,
0: 냉동간 냉동고 18, 한 칸 꽉 차는 거예요. 22.

0: 하다가 하나씩 드리는 것들은 진짜 그냥 이렇게 기프트콘 하나씩 드리는 거고 이렇게 선물 협찬 들어오는 것들은요 저희가 한 박스씩 드린다니까요. 농담이 아니었어요 진짜로. 왜 받으신 분들 그렇게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1: 남창희 씨,
0: 나 받았다. 내가 미스터 라디오에서 선물을 받았다. 왜 말을 못해?
1: 남창희 씨 무슨 홈쇼핑 하는 사람 같아요. 요즘 홈쇼핑 하는 사람들이 좀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아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막
0: 홈쇼핑도 그래서. 좀 부르세요. 저도 저 잘할 수 있습니다.
1: 남창희 잘하죠.
0: 네, 저 불러주세요. 저 홈쇼핑 저기 안 불러주시더라. 저도
1: 그게
0: 한 번을 안 불러.
1: 남창희 씨가 애매한 거예요.
0: 애매한 거예요.
1: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 그 좀 더 해야 돼요. 저기 뭐냐?
0: 뭐요?
1: 남창희 도시락인가? 뭐지 그게?
0: 실비집이요.
1: 네, 실비집.
0: 도시락이 뭡니까?
1: 실비집을 한 시즌이나 두 시즌 더 해야 돼요. 남창희 씨가 어울려요. 혼자 그래. 하는 게 어울려요.
0: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한두 시즌 더 해가지고.
1: 그래서 남창희 씨가

0: 오늘 자동 후보가 됩니다. 음식물 분쇄 처리기 후보. 네. 웃기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계속 도전해 주시고요.
1: 샵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를 무료니까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우리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보고 올게요. 자, 고려 기프트,
0: KB 국민은행,
1: 국가 데이터 처,
0: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주식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5: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6: 여기가 집 나간 미라클의 흔적도 찾아준다는 그 라디오 맞나요? 주파수를 떠도는 유령 청취자를 찾아주세요.
7: 걱정 마십시오. 이것은 유령 청취자 컴백홈 전문 방송. 떠도는 미라클이 보이면 연락하세요. Who you gonna call, Mr. Radio?
6: 주파수를 떠도는 청취자들이여,

0: 허리에 벨트면은
1: 아, 모르겠습니다. 예뭐아예아 네. 예. 아, 저 배쪽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우리 처녀 쪽에는 아이돌 몸매였다는 분, 예, 우리 꼭 한번 성공하셔가지고 저희한테 인증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0: 그럼요. 몇 개 나갔어 지금까지?
1: 모르겠어요. 뭐 지금 8세트 나갔네요.
0: 아, 8세트.
1: 예, 예, 우리 4676님께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하여튼 운영을 예. 잘해서 남창희 씨 예. 19세트가 나가게 하세요.
1: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20세트 나갈 거예요. 이게 왜냐면
0: 19세트 나가게 하라고.
1: 왜요? 한 세트 본인. 형, 근데 그거 안 되는 거 알죠? 형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등록이 안 돼요.
0: 알아요.
1: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도 마시고요. 자, 우리 6712님 출산할 아내가 살 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도 같이 쪄서 저도 도와주세요. 팬티 로고가 접혀가요.
0: 팬티 로고 뱃살이랑 같이 스며드는지는 뭐 오래됐지 우리가.
1: 그래.
0: 로고 접히는 거 걱정하는 거예요? 예.
1: 그래서 이거
0: 팬티 로고가 없어진다고.
1: 밴드 없는 팬티 입는 분도 있어요.
0: 그리고 뱃살이

0: 우리 그분도 그렇고 6716님도 그렇고 출산하시는 아내분들은 이건 우리가 특별 우대를 해드려야 됩니다.
1: 아, 그건 알아요. 근데 지금 본인 예. 얘기한 거죠. 6711님.
0: 네, 6711님. 그 아내도 살 뺐을 때 도와주고 본인도 같이 쪘으니까.
1: 혼자 먹어야지 또 둘이 나눠 먹으면 다 15일 갖고는 약한데.
0: 둘 중 한 명 안 먹는 걸로 해야지. 그래서 갈비.
1: 남경배 씨는 저도 예. 로고 접힌 지는 오래됐어요.
0: 예. 예. 로고는 다 접히죠.
1: 로고는 다 접혀요.
0: 자, 6711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까지 9세트. 그럼 이제 10세트 남은 건가요? 아, 11세트겠죠? 예. 분노 이후에 이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계속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우리는 버스커버스커의 첫사랑 듣고 2부에 분노할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4: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3: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4: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아, 그래도 커피의 아버지는 나지.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얼마나 짜증이 났길래 누구 일단 누굴까? 누구와의 문제일까? 남청희 씨?

제가요 요즘에 문화센터에서 민요를 배우고 있거든요. 어머, 재작년부터 배웠으니까 벌써 3년차가 됐네요. 민요 배우는 거요? 네, 재밌어요. 근데요 저희 선생님이요, 아우 짜증 왕짜증, 맨날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그렇게 짜증을 내세요. 이렇게 좋은 봄에 왜 저리도 짜증을 내시는 건지. 저희 선생님 얼굴에 웃음꽃 좀 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간다. 아, 우리 송소희 양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네. 네, 참 잘 불러요. 우리 송소희, 송소희야. 우리 아주 꼼꼼한 때 전국 노래자랑에서 봤어요. 아유, 그건 그렇고 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우리의 미녀를 알려드리는 저는 윤 선생이에요. 반갑습니다.

0: 기다리요.
1: 잠깐만 음악 좀 끄자. 잠깐만. 자 끄고. 네. 자 일어나 보세요.
0: 저요?
1: 일어나세요.
0: 아 네.
1: 아니 소리가 왜 이래요? 혼을 담겨 혼이 좀 담겨 있어야 하고.

0: 흉기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고 혼과 얼을 담는다는 걸 소리 한번 다시 내볼게요. 단전에 힘을 주셔야 돼. 그냥 목에다 힘 주면 안 되고. 따라해 보세요. 아니 5년을 다니고 소리를 이렇게 이 정도면은 그냥 수영센터 가지.
1: 예? 아니 선생님, 근데요 저 다닌 지 3년 됐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쁘게 좀 봐주세요.
0: 아니 이뻐야지 뭘 이쁘게 저기를 하죠. 아유 그렇게 부를 거면 옆방 가든지 수영 저 다니든지 저 위층에 뜨개질 수업으로 가서 그냥 차만 걸어야지.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다른 저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민효는 그렇게 어정쩡하게 쉽게 볼 노래가 아닙니다. 송소희 씨처럼 되려면 사실은 저 폭포 앞에서 폭포

0: 저희가 닭가슴살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0166님 저 45살 경력 단절인데 2주 후에 면접 보러 갑니다. 다이어트해서 자신감을 좀 얻고 싶어요 라고.
1: 2주 후요? 예. 와, 시간 촉박하다.
0: 그래도 탈 수 있습니다. 2주면 제가 봤을 때
1: 닭가슴살도 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0: 몇 킬로 빨 수 있는데 닭가슴살도 안 먹고 빼서 그 다음부터 또 유지할 수 있지.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경력 단절된 경력 단절이라는 말도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예. 우리 이런 분들에게 자신감 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우리 미스터라도 언제나 응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닭가슴살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이도 45살 저와 같습니다. 얼마나 떨리겠어요. 다시 이렇게 다시 또 일터로 나간다는 게. 고생 많으실 텐데 항상 힘내시고요. 자, 우리 희망맘님 마음이 급해지네요. 닭가슴살 나한테까지 안 올 것 같아서요. 제발 한 세트 주세요.
1: 급하게 보냈네.
0: 자, 우리 희망맘님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유를. 왜 내가 살을 빼야 되는지, 왜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급하다고 하신 분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자, 5211님 113kg입니다. 너무 힘들어요. 다이어트하고 싶어요. 5살 아들과 놀아주기가 힘듭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형님.
1: 네.
0: 113kg입니다.
1: 예.
0: 근처까지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1: 제가 105까지 찍었었죠. 네, 105까지 찍었었죠.
0: 네.
1: 힘들지.
0: 힘들지. 그렇죠. 이분이
1: 한 80에서 그 정도까지 갔으면 힘들 거예요. 예,
0: 이분이 새싹이세요. 첫 사연으로 이렇게 본인이 113kg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분에게는 껌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닭가슴살 드려야 됩니까? 닭가슴살이죠? 예. 닭가슴살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자, 7973님 2세를 계획 중인 새신랑입니다. 다이어트하고 꼭 건강한 아이를 갖고 싶습니다. 예. 있습니다. 또 이건 또 마음에 좀 와닿는데요.
1: 아무래도 뭐 저희와 비슷한
0: 예,
1: 느낌.
0: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이어트하고 꼭 건강한 몸으로 건강한 아이를 또 이렇게 가지면 너무 좋겠죠. 예, 우리 최고치사님 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살 진짜 꼭 빼세요. 아셨죠? 예. 자, 그리고 3336님 5년 동안 간호사로 일하면서 길게 쉰 적이 없는데 20일 동안 휴가를 받았어요. 6월에 7박으로 스페인 놀러 가기로 했는데 다이어트가 시급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5년 동안 간호사
0: 20일 휴가를 받으셨는데 왜 7박만 가십니까? 좀 더 가시지. 10박 갔다 오시지. 아이고, 스페인 좋은데. 너무 고생하셨다. 5년 동안 간호사 일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1: 힘들죠.
0: 예, 우리가 해보진 않았지만.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6월에 스페인 가는데 다이어트를 하고 가야지라는 것도 이게 나름 되게 다급한 거예요.
0: 네.
1: 5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그렇게 안 갔다가.
0: 보내드립니다. 닭가슴살 보내드리고요.
1: 왜냐면 이렇게 예. 생활에 또 이렇게 들어와야지 뭐 무조건 건강에 시급하고 뭐 꼭 예. 그래서만이 아니라 우리 목표라는 게 있거든요.
0: 그래요.
1: 그 목표가 이거 잘 놀고 오고 싶은 것도 엄청 중요한 거죠.
0: 그러니까요. 네. 예. 잘 놀고 오세요. 자, 저희가 드릴 테니까. 자, 우리 6383님은요. 1년 전 결혼식 때 비싸게 맞춘 예복을 다음 달 6월 동생 결혼식에 입으려고 했는데 단추가 안 단추예요. 빨리 살을 빼야 돼요.
1: 이거는 단추 사진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0: 예.
1: 예복 사진하고
0: 아니 이게 1년 전에 결혼하셨나 보네, 그렇죠? 근데 예복을 이제 그때 이제
1: 그럼 나랑 비슷한데
0: 예 이렇게 그거 빌려서 입지 않고 이럴 때 맞추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1: 한 6-7개월 정도 됐으니까
0: 아 근데 이게 진짜 우리가 결혼식 때는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살 빼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딱 맞춰서 하면 안 되니까 널널하게 해야 돼요. 응? 우리 중학교 때 교복 사듯이 널널하게 해야 돼. 결혼하면 무조건 살찌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6383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내분과 많이 또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1: 이거 또 아닫는다.
0: 6222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부터 듣기 싫어서 뭘 받는 건지 몰랐는데 닭가슴살이군요. 저 아들이 결혼해요. 혼주석에 있으려면 좀 살을 빼야 돼요. PT도 받기로 했어요. 정말 필요해요라고. 근데 방금 전부터 듣기 싫어서는 무슨

0: 무슨 소리죠?
1: 아니 뭐 그냥
0: 저희 라디오를 듣기 싫었다고요?
1: 그냥 라디오 듣기 싫은 그냥 솔직하네요. 라디오가 또 듣기 싫을 수 있죠.
0: 네.
1: 내가 또 그 창하는 할머니 때문에 그런가?
0: 네. 자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닭가슴살 세트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들 결혼하는데 또 혼주석이 있으면 그렇지 어머니도 엄청 신경 쓰시더라고요.
1: 요거는 말이죠 한복은 좀 약간 덮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좀
0: 그렇죠.
1: 예, 한복은 가릴 수가 있어서
0: 예.
1: 그거는 조금
0: 근데 또 아니에요. 또 이런 턱선이라든지
1: 사실은 리프팅이나 피부 관리 뭐 혹은 또 쌍꺼풀이라든가 그런 어떤 시술이 조금 시급한데
0: 조금씩 하시더라고요 진짜 보니까 어머님들도.
1: 어머님들도 이제 축축 내려오니까 예. 살이 자라서 예. 좀 잘라내야 되긴 하는데
0: 뭘 잘라내요?
1: 쌍꺼풀 얘기하는 거지.
0: 네.

0: 자, 이렇게 해서 미스터 라디오 다이어트를 약속하시고 닭가슴살 받으실 명단이 나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름 저희가 불러드릴 거예요. 아셨죠?
1: 노래 듣고 와서 이름 다시 불러겠습니다.
0: 아니요, 아니요. 지금 불러주신 다는데요. 예, 예. 아,
1: 노래 그러면 듣고 와서 하죠.
0: 그래, 노래 듣고 와서 가시죠. 예. 음악이 지금 나와가지고. 아니, 어떡하라고요? 지금 한다고요?
1: 나온다, 음악이.
0: 자, 음악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예. 자, 이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를 테니까 이분들 저희와 약속하셨습니다. 2978님, 4729님, 2374님, 0861님, 6593님,
1: 이지훈, 네. 1570, 4676, 6712, 1435, 0166, 5211, 7973,

0: 20명.
1: 닭가슴살
0: 아, 내 건 없네.
1: 받으셨고요. 자, 열심히 빼서 저희한테 인증샷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익명 요청하신 분까지 있어가지고 세무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윈터
0: 아, 그래? 예. 나, 또 나한테 하나 주는
1: 윈터플레이의 해피 버블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4: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5: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6: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 TS푸드
1: 보드투어 네트워크
0: 코끼리 베이글
1: 셀로맥스
0: 서울사이버대학교
1: 베스트슬립
0: 카페앤베이커리페어
1: 오토링크
0: 양말 주문 제작은 싹스킹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1: 그렇습니다.
0: 박수.

0: 김정님께서 한복 완전 어깨 티나요? 무슨 소리예요? 아 그래요? 알았어요. 아이고 어머님들 올 땐 다 나왔던데 또 어머님들끼리는 어깨 그래. 그것도 신경 쓴 거예요?
1: 그런가
0: 알겠습니다.
1: 봐요.
0: 김현수님께서 다 좋으니까 인증샷 꼭 다들 해주세요 라고 부탁했으니까 저희도 그 20장의 인증샷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창희 씨 3부 첫 곡을 맞추라 시간 3부의 첫 곡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남창희 씨 불러주시죠.
1: 네. 이빨 사이 낀 스파게티 빼고 싶니 보나페티 그냥 포기해 어차피 이리러 이리러 이리 이리러
0: 그 노래구나.
1: 예.
0: 네 전함지 사운드.
1: 자 이 노래 제목 정답보다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2: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안쪽으로 퇴근길 교통량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부터 여의 하류까지 더디게 지나고요. 더 지나 성산에서 가양 쪽으로 짧게 막힙니다.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부근에는 고장난 차가 있는데요. 4차로 막고 처리하면서 원효대교부터 여파받습니다. 내부순환도 성수분기점 쪽 홍지문터널 부근으론 앞시간 작업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파로 홍자램프 부터 밀리고 있고요. 도심 안쪽 소공로 한국은행 앞쪽에서 회원사거리 방면으로도 사고가 났는데 이 구간 특히 구빗길에서 사고를 처리합니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방향 송내 부근에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박수정이었습니다.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 사진 촬영권.
1: 에브리바디 액션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2: 청소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1: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2: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2: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1: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2: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1: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에서 120시간 달인 흑삼고.
2: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 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선물이

0: 자, 오늘 정수 마음은 설렘설렘.
1: 오늘 찬이의 마음은 아유 더워라.
2: 오늘 소진이의 마음은 화창. 그리고 우리 미라클 마음은 저 송소진이 책임질게요. 오늘 날씨 어때요?

0: 안녕하세요. KBS 라디오 곳곳에서 날씨를 전하고 있고 여행 작가이기도 한 송소진입니다.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네. 예. 소진 씨.
0: 네.
1: 0245님이요. 오늘은 그늘이 서늘해서 가디건 걸치고 나왔는데 당장 내일부터 30도 넘어간대요. 진짜 여름이 왔나 봐요. 라고 해주셨는데
0: 네.
1: 어떻게 된 겁니까?
0: 네, 내일부터 서울의 기온이 31도까지 오릅니다. 내일과 모레 서울을 비롯한 서쪽 지역의 기온이 우선 먼저 올라요. 동풍이 예. 불어와서 폐년상 때문에 서쪽 지역이 좀 더 더워지고요. 주말에는 전국 예.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다음 주 초까지 때이른 더위가 나타납니다.
2: 네. 그렇게 춥더니 또 바로
0: 바로 여름 더위가 찾아왔죠.
2: 내일부터 야 기대된다. 네. 아유, 오늘도 약간 방송 후안이 좀 후끈하긴 하던데 오늘도
1: 오늘도 낮에는 더웠어요.
0: 네네 맞아요.
1: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와우. 이제 시작이죠 뭐.
0: 그렇죠.
1: 여름이 다가오는 거죠.
0: 다가오고 있죠.
1: 예. 작년에
0: 네.
1: 바이 썸머란 노래를 들은 지가 아, 엊그제 같은데
0: 아이유 씨 노래요.
1: 예, 이제 하이 썸머로 다시
0: 아 그렇네요.
1: 예, 해야겠네요. 예, 여름아 왔구나.
0: 네.
1: 그래 잘 지내보자. 자 소진 씨.
0: 네.
1: 그 우리 아침에도 또 조정식 씨
0: 네.
1: 라디오에서 날씨를 전해주고
0: 네,
1: 계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
0: 아 들으셨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네.
1: 반갑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KBS 곳곳에서
0: 네.
1: 우리 날씨를 전해주고 계시는 우리 송소진 씨입니다.
0: 네.
1: 아, 좋습니다.
2: 좋습니다.
1: 자 우리 송소진 씨
0: 네.
1: 이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요? 어떤 시간이죠?
0: 네, 미라클 여러분의 한 주간 마음 날씨를 점검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 소소한 이야기와 함께 요즘 미라클의 마음 날씨 상태를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조각 케이크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1: 손은웅님이 정수영 날씨는 흐림.
2: 왜요?
0: 왜요?
1: 닭가슴살 못 받았으니까.
2: 아니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1: 예. 예.
2: 다른 분들이 더 절실한 분들이 받으면
1: 그럼요.
2: 아 뭐 그걸로 충분히 만족 아 만족이지 이해
1: 예.
2: 이해할 수는 있는데 나보다 더 절실하나?
1: 자 절실할 겁니다.
2: 예.
1: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 문자 좀 많이 보내.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우리 송소진 씨 함께하고 있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날씨.
1: 네, 만나보겠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네.
2: 네, 옥정아 님은요. 네네. 저의 오늘 마음 날씨는 졸림이에요. 왜요? 오늘 부산은 너무너무너무너무 더워서 밥 먹고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는데 축 처져요. 잠이 와서 눈은 반 정도 감고 있습니다.
1: 네, 옥정아 님.
2: 네.
1: 밥 먹고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까지 먹으면 당연히 축 처지고 잠이 오죠. 예, 그럼요. 당연한 겁니다.
2: 더우면은 몸이 더 피곤하니까.
1: 더 피곤하지.
2: 그렇죠. 예. 진짜 많이 졸리실 그래요. 거예요.
1: 좀 스르륵 잠드세요.
0: 나랑 좀 다르네.
1: 왜요?
0: 밥 먹고 집에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완전 다 활기차던데.
2: 오, 그래요?
0: 네.
2: 어머. 그러면 혈당 스파이크 이런 거 잘 안 오는 편이세요?
0: 혈당 스파이크가 뭐죠? 들어 눕는 거죠?
1: 아, 그냥 혈당이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서
0: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눕고요. 밥만 먹으면 누워요. 기분이 안 좋아요.
1: 왜 안 좋아?
0: 디저트를 못 먹었어.
1: 그래서 단사통을 산 거군요. 형수님이.
0: 개수 얘기하지 마세요.
1: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0: 내가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꾸 네가 왜 개수 얘기했지. 아이스크림이 싸니까 5개 시켰지.
1: 파이브.
0: 내 동생.
1: 네. 아이고 우리 옥정아님 힘내시고 일어나. 일어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0: 조기로님.
2: 내 마음은 폭풍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에잇, 윤정수 살쪄라.
1: 조기로님 왜 이러세요?

0: 생각을 잘 웬만해서는 하기가 힘들잖아요.
1: 근데 네. 두 달 동안 함께 했잖아요.
0: 네.
1: 참 이게 또 지나고 나면 또 금세 또 잊어요.
0: 아,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시니까.
1: 예. 제가 이제 뭐 있으면 있다 보면 어디 가서 뭐 두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렇게 뭐 할 때 하잖아요. 뭐 네. 프로그램도 우리가 한 거 한 몇 달 하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또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2: 기로 씨, 원웅 예. 씨가 문자 왔어요. 조기로 님 이해합니다. 저도 하루에 12번씩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1: 그래요.
2: 그러니까 이제 막 화나는 사람들 보면 그냥 이해가 안 되더라고. 뭐가 뜻대로 안 되나 보다. 저러니까 저러지.
1: 예. 네.
2: 근데 그걸 감출 줄 알아야 돼요.
1: 근데 조기로 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2: 뭐래요?
1: 난 안 돼도 정수영은 뜻대로 되시길 바랍니다.
0: 난 다시 뭐가... 천사가 찾아오셨네.
2: 기로 씨, 내가 뭐 그렇게 뜻대로 다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1: 예. 예. 다 모두 다 기로에 서 있네요.
0: 오.
1: 자, 또 안 받아치시네요.
2: 그냥 가벼워. 난 네가 이렇게 하는 게 가벼워. 자, 네 계속해서요.
0: 자, 예. 네, 최현준님께서는요. 오늘 마음 날씨 폭우입니다.
2: 폭우 왜?
0: 정말 말 그대로 폭우예요. 여름이라고 시설팀 에어컨 정비하다가 에어컨 물이 새서 제 머리로 흠뻑.
1: 아이고.
0: 무슨 스콜 맞은 것 마냥 제대로 젖었네요. 아우 이거 찝찝해요.
2: 찝찝하지.
0: 시설팀 부장님이 죄송하다고 커피 한 잔 사줬어요.
2: 아.

0: 절친과 어제 즐겁게 신나게 노는 바람에 늦게 귀가를 했거든요. 여자친구가 친구랑 살아라 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사과도 안 받아주고 난감합니다.
1: 오, 난감.
0: 어제 놀 땐 정말 좋으셨겠죠.
1: 그렇죠.
0: 네, 분명히 여자친구가 일찍 집에 가 연락 자주

0: 미지근한 거에 하려면 안 하는 게 나아요.
1: 그래요?
0: 때만 불어요. 때만 불어서 몸만 근질근질하고.
1: 네. 네. 그래요. 자, 그리고요.
2: 네, 박은하님은요. 오늘 저의 마음 날씨 눈이 피로합니다. 폰을 종일 보느라 충혈입니다.
1: 폰을 왜 종일 보십니까? 왜죠? 이유가 있으십니까?
2: 그런데 종일 보게 되더라고요.
1: 그, 맞아요. 맞아. 저도 그래요. 저도 원래 눈 진짜 좋은데 폰을 하도 많이 보니까 눈이 어느 순간 이제 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세계 미술사를 바꾼 인상파의 원화가 노원에 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3: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우리 송소진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우리 장혜진님께서 지금 아이 영어 노트 사려고 동네 문방구에 들어왔는데 미라가 들려요. 신기방기. 그렇습니다. 우리 저희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가 거기서 울려 퍼지고 있군요.
2: 네.
1: 송소진 씨.

0: 인 적이 없고요. 늘 짧게 두세 달 만에 끝나버리네요. 저도 장기 연애 해보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1: 장기 연애.
0: 네.
2: 그게 자꾸 그 연애를 하면서 결과물을 자꾸 도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 만남이라는 것이 결과물이 없고 결과물이 없는 게 아니라 결론이 없는데.
0: 네.
2: 자꾸 결론을 내려고 하니까 조금 어려우신가. 이 사람과 나는 이 정도까지인가 뭐 이런 결론 있잖아요. 어느 누구와도 이 정도까지고 어느 누구와도 그냥 어떻게든 살으려면 살아요. 근데 얼만큼 더 사랑하고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냐. 이런 생각 좀 하는 거 아니겠어요?
1: 네. 네.
2: 사람이 계속 만나면 좀 설레임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0: 네.
2: 설레임이 줄어드는 대신에 익숙함이 더하기 때문에 정과 사랑이 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1: 근데 그리고 또 요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좀 저는 이분이 아직 뭐 사랑을 할 타이밍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본인이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뭘 좀 딱 지금 준비가 돼 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닌 것 같아. 뭔가 다른 거 지금 막 많이 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애를 하고 싶으면 또 연애를 하고 싶은 또 뭔가 정확한 좀 이런 내가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0: 네 맞아요. 예.
1: 그래요.
0: 예. 이분이 그리고 인연을 아직 잘 못 만난 그렇죠. 게 아닌가 그렇죠.
1: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0: 정말 인연이라면 내가 뭐 어떤 거를 해도 헤어지지 않게 되더라고요.
1: 네네.
0: 근데 이제 인연이 아니니까 짧게 짧게 끝나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기다리면은 짝이 진짜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 조기로 씨가 오늘 상태 좀 안 좋은데 좀 검수를 잘하세요. 연애는 역시 정수영이 최고지.
1: 뭘 주지?
2: 기로가 지금 마음이 안 좋아.
1: 예.
2: 네, 힘내시고요.
1: 정재훈님도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장기 연애 말고 바둑 연애를 해보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2: 나는 오목 연애 어때?
1: 알까기 연애는요?
2: 자, 근데 이혜연 씨도 장기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2: 장기 연애를 해서 결혼으로 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1: 네.
2: 예. 장기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건 설레임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설레임이 아니라 익숙함을 중시하는 사람. 또 그러니까 너무 많잖아요.
1: 네, 그러니까요. 아. 예. 자, 우리 서른서른님. 뭐 나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0: 네.
1: 본인이 진짜 그렇게 연애하고 싶은 타이밍이 생겼을 때 그때 좋은 사람 만나서 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2: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 이제 놓치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아쉽거나 뭐 그런 사람들. 그 저쪽에서 끝나면 그럼 끝나는 거지 뭐 어떡해요. 저쪽이 그냥 끝나고 간 걸 붙잡을 수 있어요? 못 붙잡죠.
1: 네.
2: 네.
1: 그래요.
2: 그러다 이제 뭐 결혼하면 그냥 헤어질 거 없이 그냥 살아야겠다 하고 또 사는 사람도 있고.
0: 네.
2: 그래도 난 헤어져야지 하고 굳이 양재동을 가는 사람도 있고.
0: 양재동은 왜 가죠?
2: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0: 아, 네.
2: 네.
1: 네.
2: 조혜영님, 오목년에 재밌어요. 라고. 네. 조목년에서 조목년에. 오목조목.
1: 예. 네.
2: 자, 계속 갈까요?
1: 네. 네. 다음 또 쪽지 만나봅니다.
0: 네, 2658님의 고민입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가 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2: 상처받지.
0: 굳이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데 그래도 배신감에 화는 나거든요. 그냥 모른 척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알고 있는 척 티라도 내볼까요?
2: 아니요,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해야 안 싸우잖아.
0: 오, 친구
2: 알면 싸워야 하잖아.
0: 네.
2: 야, 너 내 얘기했다며 소진아. 맞냐? 아침에 그 조정식 방송 가서 윤정수 오빠 때 짜증난다 그랬다며. 얘기를 해야 되잖아.
0: 그렇죠.
2: 근데 내가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랬다 하면 네. 제가 왜 나한테 그런 맘 먹고 있을까 하고 이제 딱. 그러니까 이게 말이 밖으로 나가면 무기가 되고
0: 그렇죠.
2: 안으로 갖고 있으면 무기가 되고 밖으로 나가면 창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1: 창도 무기인데요.
2: 말이 안으로 갖고 있으면 무기가 되고요.
0: 네.
2: 밖으로 나가면
0: 무기가 뭐가 될까?
1: 무기니까 무게 반대가 되겠죠.
2: 그냥 알려진 거죠. 네. 알게 된 거죠.
1: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2: 네.
1: 무기로서 그렇죠.
2: 잘난 척하지 마.
1: 잘난 척은 아니잖아요.
2: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예 뻔뻔하게 계속 왜냐면 내가 모르고 있어야 걔한테 뭐라고 안 할 수 있잖아.
0: 그러니까 일을 크게 안 만들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2: 근데 만약 계속 그런다. 그럼 뭐 나중에 그냥 한번 확 내뱉고 끝내야지 뭐.
0: 그런데 뒷담화하는 친구는 저는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나에게 고칠 점이 있으면.
2: 그 뒷담화가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인가.
0: 네.
2: 그게 중요해요.
0: 네.
2: 내가 예를 들어 제작진한테 소진 씨가 좀 밝게 웃었으면 좋겠어. 너무 좀 얌전한 것 같아. 라고 하면 그 뒷담화인가요?
0: 그거는
2: 헷갈리죠. 어떤 때는 기분 나쁘고 어떤 때는 또 그게 아, 이 사람의 성향.

0: 얘기한 걸 수 네,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의 의도가 뭔지도 좀 오랫동안 지켜보고 하면 어떨까. 예, 그렇게 따지면 뭐 남창희 씨랑 저 벌써 왼수 됐어요. 한 달마다 한 번씩 얘기를 하죠. 제가
1: 예, 예. 정성에 하도 얘기를 해요.
0: 저는 하다못해 회식 자리에서 남창희 화장실 갔을 때도 얘기해. 쟤는 쟤는 뭐 이래서 안 돼. 돌아오고 있어. 그만하자. 장희야, 그 저기 음료수 좀 갖고 와. 그렇지만은 그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2: 네, 네. 예.
0: 또 그럼 뭐 남창희 씨가 그 얘기를 들었다. 아유, 저 형 또 내 얘기하네. 그러고 끝나는 거지 뭐.
1: 그리고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 뒷담화가 나한테 진짜 뭔가 상처를 주고 좀 뭔가 네. 그렇다. 그러면 저는 얘기 안 하거든요. 저도
2: 네.
1: 얘기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 같아요.
2: 네, 네.
1: 전 그럼 그렇게 그렇게 해요.
2: 맞죠,
1: 예.
2: 맞죠.
1: 그리고 네. 뭐 그 뒷담화가 뭐 막 뭐 내가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들으면 뒷담화 싶을 거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뭐.

0: 유정훈님께서 정수님 참 현명하신 것 같아요.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하는 겁니다. 이게 현명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또 2시에 윤정수의 쌍안경 그런 거 만들어라 얘기하지 마세요. 현명한 게 아니라 적당히 하는 게 좋구나라는 예.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제가 하고 예. 노력 잘 안 되는데요. 네.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0: 네, 김점숙님께서는요 뒷담화 전해준 그 사람을 잡아야죠.
1: 그것도 또 일이 커지죠.
0: 3370님께서는 내가 직접 들은 거 아니면 믿지 마세요.
1: 저도 요게 좀 믿지 않는 것보다 어떤 네. 톤으로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알고만 있다가 거치면... 나랑 직접 네네. 얘기하게 되면 네. 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래. 예. 근데 그 맞아요. 뭐 그냥 그렇게 좀 저는 뭐 그 전해준 사람도 사실 진짜 좀 그래.
0: 네 맞아요. 전해준 사람이 나쁘긴 하죠.
2: 예, 뭔가 그렇게 전해주면 그럼 얘기해가지고 불편하게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0: 뒷담화의 내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아니고 좀 비방하는 쪽이었다 이러면 예. 조금씩 이렇게 견디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살짝씩 이제 멀어지고 만일 이게 괜찮은 내용이었다 근데 기분은 나쁜데 일을 크게 안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제 금디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참아야죠. 예.
2: 네. 그래요.
1: 그런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각자마다 좋은 해결책을 따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그리고 뒷담화 하시는 분들 있죠.
1: 네.
2: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책임질 수 있으면 그때 뒷담화 하십시오. 네? 나중에 네. 그

0: 하면 뭐 괜찮은데 뭐
1: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아니 너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자 이런 거 많이 하죠. 많이 하죠.
0: 그래 네. 뭐 아무튼 그러자고요. 예 좋습니다. 저 우리 권혁준님께서 정수가 다 하는 국민의 방송이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아닙니다.
1: 부담스럽습니다.
0: 송소진 씨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1: 맞습니다.
0: 자 그리고 우리 뒷모습맘님께서 오 긍디견데 여기 3번 8단지 정육점인데 미라가 나와요. 네,
1: 그런 게 중요해요.
0: 스피커로 지나가는 길에서 들리네요. 오 이런 일 처음이에요.
1: 정육점 미라라.
0: 예 우리 뒷모습맘님 네. 요즘 조정식 씨한테 살짝 빠진 것 같은데
1: 제목이

0: 심하게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며 기다렸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 지금까지도 변화가 없어요. 시험을 망쳐서 본인 기분이 나쁘면 저랑 일주일 넘게 말을 안 합니다. 계속 기다리는 것만이 답일까요? 혼을 내야 할까요? 미라클 학부모님들께 조언을 구해봅니다.
1: 자, 현희님은 진짜 이제 마음이 힘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0: 근데 저는 이런 경우라면은 사춘기인 것보다 이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왔을 때 딸이 분명히 엄마에게 자기의 고민들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대답을 듣지 못했거나 공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딸이 좀 마음을 닫은 게 아닌가 싶거든요. 아, 엄마한테 이런 내 고민을 말해도 내가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겠구나. 오히려 엄마 잔소리만 하겠다 이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1: 밖에 이제 또 오픈 스튜디오에는 오랜만에 아기랑 실방 구경 왔어요. 실방이라고 하네. 이거 처음 듣네.
2: 실방구 이후로.
1: 예, 실제 방송을 구경 왔다고. 예. 실방 구경 왔어요.
2: 예.
1: 예. 열띤 모습 보기 좋네. 우리 한참 이거 하고 있을 때. 예. 뭐 잠깐 계세요. 사진 안녕하세요. 하나 찍게. 거기 잘 계셔요. 예. 애기랑 갔어요 지금 저 앞에.
2: 가셨어요?
1: 예. 간 게 아니라 저 옆에. 예, 알겠습니다.
2: 실방구가 휘돌아가고.
1: 근데 일단은 예. 여러분들의 내용을 조금씩 예. 읽어보면.
0: 네, 엄진주님께서 고3까지 기다려보세요. 네. 김호영님 그냥 기다리세요.
1: 다 그냥

0: 한다.
1: 네, 먼저 강원도 강릉입니다. 예. 강릉 오죽헌 근처에 우와. 있는 경포 생태 저류지에서 오죽헌 전통 뱃놀이 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릉이 커피의 도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커피콩 모양, 커피잔 모양의 귀여운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커피콩 보트는 데이트 즐기기에 좋은 2인용이고요. 커피잔 보트는 가족들이 타기 좋은 4인용,

0: 보트, 도넛보트 등 여러 종류의 보트와 카약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데요. 안산 시민만 이용할 수 있고요. 또 해양 레저 스포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른 지역들의 무료 혹은 저렴한 가격의 체험 프로그램 정보를 보고 예약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부산과 경북 상주에 정보가 올라와 있는데 6월부터 차차 인천, 음성, 양양 등 여러 지역 체험 프로그램이 오픈되니까요. 해양 레저 스포츠 홈페이지 기억해 두셨다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소진 씨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0: 안녕.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미국에 오면 삶이 좀 달라질 줄 알았건만 녹록치 않은 타국 생활에 당장이라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도 언제나 나를 보며 웃어주는 그 남자 덕분에 출근을 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다가왔다. 나 너 좋아해. 내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까 걱정했는지 정말 직관적인 고백이었다. 어쩔 줄 모르던 나는 그 친구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내 상황을 잘 전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리저리 사전을 찾아가며 나만의 답을 전했다. 나는 지금 편한 의자가 너무 갖고 싶어. 그런데 나는

0: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5: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4: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6: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7: 소희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좋다.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성농악단 연희단 팔산대입니다. 농악공연이 활짝 피어나는 순간 얼쑤 잘한다. 지역과 세대 남녀노소를 넘어 관객 모두와 함께 즐길 때입니다.
0: 얼쑤 신난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이 투표로 더 좋아지도록 대한민국 방방곡곡 신명나게. 당신의 투표가 우리 지역의 일상을 가꾸는 꽃으로 활짝 피어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어? 괜찮아? 뭐야? 다친 데는 없어?
3: 괜찮아. 얼른 비상등부터.
2: 비상등 켜고 비상등. 그 다음엔 뭐였지?
4: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비트박스.

0: 멀티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도로 곳곳으로 퇴근길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매시각 돌발 상황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퇴근길 안전운행에 더욱더 힘써주셔야겠습니다. 먼저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고심터널 부근에선 앞시간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갓길에서 처리 작업 이어지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경기 동쪽 구리 방향으로 상일에서 구리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사이 강일 부근에서도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처리하면서 2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동수원 부근에서도 사고 발생했습니다. 4, 5차로에 걸쳐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방향 용인휴게소 부근 1차로 막고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론 홍지문터널 안쪽인데요. 3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서 있습니다. 여파로 연희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KBS 크래프 FM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6: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7: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6: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 봉사회, 삼성꿈 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12월 13일 수요일, 누군가의 보통날. 얼마 전 딸이 취업을 했다.

0: 내가 다시 신입사원이 된 기분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오는 딸의 전화 때문에.
1: 아빠, 나 일이 너무 많아. 힘들어. 내일부터 무조건 야근, 야근, 야근. 그리고 내 바로 위에 사수 정말 무섭다. 얼굴만 봐도 머릿속이 그냥 하얘져.
0: 시시콜콜한 넋두리부터 직장 상사 뒷담화까지 퇴근길이면 나를 붙잡고 한참을 쏟아낸다. 그런데 실은 내심 기분이 좋았다. 말이 잘 통하는 엄마도 아니고 무뚝뚝한 아빠를 상대로 택했다니. 직장 생활 베테랑인 나를 믿어주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허허 웃으며 다 받아주고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 요 며칠은 좀 조용한가 싶었는데

내 가슴이 더 철렁 내려앉았다. 게다가 회식 때 다쳤다면서 깁스를 해야 한다느니 병원 가느라 회사에 늦는다느니. 하, 입사한 지 두 달째인데 체감상 1년은 지난 것 같다.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처럼 늘 불안하지만 그래도 잘하려고 애쓰는 모습은 참 예쁘기만 하다. 오늘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외쳐본다. 우리 딸, 오늘도 무사히 실수하지 말고 파이팅!

훈훈한 그 뒤에 서 있는 아빠로 계셔주시면 따님이 힘을 낼 겁니다. 오늘 보통날 사연 주인공께는 돼지고기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요. 온 가족이 맛있게 구워서 드시면 좋겠네요.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3부는 고려기프트, 메디카 코리아, KB국민은행 제공입니다.

0: 존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5: 사랑하기 좋은 날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오늘의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주아입니다. 이금희 선배님께서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셔서 오늘 제가 하루 함께하고 있어요. 7513번 쓰시는 분께서 이금희 선배님의 SNS를 들어가서 링겔 꽂은 손을 보시고 좀 뭔가 안쓰러우셨던 것 같은데 이금희 선배님의 쾌유를 많이 기도해 주세요. 1388번 쓰시는 분, 나이가 들수록 먹는 것도 듣는 노래도 좋아하는 색깔도 변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음식은 도가니탕, 도토리묵, 삼계탕, 노래는 트로트, 색은 짙은 빨강. 그래도 철은 덜 들어서 낙천적인 게 다행입니다. 졸업앨범 보다가 추억들이 생각나길래 문자 보내봐요 라고 하셨어요. 저도 옛날에 그 연차 높은 선배님들이 이렇게 찌개나 탕집을 점심에 데리고 가면 참 싫었거든요. 그때는 막 스파게티 이런 거 먹고 싶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뜨거운 국물이 제가 이렇게 좋습니다. 나이 들면서 좀 변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트로트 쪽은 아니고 여전히 가요가 좋아요. 네, 서영은의 웃는 거야 신청해 주셨는데요. 함께 들어볼게요.

들으면 이렇게 심장이 고무공처럼 콩콩 뛰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게 확 날 수 있는 그런 리듬이라 그럴까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서영은의 웃는 거야였어요. 임영희님, 집에 사채업자가 있다는 친구의 말에 깜짝 놀라서 야,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는데요. 사채업자가 아니고 산책업자가 있다는 뜻이었대요. 그게 바로 입양한 강아지라고 하네요. 매일 산책을 요구해서 산책업자가

씨, 세분 모두 아카시아 향 같은 꽃향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산책업자와 함께 사시는 그 친구분도 행복한 산책길 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노래 두곡 준비했습니다. 이나미 씨가 신청하신 노래 태연의 해피 그리고 하림의 초콜릿 이야기 이어드릴게요.

긍정적인 그림인데 웃음이 나고 힘이 납니다. 스승의 날이 곧 돌아오는데 더 잘 가르쳐야지라고 다짐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초등학교 1학년이면 유치원 다니다가 올라와서 아직 그 어린 티를 못 벗은 아이들이잖아요. 순수한 아이들 눈에 보여진 선생님 얼굴이 진짜 얼굴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늘 아이들을 웃으면서 만나주시니까 아이들이 웃는 얼굴을 그려드리나 봐요. 스승의 날 풍경이 예전하고는 조금 바뀌어갖고 아쉬움도 있지만 모레 스승의 날 9330번 쓰시는 선생님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힘내세요. 고3 공주가 내일 졸업사진 찍는다고 예쁘게 해야 한다네요. 결혼 10년 만에 낳은 딸인데 벌써 졸업사진 찍는다니 교복 다림질해놨어요. 2824번 쓰시는 분 보내주셨는데요. 사진 예쁘게 잘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노래 듣고 올게요. 남예지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는 그 모습처럼.

곡은 남예지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이었습니다. 6140번 쓰시는 분. 요즘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책을 읽고 있어요. 말투를 바꿔보려고요. 또한 직원들에게도 지시형이 아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나가는 구름처럼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와, 사춘기 아이 키우시면서 또 직장에서 직원들 상대하셔야 하니까 마음고생이 크시겠네요. 저도 아이가 중3이거든요. 근데 사춘기 때, 그러니까 뭐, 지시하면은 지시하지 마!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아. 뭐,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마음 좀 아파. 이렇게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잦아지다 보면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좀 엄마의 진심이 좀 전해져야 하는 순간이 필요한 것 같고 좀 기다려줘야 하는 순간이 필요한 것 같고 그래요. 힘내세요. 이영우님. 잘못 들어온 줄 알았어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 박주아 아나운서님. 정말 저의 최애 아나운서님이셨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무지 반갑습니다. 잠깐이라도 와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정말 많이 좋아해요. 끝날 때까지 잘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를 칭찬하는 글을 이렇게 긴 시간 읽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가슴이 간질간질하고 좀 부끄러운지 몰라요. 근데 저 오늘 좀 긴장했었거든요. 이런 응원이 사실 큰 힘이 됐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 이금희 선배님이 진행하시는 20년 가까이 진행한 프로에 이게 앉아서 진행한다는 게 사실 좀 중압감이 있었어요. 근데 좋은 음악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지금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노래 들을게요. 이지영과 권진아가 함께 부르는 듀엣.

어조로 시작했고요. 저는 볼륨의 정디 효정입니다. 캡슐 뽑기 오늘 작가님이 뽑으셔가지고 저희 선물해 주셨거든요. 다 같이. 그래서 이거 열어봤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키링이 나왔어요. 가방에다가 달았습니다. 너무 귀엽죠? 띠링띠링. 제가 좋아하는 노랑 색깔 캐릭터를 어떻게 제가 딱 골랐어요. 어떤 거는 뭐가 나왔냐면요. 약간 고로케 모양의 인형도 나왔고 누구는 어떤 분은 또 약간 우편함 같은 거 뭐 나왔고 그리고 한 분은 또 그 캐릭터 딱 하나 귀엽게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기대하는 게 물론 있지만 나올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보다 보면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만큼 또 귀여운 것들이 또 요즘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이현일님은 뽑기 전 진짜 운이 없는 편 아니 없습니다. 한번 뽑으면 항상 제일 인기 없는 게 나오더라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아마 현일님 말고 친구분이 뽑아도 그럴 거예요. 그쵸? 인기 없는 게 90개 들어있어요. 100개 중에 100개 중에 90개가 인기가 없는 것이고 10개가 인기가 탑3 정도 이제 그리고 인기가 제일 많은 건 하나 100개 중에 하나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진짜 어려운 거죠. 2755님은 저는 마음에 드는 게 나올 때까지 뽑아요. 이 돈을 다 모았더라면 또르르 해주셨는데 와 진짜 집요하시다. 근데 어떻게 나오긴 나오나 보다 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지. 근데 요즘에 그래도 뭐

딱 시작하는 거예요, 가요광장에.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자를 그냥 바로 보냈죠. 그래서 폴키님이 제 라디오도 종종 듣는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과 저의 목소리도 좋다는 그런 칭찬과 기분 너무 좋게 들었습니다. 우리 또 지난주까지 함께했던 송편 작가님 문자 왔는데, 지난주까지 저녁 8시에 우리 쩡디랑 스튜디오에 있었는데 지금은 집 앞 강변을 걸으며 산책 중이에요. 날이 너무 좋네요. 우리 쩡디 항상 응원해요 해주셨는데, 8시에 밖에 있으니까 좀 낯설죠. 진짜 산책이라니 8시에. 아, 이게 시간이 좀 바뀌니까 이렇게 8시를 좀 즐기셨으면 좋겠고, 종종 또 볼륨 자주 들어주세요. 이일 이사님은 맞아요. 하루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쯤은 있더라고요. 전 오늘 약

쩡디의빵을 받고 싶은 분들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반죽한 사연을 오븐으로 넣어주세요. 처음 오신 분의 달콤한 인사 한 스푼, 쫄깃하고 상콤한 에피소드 두 방울, 바삭한 응원까지 추가해서 오븐에 구워줍니다. 오늘의 빵 완성! 빵 나왔죠!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 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 빵은 밤식빵입니다. 사연 만나볼게요. 7494님, 정디, 저는 자동차로 음식 배달 일을 하는데요. 매일 볼륨 듣고 있어요. 빵도 받아서 내일 아이들과 같이 먹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그럼 차 막힐 때 이럴 때 좀 마음이 아프시겠다, 그쵸? 퇴근길에 걸리면. 7494님, 저희가 밤식빵 보내드릴 테니까 아이들이랑 달달하게 나눠드세요.

오늘의 빈칸은요, 가사 속 한 단어입니다.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듣고 이것을 채워주세요. 난 외계인이 아니야. 그냥 털털한 편인 거지. 말차보다는 한정판 콩국수가 좋고 메이크업은 5분이면 충분해. 데이트할 땐 젤리슈즈가 편하더라. 그리고 난 강아지보단 느슨한 이것이 더 마음에 들어. 빈칸을 채워요. 가사 속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는요, 느긋하게 바다를 유영하는 해양 생물입니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정답 받아볼게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러블리즈의 캔디 젤리 러브 듣고 올게요.

고양이 해주셨는데 처음에 고양이란 문자가 진짜 많이 왔어요. 왜냐? 강아지보단 이니까 대부분 고양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니었습니다. 기정님 정답 돌고래 해주셨는데 돌고래는 느슨하진 않죠. 활발하죠. 2446님 느슨한 곰치. 와 곰치를 생각하다니. 쿵이님 정답 오징어 외계인 해주셨어요. 오징어랑 좀 비슷할 수 있어요. 정호준님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네. 권혁주님 나는 문어 해주셨고 2789님 오늘 난이도 꽤 높은데요. 저는 답을 아는데 남편은 모른대요 해주셨는데 아마 이 노래를 들어보셨던 분은 바로 아셨을 텐데 노래가 생각이 안 나시면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바로 해파리였습니다. 7624님 맞춰주셨어요. 빈칸은 바로 해파리. 3223님 해파리네요. 여름에는 해파리 냉채죠.

일상 이야기 함께 볼게요. 8613님, 쩡디 주방 앞 작은 쓰레기를 큰 휴지통에 옮기려고 했는데요. 봉지가 터져서 커피 가루가 다 쏟아졌어요. 치우고 아이 학원 데리러 가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 그대로 두고 아이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너무 속상하네요. 보내주셨는데 커피 가루라서 다행이에요. 그쵸? 진짜 여기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상상하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커피 가루가 떨어져서 8614님 괜찮아요. 다녀오시고 치워도 충분합니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5248님 쩡디 저 곧 신혼여행 가거든요. 준비물 챙기는 거 왜 이렇게 귀찮죠? 20대 땐 여행 준비물 챙기는 과정도 설렜었는데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아 너무 귀찮아요 해주셨는데 완전 인정. 저도 옛날에는 진짜 하나하나 소본해가지고 다 들고 다녔는데 이제 좀 안 그래요. 그냥 백팩만 메고 여행 갈 때도 있고. 근데 그래도 5248님 신혼여행이잖아요. 잘 챙겨가셔야 돼요. 향기 좋은 거 향기 좋은 거 예쁜 거 그리고 사진도 잘 찍어야 되니까 예쁜 수영복 그리고 커플티 이런 거 챙겨가셔서 사진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네요. 샤워기 필터 같은 거 꼭 들고 가세요. 아마 휴양지로 가실 것 같으니까요. 9711님은 오늘 주식 처음 시작했습니다. 아 결과는 생각보다는 잘 안 됐어요. 오늘은 첫날이니까요. 나중에는 잘하겠죠 라고 보내주셨는데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서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점심에 혼밥하시는 분들 편해서 좋긴 한데 좀 심심하지 않으세요? 가요광장으로 오세요. 제가 잔잔히 잘 떠들고 은근히 웃기거든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여러분의 밥친구가 되어드릴게요.
5: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6: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백예린의 우주를 건너 들으면서 3부 시작했습니다. 박주원님, 진돌님 언제 나오시나요? 처음으로 콩 깔았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부터 한 2분 뒤쯤이면 얼굴을 보이실 겁니다. 궁금하시죠? 3987님, 오우 새로운 초대석이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잠시 후에는 살짝 설레는 만남, 볼륨 별스타의 예고가 올라가자마자 기대 만발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진돌님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진돌님 목소리도 듣고 얼굴도 보고 싶으시죠? 어플 콩으로 놀러오세요. 보이는 라디오 활짝 열려있습니다. KBS 쿨 FM 너튜브 채널로 오시면 스트리밍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5: 카베페 주문
4: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5: 카베페 주문
6: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어? 왜? 그러니까 히디님이 웃으면서 나는 안 나가니까 이렇게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해줘서
1: 완전 그게 두 분의 케미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근데 얘기해 주시면 좀 그래도 마음이 좀 편안해지시잖아요.
0: 아 네,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1: 티키타카니까. 네. 변재훈님께서 진도일 작가님 긴장하셨나요? 생방입니다라고 해서 저는 전혀 그렇게까지 느껴지진 않거든요.
0: 근데 제가 좀 긴장을 하면은 말이 좀 많아지는 타입이기는 해요.
1: 아, 오히려?
0: 네, 오히려. 어떻게든 무마해야겠다 하면서.
1: 그럼 라디오 딱인데요?
0: 그러니까 지금 손에 식은땀도 흐르고 있고.
1: 아, 손에?
0: 너무 즐겁네요, 지금.
1: 즐겁나요?
0: 네네.
1: 다행히 반팔 입고 오셔서 다행이에요.
0: 그러니까요.
1: 이게 좀 당황하고 식은땀 흘리면 좀 덥고 막 이러는데, 그래도 반팔 입고 오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은영님께서 진돌님 공중파 데뷔를 여기서 하네요. 진돌님. 공중파 데뷔 볼륨이 처음이시라고.
0: 네, 저는 사실 섭외 요청이 왔을 때 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잘못 보내셨겠다. 이거를. 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진실이라는 거를 알게 됐을 때 그때부터 약간 좀 살짝 긴장했는데 네. 오히려 뭐 방송이랑 비슷할 것이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시작하기 한 30분 전부터 갑자기. 현실이 약간 좀 눈에 띄는 것처럼
1: 네.
0: 그때부터 갑자기 막 긴장되기 시작하더라고요.
1: 그렇죠. KBS 도착하자부터 하자마자부터 네. 좀 긴장되셨을
0: 그렇죠,
1: 수 있죠.
0: 그렇죠.
1: 근데 처음에 진짜 섭외 요청 딱 왔을 때 진짜 놀라셨긴 했겠다. 요즘에 너무 가짜도 많으니까. 가짜라 생겼을 것 같아.
0: 가짜가 많아서. 그렇죠.
1: 그렇죠. 가짜 많잖아요, 요즘에.
0: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다행이에요. 저희가 잘 소통해서 이 자리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저 너무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2377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0: 저는 처음 뵈어요. 진돌님이 본명이신가요? 닉네임이시라면 왜 진돌인지

0: 성인데.
1: 그럼 성이 원 씨고.
0: 아예 노 씨입니다. 노원경.
1: 네. 노원경 씨.
0: 제가 플레임을 부르는 걸 되게 좀 부끄러워해갖고.
1: 왜요 왜요?
0: 뭔가 부끄럽더라고요.
1: 노원경 이름 너무 멋진데요?
0: 근데 그게 으뜸원의 서울경인데 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인천 사람이에요.
1: 아.
0: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을 항상 해석하면서 왜 내 이름에 서울이 들어갈까? 난 인천 사람인데
1: 네.
0: 항상 그런 아이러니를 갖고 있다 보니까 저도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닉네임으로
1: 그게 더 편하시구나.
0: 네. 오히려 좀 그렇게 됐어요.
1: 그럼 진돌이라는 닉네임은 어디서부터 온 건가요?
0: 그거는 이제 지금의 아내인 희디님이 네. 지어주신 건데
1: 어머.
0: 그게 조금 말로 들으면 어감이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연애 초기에
1: 네.
0: 히디님이 이제 저를 보더니만 이제 서로 애칭을 지어주잖아요.
1: 애칭을 네. 지어줬어요.
0: 근데 이제 생긴 걸 보더니까 히디님이 저를 이렇게 쓱 보더니만 너 참 개같이 생겼다.
1: 아 진돗개같이 네. 생겼다.
0: 네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강아지 개처럼 생겼어.
1: 네네. 네.
0: 그래서 이제 진돌로
1: 아 진돗개를 네. 닮아서 진돌이 된 게 맞군요.
0: 네 거기에서 이제 온 거예요.
1: 진짜 근데 순한 그 누렁이 강아지 있잖아. 아니 진짜로
0: 누렁
1: 누렁이 강아지 알죠? 진짜 착하네.
0: 아,
1: 그 진돗개를 주

0: 가세요.
1: 기간을 뭘 싸면 안 되죠. 10시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오픈스튜디오에 이제 진돌님 팬분들, 악재분들 오셨는데 한번 소리 질러주실 수 있을까요? 악재분들 소리 질러주세요. 어머, 근데 거의 20대신 것 같아요.
2: 아, 그러니까요.
1: 진짜 너무 애틋한 얼굴의 친구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저도 되게 놀랐는데, 20대는 아니에요? 25세예요? 25세. 30세? 30세? 아, 네네네. 아유, 얼굴 저보다 어려요, 그래도. 오늘 10시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0: 네.
1: 2368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0: 아내분은 고향

0: 약간 이런 느낌.
1: 그래서 약간 두 분이 잘 맞으시는 거예요.
0: 그런 것
1: 그런 거죠. 네. 8655님의 너튜브는 언제부터 하신 건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0: 이게 횟수로는 네. 제가 지금 이제 보니까 한 3년인가 4년 정도 된 것 같더라고요.
1: 와, 3, 4년 만에 지금 너튜브 채널 구독자 수가 무려 56만 명이십니다. 대박이다 진짜. 이게 제가 듣기로는 영상 100개만 업로드 해보겠다.
0: 아, 네네.
1: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딱 100번째 영상이 알고리즘 탔다고 들었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이게 어떻게 기적 같은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0: 그러니까 저도 그 당시가 좀 되게 신기했어요. 원래는 좀 취미로 하고 있었던 건데 네. 뭔가 욕심이 없었고 취미로 하면서 이제 계속 하는데 이제 취미가 좀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1: 그렇죠.
0: 조금 잘 됐으면 좋겠다.
1: 그렇죠.
0: 조금만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반응이 오지 않을 때 힘이 빠져서 아, 못 하겠다. 그냥 이제 웹툰에도 집중하자 네. 생각을 하고 했는데 또 아쉬우니까 업로드한 영상이 한 97개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딱 100개만 채우자라고 네. 생각을 해서 딱 100개만 채웠는데

0: 진돌님이랑 뭔가 그런 것도 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1: 걱정되네요 벌써.
0: 갑자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1: 갑자기 걱정되네요.
0: 네, 원래대로 해주시면 돼요.
1: 네.
0: 희냥님께서 알고리즘의 선택은 어떻게 봤나요? 해주셨는데 이거는 진돌님도 모르실걸요?
1: 아 저도 궁금해요.
0: 제 생각에는 일단 꾸준한 영상 업로드가 첫 번째로 그 몫을 했을 거고 두 번째가 그 드라마의 화제성으로 검색하는 분들이 또 많았지 않았을까?
1: 네네네. 맞죠,
0: 그러면서 맞죠. 이제 이렇게 돌지 않았을까 싶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0293님 한번 읽어주세요.
1: 너튜브 영상 팁 좀 주세요. 썸네일이 중요한가요? 아님 제목?
0: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진짜 배워야 돼요.
1: 어떻게 저도 이렇게 궁금한 거를 이렇게 꼭 집어서
0: 잘하시잖아요.
1: 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항상 영상 같은 거 이제 업로드 할 때 마지막까지 제일 고민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
0: 네.
1: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좀 피자를 만드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0: 네.
1: 그러니까 피자를 아무리 토핑을 내가 막 좋아하는 거 뭐 넣고 예쁘게 잘 만들어도 커팅을 막 이상하게 했어.
0: 네.
1: 그러면은 손님한테 딱 줬을 때 손님이 이게 뭐야 싶잖아요.
0: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손님에게 나가기 직전에 뭘 보여줘야지 좋아하실까.
0: 와.
1: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저도 항상 하고 있어서 어렵더라고요.
0: 그러면 결국에는 썸네일과 제목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기는 하네요.
1: 네.
0: 진짜요?
1: 그게 놀랍겠지만 그게 신경을 쓴
0: 아니 놀라운 게 아니라 저는 약간 반대로 영상을 진짜 열심히 피자 만들듯이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진짜로 그냥 안 자르고 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정말 정갈하게 이걸 잘 보여주는 분들이 너무 궁금했었어요. 오늘 좀 팁을 많이 배워가네요.
1: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0: 은영님께서 평소 방송에도 말이 많아서 새벽 6시까지 방송하시는 분이잖아요 해주셨는데 제가 듣기로도 투머치 토크라고 들었어요.
1: 아니 네. 제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나요라고 하고 싶은데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라이브 방송들을 네. 보니까
0: 무슨 5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하시고 뭐 그러셨던데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그

0: 스피노프 초대석 살짝 설레는 만남. 웹툰 작가이자 인터넷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계신 진돌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민준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1: 게임도 안 하시고 그러면 무슨 주제로 대화하시나요?
0: 여러 주제로 얘기하시는데 최근에 좀 빠진 주제 있을까요?
1: 최근에는 확실히 좀 제가 이제 야구를 보기 시작하면서 야구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0: 그렇구나. 야구 네. 엄청 좋아하신다고 맞아 들었어요.
1: 이 정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제가 이제 본 지가 딱 두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야구에 관해서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재밌게 보니까 네. 얼마나 재밌을까 해서 한번 같이 보기 시작했는데 두 달밖에 안 됐다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일 정도로.
0: 근데 진짜 그게 이렇게 흠뻑 딱 젖는 순간이 있어요. 진짜 너무 좋은 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양한 인생 경험을 갖고 계신 진돌 작가.

0: 일단은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이제 나에게 주는 상, 말 그대로.
1: 진짜로요? 아,
0: 행복해라 지금 이 순간만큼.
1: 오, 그 진돌님은 행복한 게 이제 음식으로 오는 행복이 어느 정도 되세요?
0: 아, 저는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1: 진짜요?
0: 네, 저는 이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
1: 네.
0: 근데 저는 약간 좀 먹기 위해 사는 편.
1: 먹기 위해 사는
0: 맛있는
1: 편.
0: 맛있는 것을 많이 먹는 것이 삶이다.
1: 그렇죠. 그건 또 맞는 말이기는 해요. 저도 좀 먹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진짜 이렇게 비싼 음식들을 먹고 나면 약간 허탈할 때. 뭐야, 이렇게 하면 떡볶이 200인분 먹을 수 있는데.
0: 아,
1: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1: 그렇게 쉽지 않아서 성과금은 좀 뭔가 남기고 싶다. 저는 약간 이런 주의였습니다. 안정수님, 초사 늦둥이 아들이 사춘기예요. 아니, 1춘기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아휴, 힘드시겠다, 정수님. 어떡해요. 사춘기 있으셨어요, 진돌님?
0: 아,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얘기해주세요, 정수님한테.
0: 근데 정말 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 어렵지 않아서 저는 뭔가 그냥 뭔가에 대한 반항.
1: 반항심.
0: 네. 근데 그게 딱히 이유가 없어요.
1: 맞아요.
0: 세상에 대한 나의 반항.
1: 그쵸?
0: 네.
1: 그리고 누가 날 그냥 뭐라고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
1: 내 말이 다 맞아.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고 그냥 풀어놓으세요. 저는 그냥 그게 맞는 것 같아요.
0: 방목주의로.
1: 그렇게 하다가 너 만약에 넘어지거나 뭔가 이렇게 그러게 힘든 일이 생겼어요. 봐봐. 너 이렇게 엄마 아빠만 안 듣고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줘서 너 이렇게 된 거잖아.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란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어떨까요?
0: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듣다 보니까 방목 괜찮다.
1: 저는 어느 정도의 방목은 필요하다고 보는 스타일이기는 합니다.
0: 그쵸.
1: 저희 엄마가 저희 언니랑 제가 엉엉 울면은 문을 닫고 안 울 때까지 냅뒀대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우는 시간이 줄어들었대요.
0: 아니, 점점 네. 압축돼. 잘하는 것처럼.
1: 네.
0: 울기를 잘하는 것처럼.
1: 뭐 전에는 한 시간 울었는데 엄마가 문 닫고 이제 나가니까 애가 30분만 운다든지 뭐 이렇게 좀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저는
0: 그러네요.
1: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0876님,

0: 계속 연달아 하시면 돼요.
1: 아, 이어서.
0: 네, 계속 작심삼일을 3일마다 계속 연달아 하시면 돼요.
1: 와.
0: 근데 제가 좀 그렇게 사는 편.
1: 어, 진짜 피신데도 이게 되시는구나. 네.
0: 왜냐면은 저는 뭐 인생에 대한 원대한 목표라든가 네. 올해의 계획 이런 거는 없고 네. 저는 항상 어제보단 열심히 살아야지.
1: 와.
0: 딱 그거 하나예요.
1: 어제보다 열심히 살아야지면 기준 너무 높은 거 아닌가?
0: 그냥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하나 더 했으면은
1: 진짜 조금이라도 네,
0: 뭐 방에 있는 쓰레기 한 조각을 어제는 보고 아유 귀찮아 했는데 오늘 보고 오늘은 치워야지 하면은 스스로 어제보다 나았나.
1: 근데 진짜 멋지시다. 마인드가 진짜 멋지신 거.

0: 아, 아 맞아요 맞아요. 그,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1: 그렇죠. 아. 멋지다. 7738님 진돌님 안녕하세요. 월급쟁이가 아니었다면 보이는 라디오에 갔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제 고민은요, 자기는 직원을 잘 챙긴다고 착각하는 꼰대 상사와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스크 쓰고 면담해도 표정 관리가 안 돼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그런 분들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
0: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1: 잘 챙긴다고 착각하는 거

0: 끝나는 방법을 잘 찾는 게 저는 그쵸. 그냥 그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0684님.
1: 네, 남자친구가 T인데요. 저도 모르게 자꾸 상처를 받네요. 대문자 TMR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0: 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1: 대문자 T의 말은 정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0: 맞아요. 거기에 네. 감정이 없어요.
1: 아, 정말

0: 네, 그러니까 ENTP시래요. 제가 네. ESTJ고 그래서 뭔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다른 그런 게 약간 좀 케미가 있는 것 같아요. 2476님, 근데 비싼 참치에는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죠? 참치 좋아하세요?
1: 아, 없어서 못 먹어.
0: 아, 진짜 회쪽도 좋아하시는구나.
1: 아, 좋아하죠.
0: 이수희님 문자 한번 읽어주세요.
2: 작가님 요즘 야구 영상 잘 보고 있는데 처음 보는 거 아니시죠? 분명 룰도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엄청 잘 즐기시더라고요.
0: 이제 2개월 되셨다고 하셨는데.
2: 네, 맞아요.
0: 룰을 그럼 다 이제 아실 거 아니에요.
2: 근데 지금도 룰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던지고 치고 잡는다 정도의 딱 세 개 네. 정도 알고 거기에서 좀 이제 변형.
0: 변형이 어려워. 맞아. 네. 어려워요. 뭐 많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저도 이제 친구가 옆에서 설명해 주면 좀 오 이러면서 이제 보긴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계속 봐야 되는 또 스포츠더라고요.
2: 네, 그러니까요.
0: 제가 듣기로 이제 야구에 빠지셨는데 평생 응원할 팀이 아니라 계약 응원 중이시라고.
2: 아, 네, 맞습니다.
0: 이것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까요?
2: 이게 제가 이제 좀 야구를 좀 즐기기 위해서 네. 야구팀을 잡아 보자 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첫 진입장벽이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 잡으면 평생 응원해야 한다라는 그 좀 부담감?
0: 그렇죠.
2: 그게 있어갖고 아 내가 이 팀을 평생 응원할지도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시면 어렵다. 그래서 아 그러면 1년만 응원하자.
0: 와.
2: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하게 나갈 수 있더라고요.
0: 그래서 1년 이번 연도에 응원할 팀 뭐 이렇게 정해서 하는 네. 중이신 거구나.
2: 네네.
0: 그래도 진짜 찐이시네. 애정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은영님께서 요즘 야구 중계, 너튜브 편집, 굿즈 제작 등 다양한 일을 하시는데 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그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저도 너무 놀라운 게 피이신데 어떻게 이 많은 걸 쪼개서 하시는지
2: 조금 뭐랄까요
0: 네.
2: 피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2: 생각나면 바로 시작하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생각나면 네. 또 바로 시작하고
0: 우와.
2: 이것들이 계속 좀 겹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 나는 언제 쉬지? 라는 생각을 해서 좀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0: 네.

0: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1: 여러분, 쩡디와 즐거운 시간 꽉 채우셨나요? 볼륨에 이어서 못 참는 거 하나 더 있죠? 잠시 후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7435님 다들 말씀 잘하시네요. 시간 순삭입니다 해주셨는데 진짜 후루룩 지나갔어요 시간이. 1688님 라이브로 후기 듣고 싶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마 곧 해주시지 않을까요? 2777님 티들의 대화시간 만들어도 좋겠어요 해주셨는데 약간 말이 통하면서도 또 다른 느낌이 있어서 저도 너무 재밌었던 시간이었어요. 안양님은 쩡디도 좀 F 같긴 해요. 제가 F가 한 30% 정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공감도 하는 거예요. 내일은 연애 전혀 모르겠어요. 뽀송이 윤지성씨, 개그우먼 조수연씨 두 분과 함께 로즈데이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열어둘 거니까요.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자이언티의 5월의 밤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

슈퍼라디오 DJ 가비입니다. 오늘 사연은 영식님께서 보내주셨네요. 햇살 좋은 5월에 친구들과 청보리밭을 찾았습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다 보니 일반 차량은 타기 어려웠는데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은 차 문이 옆으로 넓게 열려 혼자서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었죠. 여느 때보다 편안했던 고창 학원농장 여행길. 친구들과 청보리밭의 푸른 물결을 바라보며 농가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인터넷 라디오
1: 콩.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나란말쌈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색깔을 통해 명상을 하고 마음을 다독이는 과정을 컬러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단계, 주변에서 끌리는 색을 찾아본다. 2단계, 마음에 드는 색을 10초간 바라본다. 3단계, 그 상태로 천천히 호흡한다.

파란색에 눈길이 가면 생각이 많다는 신호, 초록색이 끌리면 몸과 마음이 긴장된 상태, 노란색, 주황색은 에너지가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색이라고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이 자꾸만 보게 되는 것, 어떤 색을 갖고 있나요? 여기는 키스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아, 오프닝에서 컬러, 색깔, 컬러 테라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아까 주변에서 끌리는 색을 좀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스튜디오에서 좀 찾아보니까 콩이한테 딱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름 노래 시스타의 Shake It 듣고 왔습니다. 아 시스타 노래 나오기 시작하니까 진짜 여름 된 것 같네. 한 해 만에 오늘은 피광 민키님이 보내주셨고요. 다리털 제모 피부과에서 할지 직접 뽑을지 결제해드렸습니다. 아 뭐 저는 아직까지 뭐 다리털 제모는 해보지 않아서 이런 다리털 제모를 병원 가서 하면은 안 아프지 않나요? 안 아픈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일이 뽑으면은 고통이 너무너무 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다 뽑고 있어. 그리고 잘못 뽑으면은 피부도 빨갛게 부어오르고 상처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무조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화끈하게 제가 이제 매끈매끈한 다리로 제모 결제해드렸고요. 내진님 크크크크크크 역시 매끈 스팟은 살아있었어 라고 하셨고 제가 매끈매끈하다 또 오랜만에 좀 해봤는데 요거 매끈매끈하다는 괜찮아요. 아무리 라이브해도 괜찮은데 약간 그 위스퍼 버전 그 ASMR 버전으로 하는 게 조금 민망합니다.

0: 드리겠습니다. 4729님, 자이로님이 라이브 방송에서 제모송 들려준 적이 있는데 라고 하셨고요. 제모송이 뭐예요? 제모송을 들려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 자이로 씨?
1: 진짜 이게 제모송이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한 해만에 달아서 보내주세요. 그럼 폴블랑코 헤이즈의 예고 없이 듣고요. 자이로 드랍 더트, 매끈매끈한 미모를 가진 기타리스트죠. 우리 한키라의 매기 자이로 씌워 돌아오겠습니다.

0: 수많은 인연을 지나친 끝에 만난 사랑부터 다시 또 너를 그려 너를 말야 그런 많은 생각이가 지겨워질 거야
1: 제발 지겨워졌으면 하는 X까지
0: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를 드랍해주세요 자이로
1: Drop the Hot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 소개합니다 한키라의 박보검, 박형식, 덱스, 카리나, 도훈, 이상현, 지창우, 조성진, 미스터브레맨, 포스트말론, 아이브, 제니, 변우석, 셰르파, 옥수수, 아이유, 성시경, 에드시런, 동숲, 강아지, 백현, 박섬, 윤난노, 사나, 갈갈이, 명치 한키라의 청취율 상승에 큰 보탬이 되어준 복덩이 기타리스트 복기 자이로씨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자이로입니다
1: 자이로씨가 매주 수요일에 이렇게 활약해주신 덕분에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2: 네네.
1: 한키라의 청취율이 올랐습니다 아 정말 잘...

0: 야, 좀 상투적인 표현이다. 네, 예전부터 비니 쓰면 골, 뭐, 네. 뭐 골뚜기 이런 그쵸, 표현들 그쵸. 많았는데 네. 어, 잘 어울리는데요?
1: 아, 그런가요?
0: 네.
1: 어, 감사합니다.
0: 나는 약간 이런 기타리스트가 네. 좀 이렇게 좀 스트릿하게 입을 때 멋있더라고.
1: 아, 진짜요? 어. 뭔가 그럴 때 기타 치는 것도
0: 어,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르게 느껴지고
1: 조금 더 힙한 느낌이
0: 힙한
1: 나죠.
0: 힙한 느낌도 조금 그쵸, 그쵸. 나고.
1: 뱀동 님께서 하느님, 자이로 님 오셔서 경계하시듯 셔츠 단추 푸신 건가요?
0: 아니, 아까부터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 셔츠 단추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 아니, 저 원래
1: 몇 개 몇 개
0: 하나
1: 지금?
0: 풀었어요.
1: 하나 푼 거예요?
0: 어, 하나 정도 원래 풉니다.
1: 혹시 다 잠그면 어떻게 돼요?
0: 아, 다 잠그면 조금 이제 보수적이
1: 아, 좀 답답해 보이고.
0: 어, 보수적이지.
1: 아니, 이왕 이렇게 된 거 하나 더 푸세요.
0: 요게 아까 그때 풀어지는 스타일이야.
1: 아, 그래요?
0: 하나만 풀어도 풀어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1: 그러니까요. 잠옷 같아서 곧 잘 것 같아요.
0: 저 이런 잠옷 스타일 좋아해요. 실제로. 이런 체크 좋아합니다. 네네. 아무튼 여러분들 제 단추에도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나 맞아요, 소소한 맞아요.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1: 이게 보이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저희 네. 모든 것을 보고 모든 있습니다. 것을.
0: 저희는 2시간 동안 항상 여러분들께 생중계를 해드리고 있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저희 삶을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이로 드랍 다트 참여 방법 안내해주세요.

0: 정세훈 자이로 Pull Me Down 듣고 왔고요.
1: 네, Pull Me Down.
0: 도입부 자이로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또 네.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우리 제작진의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또 뮤지션으로서 활약할 수 있어서 좋네요.
0: 좀 음악 좀 많이 해주세요.
2: 네, 많이 하겠습니다.
0: 네. 네. 자이로 드랍 다트 오늘 첫 번째 사연 익명을 요청하신 분이 드랍해 주셨습니다.
2: 여자친구가 자꾸 반성문을 쓰게 합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싸우고 싶지도 않고 웬만하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데요. 진짜 매번 반성문을 쓰라고 하니까 이제는 쓸 말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반성문을 쓰는 이유는 별것도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제가 여자친구 속눈썹 연장한 거 못 알아본 거? 뭐 이런 걸로도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깨똑으로 쓰면 안 되고 무조건 자필로 써야 하고요.

0: 쓰라고 해서 네. 쓰라고 한 사람도 웃기지만 네. 쓴 사람도 웃긴 것 같아요.
1: 아, 한두 번 정도야 귀엽게 네. 쓸 수 있는데 이거 진짜 자필로 쓰는 거 쉽지 않아.
0: 그러니까요.
1: 에너지가 굉장히 소모되는 일이고 말씀하신 대로 계속 쓰면 쓸 게 없다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0: 근데 난 더 웃긴 게 네. 이분도 이제 거울 치료 전략을 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솔직히 반성문 쓰라고 하는 거 말고는 잘못하는 게 없대요.
1: 여자친구가 또 좋은 사람이긴

0: 성문으로 편지까지 쓰게 되는 순간 네. 이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1: 네.
0: 그거는 진짜 한번 아마 사연자분께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1: 맞아요.
0: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아요. 맞아요.
0: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 좀 반성문이 끝나길 바라는 맞아요. 마음으로 우리 자이로 씨의 연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로 버전의 김광진 선배님의 편지 듣고 올게요.

0: 아 말이죠 자이로 씨 지금 비니 쓴 모습과 아날로그 기타를 치는 모습이 네네네. 잘 섞여서 비빔밥 같았다.
1: 최악이야. 아, 최악인데요.
0: 아, 미안합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네 어색해졌잖아요.
1: 네네.
0: 광고 들을까요?
1: 가시죠.
0: 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일양.

0: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0: 넘어갔는데요. 얼마 전에 또 하필이면 300일이었거든요.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근슬쩍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네가 내 선물이잖아. 상처받지 않게 돌려서 잘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300일 날 네가 내 선물이잖아 발언을 대후회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퇴근 시간 진짜 온갖 사무실이 밀집된 저희 회사 건물 로비에 화한장식 리본을 목에 걸고 커다란 꽃다발을 든 인간 선물 남자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저랑 같이 퇴근하던 선배도 어머 진짜 유난이다 했던 그 남자가 제 남친이었습니다. 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남친을 못 본 척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선배랑 헤어지고 남자친구에게 바로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습니다. 왼쪽에는 양꼬치 하트 김남친, 오른쪽에는 300일 됐어요 하트 리본을 목에 건 남자친구가 급하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막 쏘아 붙였어요. 이런 거 제발 싫다고, 제발 회사에서 서프라이즈 하지 말아달라고.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알겠다곤 했는데 엄청 상처받은 눈치거든요. 제가 크게 잘못한 걸까요? 이분께 선물로 한강 유람선 탑승권 보내드리는데 네. 유람선 위에서 또 이벤트 할까봐 겁나네. 겁나네.
1: 아, 좋긴다.
0: 네, 유람선에서 하지 않으시길 바라겠고.
1: 맞아요. 안 돼요. 안 돼요.
0: 어, 거의 뭐 최수정 선배님을 능가합니다. 이벤트 맞아요. 장인이고. 아, 남자친구가 생일에 회사로 조공을 보내고 300일 기념일엔 회사까지 인간화환으로 변신을 했고요. 그 모습에 참고 참다가 폭발했다라는 사연인데. 아, 뭐 자이로 씨 혹시 뭐 여자친구를 위해서 네. 인간화환으로 아. 변신해 본 적이 있을까요?
1: 와, 진짜 없어요.
0: 없죠.
1: 저는 그냥 뭔가 이벤트를 한다는 게 뭐 그냥 진짜 어렸을 때는 하잖아요.
0: 그쵸,
1: 뭐
0: 그쵸.
1: 약간 뭐 빼빼로를 준비한다거나 어... 뭐 그냥
0: 러브장 보통, 러브장.
1: 어, 뭐 그렇죠. 뭐 그런 거.
0: 러브장. 진짜 러브장 좋아해.
1: 진짜 옛날 말이다. 어 그런 거라든지 진짜 네. 아니면 진짜 뭐 갖고 싶은 걸 사준다든지 네. 요 정도지 뭔가 어떤 뭐 공간을 빌려서 자 그래. 지금부터 가서 이러면은 어. 내가 짠 하고 나타나는 어. 거야.

0: 그렇죠.
1: 이게 정리가 됐을 텐데 지금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0: 이거 약간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진짜 결이 안 맞는 거고.
1: 맞아 맞아.
0: 이거 은근 남자친구가 배려하지 않는 걸 수도 있어요.
1: 맞아요.
0: 이거 진짜 본인 만족일 수도 있단 말이지 이게.
1: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를 하는 나 그래. 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회사 생활하시는 분께 이러시게 그래. 하면 이거 완전 놀림감이에요. 놀림감.
0: 아니 진짜 사람이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하는 것도 봐줄까 말까인데 이거 회사까지 찾아가가지고 인간화한? 사실 이거는 요새 시트콤 대본으로도 안 나오는 진짜 그렇지 않아요?
1: 그리고 나는 이게 좀 웃긴 것 같아. 꽃이 짱팬 짱팬 김남친.
0: 아, 나 미치겠어.
1: 이런 그런 뭔가 글귀들도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또 상처받을 건 뭐야. 이게 참 여러모로 네. 힘든 사연인데 아 이거 아무튼 이제 상처를 받았으니까 자제는 하실 것 같고.
1: 맞아요.
0: 이거 어떻게 좀 치유해드려야 될까요?
1: 일단은 이분이 치유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이런 말을 했으면은 네. 아, 제발 싫다고 하면은 아, 진짜 미안하다. 내가
0: 그래.
1: 진짜
0: 몰랐어.
1: 물론 이렇게 서운은 하겠지만 진짜 너가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몰라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냥 상처받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다고는 했지만 그러니까. 서운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0: 우주님도 진짜 내향인들은 처형식이라고요. 유유유유유를 지금 엄청 보내주셨고 그러니까요. 회사로 보내는 거 진짜 싫어요 라고 하셨고
1: 그렇죠. 회사로 보내가지고 그러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0: 아 그치.
1: 누구한테 누구 씨 계세요?
0: 아, 나
1: 김남친
0: 진짜.
1: 씨가 보내줬습니다.
0: 나 진짜 나도 못 견뎌 이거는.
1: 아 진짜로?
0: 힘들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있는데 제작진분들 다 같이 있는데 네. 한혜 씨 계세요? 이러면 좀 힘들죠.
0: 힘들죠. 장효영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죠.
1: 네, 반성문은 저분이 쓰셔야 할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반성문도 좀... 이벤트로 할까봐 겁나. 러브의 그러니까. 줄리처럼 따따따 내가 이벤트를 해서 미안해. 따
1: 다음에는 화환으로 변신 안 할게.
0: 러브

0: 아, 심의 걱정이라고
1: 그러니까요.
0: 하셨고. 나도 그 걱정부터 되더라고.
1: 맞아요. 아니면 주시면서 나 절대 여기서 이벤트 안 바래. 뭐 이렇게 좀
0: 단단히 얘기하시길.
1: 맞아요.
0: 은정님 새싹이십니다.
1: 가시죠.
0: 웰컴 드링크 쉐미 쉐미 포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0: 싫어서 눈물이 거의
1: 와 얼마나 싫으면 눈물이고요.
0: 여자분들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1: 그렇죠. 진짜 질색팔색 하신 거야 지금.
0: 질색팔색이란 말이 진짜 정확합니다.
1: 맞아. 자, 1105님께서 운동장에 하트 크게 그려서 사랑 고백했던 라떼 시절이 기억나네요. 부끄러움은 나의 목.
0: 그치.
1: 와, 그쵸.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렇다 치고
0: 맞아.
1: 지금 회사 생활하고 계시는 분한테 이러시면 골치 아픕니다.
0: 운동장 하트도 근데 되게 센 거야. 사실 그 창문 노릇 다 보잖아.
1: 그쵸.
0: 아~
1: 그것도 좀 크게 만들어.
0: 그래.
1: 운동장 꽉 채워서 만들어.
0: 운동장 하나 크게 하트를 만들잖아.
1: 그게 낙엽이랑 눈 같은 걸로.
0: 아유 정말 힘듭니다.
1: 아,

0: 화는 좀 심했다라고 하셨고.
1: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좀 코미디잖아요.
0: 그치. 그
1: 코미디 소품 같잖아요.
0: 당최 어떤 감동을 주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인간 화는.
1: 꽁트 같아.
0: 어, 진짜 꽁트 같아. 믿을 수가 없어요. 맞아. 사실.
1: 믿을 수가 없어.
0: 언빌리버블이에요.
1: 아, 이건 진짜 네. 인간 화는 진짜 나타나면 네. 눈물 고여요. 진짜.
0: 맞아, 눈물 고입니다.
1: 네. 조호선님께서 매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가끔 하는 건데 귀여울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뭔가 되게 대인배시다.
0: 아, 호선님,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지금 300일을 챙겼다는 거는 가끔 하는 게 아니에요. 가끔 하는 거는 뭐 1년, 맞지. 5년, 10년 이런 거지.
1: 어, 통찰력 있었어요, 어, 지금.
0: 100일, 200일 다 했다는 얘기거든요. 맞아, 맞아. 지금 가끔
1: 어, 하는 100일 때 좀 셌을 것 같은데. 네,
0: 1년에 최소 4번은 한다는 소리인데. 어... 이거 안 됩니다.
1: 네, 네. 제가 볼 때는 100일, 네. 500일, 1000일 기대하십시오. 어,
0: 어, 다요. 각 생일, 네. 뭐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네. 다 챙기시는 분이에요. 어,
1: 빼빼로 변신할 것 같은데. 네,
0: 큰일 납니다. 네. 아, 그래서 아, 참 이게 스케일이 큰 사연인데 네. 또 선곡도 어마어마한 거를 가지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1: 하, 그렇죠. 이분께서 부끄럼 네. 없고 네. 눈치 안 보고 네. 자기의 길을 직진하는 그런 네. 남자 아니겠습니까?
0: 네.
1: 황영웅님의 진짜 남자.
0: A real man.
1: Real man이다.
0: 아, 황영웅님의 진짜 남자야.
1: 이건 진짜 남자다.
0: 어, 이거 트로트곡 아닌가요?
1: 네, 트로트입니다.
0: 아우, 세상.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1: 네, 완전 트로트고 오. 완전 진짜 남자이기 때문에 네. 한번 들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우리 황영훈 씨의 진짜 남자야. 우리 트로트까지 소화하는 천재 기타리스트죠. 천기 자이로의 진짜 남자야 듣고 오겠습니다.

0: 좀 낫고 올라올라. 약간 타파스 바에서.
1: 네, 타파스 바에서 약간 조금.
0: 타파스 좀 먹고. 약간 플라멩고.
1: 네, 플라멩고를 플라멩고 옆에 있는 그
0: 반응이 또 있었습니다.
1: 네.
0: 1904님.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전 여친하고 현 여친의 이니셜이 같습니다. 전 여친하고 헤어지면서 함께 맞춘 커플링을 돌려받았는데요.
1: 어?
0: 그 커플링 현 여친한테 선물해도 될까요? 그냥 손에 보더라도 금은방에 팔고 새거로 선물할까요? 라고 하셨고.
1: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야기인 거잖아요, 지금.
0: 오늘 시트콤 두성이네.
1: 아니 진짜 혹시 청취자분들 우리 재밌으라고 이렇게 보내신 건가? 이거 진짜.
0: 아니 그러니까 지나치게 합리적인 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아니 너무 공교롭잖아. 이니셜이 같고 그래서 이래도 선물해도 되겠는 걸.
1: 이니셜에 금이라도 갔으면 어떡할 거야. 오래 써가지고.
0: 그치 이게 아 진짜 우리가

0: 특히 손가락이 예쁘고 하얀 남자인데요. 그분은 별명이 마동석이래요. 요즘 외롭다고 소개를 받겠다는데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너무 티를 내는 친구라 소개를 시켜줄지 말지 고민됩니다. 마동석, 손이 예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좀 다른 형태로 예쁠 수 있죠.
0: 그렇죠.
1: 사실 이게 마동석 형님의 좀 덩치를 가지고 이런 풍채를 가졌으면은 손이 이렇게 좀 이렇게 백옥 같이 섬소목수로 예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0: 좀 힘들죠.
1: 그리고 좀 언밸런스잖아요. 그렇죠.
0: 아니면은 얼굴 생김새만 마동석 형님을 닮고 뭔가 체형이 마를 수도 있긴 한데 별명이 마동석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치, 좀, 체형 자체가
1: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1: 이게 뭐 외모를 떠나서 이상형이 좀 이렇게 예쁘고 하얗고 막 이렇게 좀 미소녀 스타일을 좋아하시는데 마동석 닮으신 분을 소개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요.
1: 나는 아니라고 보는데.
0: 그쵸. 안 받으실 것 같은데.
1: 뭐 그러니까 일단은 아니면 요새 뭐 사진 보여주면 되잖아 사실.
0: 맞아요, 맞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네. 한번 그냥 넌지씨 여쭤보면 되지 않을까요?
1: 네, 그냥 보여주고 어때 하고 아니라고 네. 하면은
0: 뭐 아닌 거고
1: 아닌 거지. 이거는 미리 너무 보여줄 수 있는 게 막 요새 뭐 SNS도 잘 돼 있겠다.
0: 그렇죠.
1: 뭐 없으면은 뭐 톡 사진이라도 보내주면 대충 느낌은 올 텐데 미리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0: 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또 네.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요.
1: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반응이 왔는데 자이로가 이상형인가? 손가락 이쁘잖아요 라고 하셨고 손가락 그래 길고 예쁘네 손가락. 이게 또 기타 잘 치는 사람이 손이 예쁘다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0: 아, 감사합니다.
1: 그거 알아두시고
0: 형도 손이 좀 예쁜 것 같아요.
1: 나쁘지 않습니다.
0: 나쁘지 않네요. 네.
1: 기다렸다는 뜻이
0: 나쁘지 네, 않아요.
1: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데.
0: 그러니까 좋다고요. 네. 예쁘다.
1: 부모님한테 항상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손 예쁜 마블리라.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또 있었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체형 큰데 이쁜 손. 샴디 가까운 데 있잖아요. 문세윤님.
0: 아, 진짜요?
1: 세윤이 형 손이 예쁜데 덩치에 맞긴 해요. 손이 굉장히 크고 동글동글하고 두껍습니다. 그래서 어울려요. 그래서 뭐 그런 손이 또 뭐 이상형이라면 괜찮은데 약간 우리가 글로 봤을 때
0: 그렇죠. 약간 얇고 뭐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1: 우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0: 맞아요.
1: 1530님 남친이랑 제 베프를 만났는데요. 베프가 얼마 전에 프로포즈를 받았다며 땡파니 반지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친한테 자기야 잘 받아 이런 쪽 완전 무지하잖아 했더니 남친이 엄청 발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땡파니를 어떻게 알아 장난치지 마 도발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봤으니까 알지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으니 전 여친들 중 하나일 텐데 엄청 따지니까 당황하더니 아니라고 수습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왜 샀는지 누구 주려고 샀는지 듣지 못했는데 제가 조금 더 물어보면 말할 것 같거든요. 계속 물어볼까요? 근데 진실을 듣고도 제 멘탈이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셨고요.
0: 멈추세요. 굳이
1: 나 약간 서터레스.
0: 이거 서터레스다. 굳이 일단은 일단 시작이 잘못됐어요. 이런 쪽 완전 무지하잖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남친분도 발끈을 하셨지만 네. 이거는 무지하잖아에서 발끈 안 하기 쉽지 않거든요.
1: 그치.
0: 너 멍청하잖아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 이거 모르는 애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1: 근데 이제 땡파니 그 브랜드가 네. 좀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좀 모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 궁금.

0: 미래를 봤어요.
1: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소식이 또 탄생했잖아요.
0: 네.
1: 예, 저희는 더 성장할 것 같습니다.
0: 야,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횡설수설의 끝이네요. 무슨 말인지.
1: 끝에 가니까 당이 확 떨어지네요.
0: 알겠습니다. 당 빨리 집에 가서 채우시고 공식 끝 인사하고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저는 소울 성시경 니즈 들으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로 드랍 더트. 저는 코너지기 자이로였고요. 제 닮은 꼴 수식어 코르티스 0크크 추가돼서 25개 남았습니다. 잊지 못할 밤 되세요. 자나이.

우리 중재 씨가 저를 놀리지만 이렇게 스윗한 남자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기념으로 우리 중재 씨의 찐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멜로망스 김민석의 내가 있을게 이어서 하현상의 등대까지 듣고 내일의 맛으로 돌아올게요.

0: 외국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군요. 꼬르륵님, 와 감자전, 부추전, 김치전 너무 땡기네요 라고 하셨고, 저하고 이제 좀 약간 생각의 회로가 좀 비슷하신 분 같아요. 감자전 나오면은 다른 전들 또 생각이 나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또 막걸리 생각나고 뭐 그런 겁니다. 참 항상 같은 생각회로. 내일의 마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하늘 키스더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 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 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4: 이러니 1000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5: 정품만 파는 히든 태그 스토어도 있네.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5월 13일 수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뿅뿅 좀 한혜 가정의 달 맞춤 주제 준비해놨습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티파니 나 혼자서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232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4: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3: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4: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UN이 발표하는 세계 행복 보고서에서 9년 연속 1위를 차지한 나라 핀란드는 뭐가 달라서 가장 행복한 국가가 됐을까요? 경제적 안정성, 높은 건강 수명, 자유로운 선택권, 균등한 기회 같은 여러 요인이 조화를 이뤘는데요. 무엇보다 핀란드 국민의 96%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강력한 사회 유대와 공동체 의식이 있었대요. 67위를 기록한 우리나라가 자선활동과 같은 공동체 기여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입니다. 핀란드의 행복연구

0: 곡은 페퍼톤스의 뉴 히피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 지기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근데 진짜 의지할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스로 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힘들 때는 저희 스제라도 와서 의지하시고 욕하시고 하소연하시고 다 하셔도 됩니다. 잠시 후 칠링뮤직에선 우리 가족들 추천곡 소개하고요. 또 하나의 주제에 맞춰 드라마나 영화의 OST 믹스해보는 OST 유니버스 준비했습니다. 이야기와 신청곡도 소개해드려요. 문자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스제 홈페이지 신청곡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파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쇼리실라!

0: 여기
1: 팀장님, 이 제너도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도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깜짝 놀랐던 작고 연약한 심장을 달래줄 노래입니다. 우리 가족들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이일호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야근하고 지쳐서 버스 타러 갔는데 정류장 불빛에 모여든 커다란 나방이 저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깍 비명을 질렀고 밤거리에 계신 분들의 눈이 모조리 저에게 쏠려서 대박 창피했습니다. 나방에 놀라고 집중된 이목에 놀라고 제 쿵쾅거리던 심장을 아이유의 정류장으로 토닥여주세요.

세 개 다 먹으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마지막 컵라면 먹을 때 살짝 후회해요. 아, 너무 더부룩하겠다 내일. 두 개만 드십시오. 2 플러스 1 하나 남겨두시고요. 0784님, 안녕하세요. 제가 초딩인데요. 맨날 체해서 고민이에요. 혹시 대처법을 아시나요? 왜 맨날 체할까요? 걱정이 되는데. 누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모의 마음으로. 근데 이게 좀 급하게 먹어서일 수도 있고 본인한테 안 맞는 음식들이 있어요. 저는 회를 진짜 좋아했는데 회만 먹으면 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아, 내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그렇구나 했는데 체질 검사 해보고 나니까 회가 안 맞는

이 엄지와 검지 사이 폭 들어간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좀 눌러주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샵8910 우물정 8910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데이식스의 반드시 웃는다. 치즈의 어떻게 생각해.

다시 느껴봅니다. 플레이리스트 제로 OST 유니버스, 오늘은 우주에 관한 영화와 드라마 OST로 함께 할게요. 공효진, 이민호 씨가 주연을 맡아 기대를 모았던 드라마 별들에게 물어봐에서 세븐틴 승관의 모든 숨쉬는 순간은 기적이 되어부터 들려드립니다. 이어서 영화 아마겟돈의 주제가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준비했습니다. 지구를 향해 돌진하는 소행성 때문에 위기에 처한 인류를 구하기 위한 우주 과학자들의 이야기였고요. 애니메이션 이 별에 필요한 OST에서 존박과 원 오브 원의 Take Me로 연결하겠습니다. 우주인과 뮤지션을 꿈꾸던 제이의 로맨스를 그렸대요. 세 곡 듣고 오겠습니다. 승관의 모든 숨쉬는 순간은 기적이 되어,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그리고 존박과 원오브원이 함께한 Take Me.

승관의 모든 숨 쉬는 순간은 기적이 되어 에어로스미스의 I don't want to miss a thing 존박과 원오브원이 함께한 Take Me 듣고 왔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오늘 OST 유니버스는 우주에 관한 영화와 드라마 OST로 함께합니다. 이번엔 레드본의 원곡을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서 주인공 스타로드가 춤추며 불렀던 그 노래 Come and Get Your Love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그룹 빌리의 하람이 부르고 기타기 기타와 코러스에 참여한 더 문 전해드립니다. 영화 더 문의 엔딩 크레딧에 삽입된 곡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영화 프로젝트 헤일메리에 삽입된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골랐습니다. 이 곡이 나온 장면이 주는 감동이 매우 커서요. 해외 팬들은 영화 제목을 프로젝트 헤일 해리라고 바꿔 부른대요. 세 곡 전해드리면서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타로드의 Come and Get Your Love, 기타기 피처링한 하람의 The Moon,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말이오.
3: 가산 디지털 단지
4: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마리오.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이의 날.
2: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다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3: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7288님이 어제 이런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올해 첫 수박을 썰며 듣고 있습니다. 맛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벌써 이런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카페와 식당에 가도 이맘때 반짝 등장하는 수박 주스.

5월 13일 수요일 폴킴의 가을광장 오마이걸의 여름이 들려로 시작했습니다. 저는 쿨FM의 새로운 목소리 노래하고 라디오하는 폴킴입니다. 김주리님께서 와 오마이걸 노래로 시작이라니 효정언니의 볼륨을 높여요로 시작해서 가요광장까지 왔어요.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여름에 어울리는 신나는 곡들 많이 많이 들려드릴게요. 8300님께서 냉콩국수 게시했습니다. 성신여대 부근에 있는 칼국수집인데 여기는 살짝 달콤한 맛이 있어요. 소금 설탕이 필요 없는 딱 맛있는

0: 저는 한 달 전부터 냉면 먹었던 것 같아요. 더위를 많이 타다 보니 일찍 시작했네요. 폴킴님은 더울 때 즐겨 먹는 시원한 음식이 있나요? 저 역시도 냉면 좋아합니다. 특히 저는 평양냉면을 진짜 좋아해요. 저는 뭐 물냉, 비냉 가리지 않고 좋아하긴 하는데 보통 이렇게 둘 다 시킬 수 있게끔 여러 명이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조금 뺏어 먹고 내 것 좀 나눠주고 이러면은 골고루 맛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김장환님, 폴디 수박 화채에 들어가는 밀키땡 느낌 좀 나는 것 같아요. 약간 부드러우면서도 청량한 그런 느낌인가요? 제가 추구하는 느낌이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장영수님, 수박 저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수박 한 통 많아서 반만 사요. 제가 최근에 저희가 긴 가족의 달 맞아서 긴 연휴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을 보러 큰 마트에 갔었는데 저는 수박을 못 봤던 것 같거든요. 있었나요? 아니면 저는 할인하는 것들만 보느라고 정신 나가서 못 봤나 봐요. 그날 장을 진짜 많이 봤어요. 정말 뭐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몇십만 원어치를 봤습니다. 근데 거의 다 반값이었어요. 네, 아주 경제적인 폴킴 훌륭합니다. 5350님, 오늘 날씨가 27도 올라가네요. 열무 막국수하고 들깨 삼계탕집에서 요리해서 먹었어요. 와, 사진 한번 봐볼게요.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이 없는데요? 저 지금 농락당한 건가요? 갑자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열무 김치랑 같이 먹는 막국수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열무 그냥 소면에다가 열무 넣어서 이렇게 먹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요. 아 사진 저기 떴구나. 와 맛있겠다. 아 요리를 해서 드신 거구나. 너무 맛있게 해서 드시는데요. 예쁜 수저 젓가락 쓰고 계시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약간 따끈한 거랑 또 시원한 거랑 같이 먹으면 아주 케미가 좋죠. 효정님께서, 어머 안녕하세요, 볼륨 쩡이 효정이에요. 세상에, 오마이걸 노래가 오프닝부터 나와서 놀랬잖아요. 폴킴님, 우리 PD님, 작가님 잘 부탁드려요. 제가 많이 아끼는 분들입니다. 새로운 목소리 폴킴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하셨습니다. 어머 피차 일반입니다. 저도 이동하면서 종종 듣습니다. 목소리 너무 좋으시고 너무 예쁘고 조곤조곤 이렇게 소통해 주시는 거 너무 듣기 좋아요. 저희 제작진분들, 제가 그분들을 아낄 게 아니고 그분이 지금은 저를 아껴주셔야 합니다. 저 지금 완전 초짜예요. 여러분들 오후의 시작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뭐 하면서 가광 듣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발빠르게 즐긴 여름 계절 메뉴 이야기와 사진도 많이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까지 보내드립니다. 광고 타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계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5: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6: 이영약품
7: 쇼리 실라

봐서 어떤 패션인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그분들 패션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나 봐요. 지금 저 아껴놨다가 지금 두 번째 입는 거거든요. 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년 내내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6653님께서 라디오 부스 밖에서 가광 보고 듣고 있어요. 오늘 날씨 머선일이고 너무 더워요 하셨습니다. 밖에 계신 분들 더우면 소리 질러! 이열치열이죠. 아니 어제만 해도 조금 선선했던 것 같은데 오늘 너무 덥습니다. 요즘 날씨 변덕 대박이에요. 어쩜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세요 여러분. 6872님께서 오늘 생일이라 오후 반차 내고 지금 마사지 받으러 가고 있어요.

이에요. 항상 저녁에 퇴근하다가 이렇게 날 밝을 때 퇴근하니까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먼저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마사지, 생일에 받는 마사지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들은 마사지 좀 세게 받는 편이세요? 아니면 살살 받는 편이세요? 오일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일단 세게 받는 거 좋아합니다. 생일 너무 축하드려요. 매일 이 시간 커피 선물 드립니다. 커피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Like Jenny님, 커피 나왔습니다. 닉네임 부르면서 커피 선물 드릴게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커피 받으실 분들 소개할게요. 어반 자카파의 Beautiful Day.

커피 선물 주는 라디오 많죠. 근데 그거 아세요? 커피는 여기가 본점이에요. 아메리카노, 라떼, 모카, 아인슈페너, 마키아토, 그리고 디카페인 음료까지. 커피 나왔습니다. 폴킴이 쏘는 커피 지금 받아가세요. 커피 한 잔.

흥분을 좀 했습니다. 제 평소 실력보다 조금 잘한 것 같기도 하고 이 라디오 준비하면서 이금희 선배님의 라디오 들으면서 발음 연습한 거 도움이 됐던 것도 같습니다. 4988님 별 모양, 물결 모양, 별난 모양 다양한 빵 많은데 정말 동글땡글 동그란 빵 도넛을 선물로 주시는군요. 아니 이분의 지금 이 글이야말로 지금 발음 테스트인데요. 너무 어렵습니다. 7788님 아까 그 발음 테스트 더 빨리 가능한가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몇 개나 틀릴까요 여러분? 보내주세요. 여의 공원로에 온 가을광장 진행자 폴킴은 10폴배 소란형 권정열형과 꼬막사랑단 넉살씨 오존씨랑 비빔밥 비빌공리를 하다 김팀장님이 김팀장님 카드로 사오신 건강빵이 밤양갱 완밤빵 앙금빵보다 맛있어서 가을광장팀과 올망졸망 007빵 으악! 여러분 저 가수예요. 저 가사 딜리버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근데 제가 김팀장님 뭐라고 했죠? 길팀장 아무튼 팀장님께 심심한 사과를 보내드리면

되신 걸 축하드리고 응원합니다 하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DJ가 됐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많은 시련을 테스트와 실험을 지금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9157님 폴킴님 오늘도 2시간 행복하게 청취할게요. 가요광장 화이팅! 유나의 아이스크림 신청합니다. 오, 지금 이 더운 날씨에 아이스크림 저도 너무 필요합니다. 9157님의 신청곡 들을게요. 유나 아이스크림.

오빠, 저 지난주에 쳤던 시험 결과 오늘 발표 날인데 합격할 수 있게 응원 부탁드립니다. 어떤 시험을 보셨을지 너무 궁금한데 오늘 좋은 성적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사랑하기 때문에 KBS.
5: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 MHz KBS 쿨FM입니다.

0: 나의 눈치 동생들 보고 싶었습니다. 쿨 FM DJ 선배 헤이디 헤이즈. 김민석보다 훨씬 더 큰 동생 커다란 귀요미 커귀요미 픽보이.
1: 김민석 왜 나?
0: 나는 이 두 사람 너무 보고 싶었는데 두 분 혹시 저 만나고 싶었나요?
2: 예이.
0: 엉망이네. 헤이즈 픽보이와 함께합니다. 가광 초대석

0: 네, 우리의 절대음감 헤이즈 픽보이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헤이즈 그리고
2: 픽보입니다.
1: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낮에 또 만나니까 좋네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우리 너를 네. 만나는 네. 한 번은 다시 맞춰보죠.
0: 아 근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그 제대로 한 사람이 없었어요.
1: 근데 이거 한번 맞추는 타이밍 맞추는 거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0: 아 저는 뭐. 근데 엉망으로 하는 거 사람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1: 아, 오케이.
0: 네. 오케이. 한 굳이 다시 하고 싶으세요?
1: 한번 해봅시다.
0: 해볼까요?
1: 뭐
2: 1, 2, 3, 4 너를 만나. 좋은데요?
1: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0: 이거 괜찮다.
1: 네.
0: 임소희님이 오늘은 헤이즈님이 계셔서 첫날 둘째 날보다 순한 맛일 듯하네요. 행운을 빌게요 폴디 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소희님. 뭐
2: 어떤 왜 일이 있었길래
1: 첫째 둘째 날 그 매운맛이었나요?
0: 첫날은 우리 고막소년단 친구들이 왔어요. 그 누구도 제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하고 싶은 말 실컷 하다 갔고요.
1: 진짜요?
0: 또 어제는 10cm 형이랑 또 소란 형 오셨는데 너무 베테랑 정말 입담꾼들이잖아요.
2: 그러니까.
0: 제가 기가 팍 죽어서 했죠.
1: 근데 그래도 그런 분들 또 오시면은 우리가 살짝 업어가는 업혀가는 것도 있잖아요.
0: 그렇죠.
1: 워낙

0: 맞으면.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이렇게 어떤 수수하게 혹은 자연스럽게 다니는 거에 대해서.
1: 네, 너무 좋게 생각하죠. 예, 평소에는
2: 좋게 생각하죠.
1: 내 일 하러.
0: 아니 아니 오늘 근데 만약에 내가 막 일을 이렇게 하긴 오늘 제가 막 다음에 한번 불러주실 때 제가 그때는 헤매로 딱 한번 멋있게.
1: 아 오늘은 이런 편안한 분위기로.
3: 다음에 또 부를 수 있을지는 한번 저희도 생각을 좀 해보도록
0: 아니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기웃기웃 거리다가 그러면 가겠죠. 올 수 있겠죠.
1: 세팅된 날. 네.
3: 우리 마지막 문자 우리 헤이즈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1: 1734님께서 헤이디의 볼륨을 높여요 애청자였는데 고정 게스트 픽보이님과 함께 오랜만에 케미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와 우리 수요일에 남자였잖아요.
0: 다야으로 1년 전일까요?
1: 2년, 2년 3년 벌써.
0: 그때 정말 네. 저는 이 방송국 냄새를 너무 좋아해요. 이 대리석 냄새 있거든요.
3: 대리석 대리석이 있나요?
0: 이 복도 다 대리석이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여기 뭐... 로비가 다 대리석 아니?
3: 아마 뭐 그렇다고 합시다.
1: 그랬던 것 네. 같아요.
3: 아니 근데 픽보이 씨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 네. 우리 제작진 분들께서 폴킴이 DJ가 됐다 나와줄 수 있냐라고 했더니 처음으로 뱉은 말이
4: 폴킴이요? 교육 방송이에요?
3: 어 정답 픽보이.
1: 맞아요.
0: 이런 이런 이거를 또 이제 작가님이 또 얘기해 주셨네요.
3: 교육 방송이라뇨.
0: 아니, 그게 아니라.
1: 왜?
0: 저는
3: 저희 상쾌한 방송이에요.
0: 아니 그게 아니라 형이 너무 약간 이제 바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DJ를 하시는 게 바른 생활 그거를 떠나서 아침이니까 이게 사실 점심이니까 그쵸. 좀 생각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굉장히 아침이거든요.
1: 그러면 이제 나와서 뭔가를 알려줄 것 같았던 네네네네. 정보를 주고 네. yes, yes. 좀 강의를 해주고 yes.
3: 지금 앞에서 잠깐 이제 제가 하는 거 이미 듣고 오셨잖아요. 네. 어때요? 교육 방송 같아요?
0: 오 정말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3: 아니 하지 말아주세요.
0: 못 들었어. 나가서 지금 아. 그 영민이랑 얘기 좀 하고 오느라고.
3: 아 저 회사 이사님이라.

0: 유재석의 아이들님께서 와. 세 분이 모였으니 눈치 라이브 기대해봐도 될까요? 하셨습니다.
1: 아쉽다.
0: 이게 제가 사실은 제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헤이즈 씨가 노래를 하고 싶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그 제가 컷을 했습니다.
2: 이제 눈치를 안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1: 맞네.
0: 아니 왜냐면 이즈가 여기 노래에서 눈치 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1: 맞네.

0: 이게 어디예요? 제가 잘 몰라요.
1: 아니 눈치를 이제 좀 봐요? 어때요? 좀 변했어요?
2: 아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덜 보네요.
1: 아 그래요?
2: 그러니까 눈치 보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열린 것 같아요.
1: 유연해지셨구나.
2: 맞아요.
3: 그러니까 눈치를 안 본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2: 맞아요.
3: 분명히 캐치를 하지만 꼭 내가 반응 안 해도 될 것들에 굳이
2: 그치?
3: 에너지를 좀 덜 쓰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1: 저희 성장했는데요.
2: 와 우리 이 노래 진짜 이렇게 멋지게 흘러왔다.
3: 아니 이 노래 기억나세요?
2: 어허.
1: 기억나죠.
2: 나나나나나나 손호정 선배님 코러스 바뀌기.
3: 저는 그 코러스 부분이 먼저 녹음이 됐잖아요.
2: 맞아요.
3: 그래서 멜로디 짜면서 와 이거 어떻게
2: 영향을
3: 해야 될지.
2: 봤죠.
3: 왜냐면은 이 송폼이란 게 있는데 그 송폼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2: 그렇죠. 네. 보통은 우리 이제 탑라인을 짜고 거기에 맞게 코러스를
3: 맞아.
2: 만드는데 이제 코러스 위에 라인을 짜는
1: 코러스
2: 게
1: 테마가
2: 특별했어.
1: 되게 색깔이 그쵸. 있었던
2: 거. 눈치 보지 않고 우리 잘 짰던 것 같아요, 그죠?
1: 전 그때도 눈치 그렇게 안 봤어요.
3: 아침에 맞아. 반복 재생으로 듣고 왔는데 우리 괜찮더라고요.
2: 좋다. 우리 그러면 언젠가 한 번은 합시다.
1: 그럼
3: 좋아요.
1: 저희 제이 코요테 한번 노려서.
2: 어? 재밌겠다.
3: 진짜.
2: 오빠.
1: 제가 백화 선배님 하면.
2: 그때 진짜 열심히 해주실 거예요? 텐션 올려서.
3: 그때도

0: 질이
1: 있어, 분명 있어요.
2: 근데 어떤 힘일까요?
3: 약간
2: 빅보이 와이즈.
3: 그 오히려 혜지 씨가 조금 더 강아지과 아니에요?
2: 강아지. 아, 맞는 것 같아요.
3: 저는 약간
0: 맞는 것 같아요.
3: 고양이 고양이과라서 요즘에 다이어트가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4: 아 너가요?
3: 아 죄송해요. 또 화학질을 해버렸네.
1: 고양이와 강아지의 케미 여러분 보고 계시고요.
2: 네.
1: 3588님이 이거 7년 전 노래래요.
3: 대박 사건.
1: 그래서 그런가 목소리가 많이 뽀송해요.
3: 목소리도 늙나 봐.
1: 어떻게? 이때 목소리가 좀 되게 더 포근한 것 같아요, 듣기에.
2: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사이에 뭐 좀 더 노래를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성도 조금씩 변화했을 거고.
3: 아, 그건 그래요.
2: 맞아, 이때 아 아련하네요. 시간 잘 흘렀네요.
3: 재밌었는데.
1: 이게 2019년 10월 발매래요. 와,
3: 재밌었는데.
1: 19년이면
3: 19년이면은. 저 아, 그때... 아니요 아니에요 19년인 아닐걸요?
1: 아니 PD님이 19년인데요.
3: 진짜요? 19년에 내가 회사를 계약했는데 그때.
2: 오 그러면은 그때 회사.
1: 그러면 회사가 당신을 꽂았나 보죠.
3: 지금 보고 있나?
1: 절대 회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희가 제가 촬영을 하는데 픽보이가 그때 있었어요.
3: 비하인드씬을 한 번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구나.
1: 아 없나요?
3: 저 그때 예비군이었어요.
1: 아 그랬어? 예비군이었어요?
3: 예비군이었다가 제가 그 무슨 다른 것 때문에 이게 딜레이가 된 거예요.
1: 네.
3: 그래서 어 저 시간 돼요. 근데 녹음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여기 녹음을.
1: 아 맞아.
2: 와 엔지니어분의 아, 자리를.
1: 맞아. 그러니까 회사가 한 거는 이제 굳이 픽보이를 이렇게 녹음을 받는 역할로 이렇게 거의 상황에 넣었는데 픽보이가 여러분 보니까 너무 웃기시잖아요.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헤이즈 픽보이가 저를 만나러 왔고요.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아 지금 그 나티 군의 목소리 들으면서 헤이즈가 엄청 좋아했어요.
1: 감탄사로
2: 감탄했어요.
1: 와우 막 이러면서.
2: 아니 왜냐면은 목소리도 너무 좋고 멜로디도 우리가 다 아는 멜로디인데 정보력이 너무 좋네요. 막 12시에 가요광장
0: 알려줘야 됩니다. 언제 누가 나오는지를 알려줘야지 맞아요. 들을 수 있거든요.
2: 좋아요.
0: 지금 많은 분들이 재밌는 이름 보내주고 계세요. 네. 우리 두 분이서 돌아오면서 소개 한번 해볼까요?
2: 송은아님께서 픽폴즈 어때요?
0: 괜찮은데요?
2: 괜찮은데 이게 좀 더 확 오는 게 있을 것 같아. 왜냐면 픽폴즈는 뭐지라고 떠올려야 되잖아요.
1: 난 별로. 픽폴즈는 별로. 난 별로예요.
2: 은하님 아시죠? 픽보이 오빠 성격.
1: 전 정다은님이 보내주신 네. 헤이즈와 아이들 이렇게 그냥
2: 마음에 드는데요.
1: 메인으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2: 왜냐면 상황에 따라 아이들은 계속 바,

0: 갈게요.
1: 좋습니다. 29일 날에 또 앨범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얼마 전에 또 나온 노래가 하나 있잖아요.
2: 네, 싱글 앨범이 나왔는데 혹시라도라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1: If
2: 만약에 혹시라도.
1: 네. 그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 약간 90년대, 2000년대 R&B 발라드고요.
1: 네.
2: 제가 이 노래를 처음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공연을 갔다가 뮤비까지 촬영을 하고 온
1: 네.
2: 이상입니다.
0: 에?
2: 왜? 아니,
0: 그러니까.
1: 아, 잠깐. 라디오 정말 이 사람이 라디오 고정으로 계속 게스트로 나왔다는 거죠.
2: 아니, 에? 너무 그때, 좋은 노래예요.
1: 그때 라디오 괜찮았어요?
0: 주제가 명확히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2: 아니에요. 그때 라디오 정말 괜찮았어요.
0: 재밌었어.
2: 정말
0: 그,
2: 재밌었어요.
0: 그거 아세요? 욕 저희는 이런 코너였는데 잘 살려줬어요.
2: 여기도 혹시 뭐 코너 만들면 얘기해 주세요.
1: 네, 아무튼 김보마님께서 아 혹시라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뮤비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을 하셨다는데 우리 또 배우 친구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2: 네.
1: 노 개런티로 뮤비 출연해 달라고 한다면 박서준, 박형식, 뷔, 최우식님 중에 단번에 오케이 할 것 같은 사람.
2: 다 단번에는 오케이 할 것 같은데 전 그분들 말고
1: 네.
2: 여기 이렇게 세 명이서
1: 아 이쪽에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2: 네 제가
0: 진짜 권력자다.
1: 진짜 멋있다.
2: 근데 저희 이거 노래를 들으시면 생각을 하면 저희가 교복을 입고 약간 그런 상상을 하면은 좀 뭔가 이렇게 셋이 케미가
1: 혹시 이 네 분이서 그 픽보이님 뮤직비디오 안 나오신다면 제 거에 좀 출연을 좀 어떻게 해주신다면 전 너무나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제가 두발 벗고 신발 벗고 무릎 꿇고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있을게요.
2: 저는 아예 안 될까요 출연이?
1: 제 거예요?
2: 네네.
1: 그러면 저희가 회사에서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요즘 얼굴 괜찮은데
1: 고민을 좀 해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0: 근데 그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박서준님, 박형식님, 비님, 최우식님은 잘 지내고 계세요?
1: 뭐?
0: 안부가 궁금해서
2: 저희는 안부는 항상 공유하고 뭐 밥 먹고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요?
0: 그래요? 네. 너무 멋있으세요 실물로 다 보면?
2: 제가 멋있는 것도 좀 이상하죠. 아니에요. 뭐가 부러워요.
0: 근데 오빠도 너무 멋있고 진짜 이 멋있는 사람들 무리인 거잖아.
1: 맞아.
0: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2: 다 매력이 좀 틀리죠.
0: 그러니까요. 다르죠. 틀린 건 아니고.
2: 네, 다르죠.
0: 갈게요. 넘어갈게요.
2: 알겠습니다.
0: 그러면 노래 더 설명해 주실 거 없어요?
1: 아니, 29일 날 EP 앨범 나온다고 했잖아요.
2: 네.
1: 이 앨범 소개도 간략하게라도 좀 해주세요.
2: 아, 29일에
1: 왜냐면 오늘 네. 말고는 이제 다시는 여기 못 나오세요.
2: 아, 그때는 이제 기웃기웃 거리겠습니다. 이 주위를. 29일에 제가 EP 앨범이 나옵니다. 오랜만에.
0: 오~ 네. 고생 많으셨다.
2: 네, 이번에 좀 다 작곡 프로듀싱 참했고
0: 와. 역시나
2: 앨범이 나오는데 네. 좀 되게 그 노래는 되게 신나는 노래예요. 그리고 그

0: 진짜요.
1: 네, 다른 말씀이지만 어 갑자기 또 어떤
2: 게... 아니 근데 약간 좀 킹 받는 게 네. 어떤 말인지 알 것도 같아요.
0: 와 강하리 선배님 사진이구나.
3: 엥엥.
0: 뭐 어쨌든 다 각자의 개성이 확실히 있네요. 약간에 다 너무 멋있고.
2: 절대 인정은 안 해주네. 긍정은.
1: 근데 되게 공교롭게 다 배우분들이네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톰 하디부터 시작해가지고.
2: 다음 사진을 보내주신 연기해야... 분이 계세요. 1407님께서 이분이랑 닮았어요. 사진 보세요.
0: 연기 진짜 잘하시네.
1: 연기 하시네.
2: 아니 좀 닮았어요.
1: 아 근데 제가 만약에 나중에
2: 저 표정 한 번만 지어주시면 안 돼요?
1: 이게 나중에 제가 딸을 낳는데 딸을 혼낼 때 이런 표정이 될 것 같아요. 야, 야, 너 통금 시간 그래 늦게 따고 할 때 이런 표정일 것 같아요.
2: 괜찮은데?
0: 여러분 지금 이거는 보라로 보셔야 됩니다. 방금 그 명장면 나왔어요.
2: 미스터 선샤인에 출연하셨던 김중희 배우님이세요.
1: 근데 저도 저 표정해요. 진짜 기분 안 좋을 때처럼 표정해요.
2: 이게 그 많은 분들이 픽보이의 이제 커머셜한 모습만 보셔서 이런 배우분들을 자꾸 보내주시는데 저희는 또 옆에서 그 일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미처

0: 제가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 닭가슴살 먹었는데 트름을 할 수도 있잖아요. 같은 아. 배에 타서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1: 네. 네.
0: 근데 제가 트름을 했는데 저 앞에 타요. 웬만하면은. 어허. 근데 그게 트름한 게 뒤로 바로 들어간 거죠. 창문을 열고 해서. 근데 트름해가지고 욕 먹었던 적이 한 번.
1: 아 우리 폴킴.
2: 냄새 때문에 네. 제가 그런 욕을 해본 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자 아무튼 오늘 벌써 두 분과 또 인사를 나눌 시간이에요.
0: 아 나 가기 싫어요.
1: 너무 좋은 얘기도 많았는데 마지막은 그 트름으로 마무리하게.
0: 다음에 또 듣고 싶으면 저 또 초대해 주실 거예요.
2: 언제든지 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지금 신입 DJ 선배님께서 보시기에 좀 어떻게 하고 있는 것 같은지.
1: 아 일단 오늘은 뭔가 판단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라인업도 네. 저희가 이렇게 정규적으로 뭔가 잘 좀 꾸려진 느낌이 아니고 더 활약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2: 아, 충분히 재밌었어요.
1: 우리 셋이 오면 더 빵빵 터질 줄 알았는데 다음에 더 재밌게 해봅시다.
0: 다음에 더 재밌게 한번 해보실래요?
1: 왜냐면 지금 이거 점심시간 끝나고여서 지금 완전 충곤증 올 때여서 우리 역할이 중요해요.
2: 지금 많은 분들이 이미 잠이 깨셨습니다.
0: 맞아요.
2: 두 분이서 충분히 역할을 해주셨고
1: 감사합니다.
2: 이제 두 분 빨리 나가주세요.
1: 그럴까요?
2: 네.
1: 그러면은 행복한 하루 되세요.
0: 다들 다음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1: 그럼 마지막만 한번 아,
2: 제대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1: 네. 네 여러분 다음에 봬요.
2: 네 너무나 사랑스러운 두 분께서 인사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올게요. 광고 듣고 올까요? 네 광고 타임.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폴킴의 가을광장에서 준비한 5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른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내비게이션의 초록 표시, 원활한 소통을 예상했지만 막상 다다른 곳에선 정체인 경우가 있죠. 평소에 말을 잘

김영중 그랬나봐 그리고 앞서 들으신 곡은 스위스로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이었습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오늘 스페셜 DJ 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주아입니다. 4922 팀장님의 새 텀블러가 예뻐서 칭찬했더니 이거 제가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찌나 멋져 보이던지요. 그래서 저도 평소 꼭 먹어보고 싶었던 젤라또 커피 눈 질끈 감고 플렉스 했어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 먹고 나서는 그 돈으로 돼지고기 살 걸 또 후회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그래도 잘하셨어요. 젤라또 커피가 생각보다 가격이 좀 있잖아요. 근데 최대한 그 젤라또 커피를 마시면서 느꼈던 행복감을 길게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어제

해야 하는데 기약도 없고 미래도 없어. 미국에 오면 삶이 좀 달라질 줄 알았건만 녹록치 않은 타국 생활에 당장이라도 한국에 다시 돌아가고 싶었다. 그래도 언제나 나를 보며 웃어주는 그 남자 덕분에 출근을 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낼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다가왔다. 나 너 좋아해. 내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까 걱정했는지 정말 직관

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 친구의 모든 날이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요. 라는 후기였어요. 아, 너무 안타깝죠. 근데 가진 게 없었고 용기가 부족해서 그 고백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20대의 우리 사연 보내주신 분의 마음도 정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지금 30대 후반이신 것 같은데 이 글이 지금 이 순간에 주저하고 있는 연인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기 내서 한번 부딪혀보라고. 이런 사랑은 쉽게 오지 않는다고. 그리고 한번 깨져도 괜찮다고. 크게 상처받고 또 성숙한 그런 삶을 또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도 괜찮다고 이런 마음을 보내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 읽으면서 좀 짠했네요. 제가 읽어드린 연애일기 좋았다고 코멘트 보내주셨는데요. 감사해요. 제가 사실은 F가 아니고 T예요. 열심히 읽었는데 와 닿았다고 해주셔서 크게 안심이 되고 저도 위로가 됩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께는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분께는 호텔 숙박권과 그 밖에 선물 드립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윤건 가려진 시간 사이로.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통계입니다.
4: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데이터처.
5: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6: 소희의 그녀를 만나는 곳 100m 전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3722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노래 이승열의 나라였습니다. 전 이 노래 들으면 이렇게 심장이 고무공처럼 콩콩 뛰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이렇게 확 날 수 있는 그런 리듬이라 그럴까요?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서영은의 웃는 거야 였어요. 임영희님, 집에 사채업자가 있다는 친구의 말에 깜짝 놀라서 야 너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는데요. 사채업자가 아니고 산책업자가 있다는 뜻이었대요. 그게 바로 입양한 강아지라고 하네요. 매일 산책을 요구해서 산책업자래요. 3시간 전쯤에 들은 건데 아직도 웃겨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귀엽네요. 강아지 산책시키면서 같이 또 운동도 하게 돼서 좋더라고요. 요즘 산책하기 딱 좋은 게 꽃가루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아카시아 꽃 향기가 많이 나잖아요. 양귀선 씨, 5610번 쓰시는 분, 정수정씨. 세 분 모두 아카시아 향 같은 꽃향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산책업자와 함께 사시는 그 친구분도 행복한 산책길 되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노래 두 곡 준비했습니다. 이나미 씨가 신청하신 노래, 태연의 해피, 그리고 하림의 초콜릿 이야기 이어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주아입니다. 9330 초등학교 1학년 담임 교사인데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다가 제 얼굴 그림을 그려가지고 쓱 제 책상에 내

이수영의 꿈에 들으셨고요. 앞에 들으신 곡은 남예지의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이었습니다. 6140번 쓰시는 분. 요즘 사춘기 아이들과 대화하려고 책을 읽고 있어요. 말투를 바꿔보려고요. 또한 직원들에게도 지시형이 아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나가는 구름처럼 마음이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셨어요. 와, 사춘기 아이 키우시면서 또 직장에서 직원들 상대하셔야 하니까 마음고생이 크시겠네요. 저도 아이가 중3이거든요. 근데 사춘기 때, 그러니까 뭐, 지시하면은 지시하지 마!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아. 뭐 네가 이러니까 엄마가 마음이 좀 아파. 이렇게 저도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잦아지다 보면 또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것부터 제가 했던 라디오, 뭐 TV 프로그램들 잘 봤다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저의 뒷날도 좀 돌아보면서 그동안 살아온 보람이,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 덕분에 제가 위로를 많이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수고했다고 박찬열님, 성지윤님, 장인혜님 정말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내일은 박소연 아나운서가 이 자리를 채워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저의 무가치함과 싸우느라고 조금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두 시간의 집중과 위로가 제 머리를 굉장히 맑게 해줘서 오늘 퇴근하는 발걸음이 정말 가벼울 것 같습니다. 함께해서 정말 좋았어요. 끝곡으로 실리카겔의 빅보이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박주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끊는 점이 같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화가 나는 포인트 그리고 좀 웃게 되는 포인트가 그렇게 보편적이진 않나 봐요. 왜냐면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근데 그 소수의 친구들이랑 같이 화낼 때 화내고 웃을 때 웃으면서 지내는 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것 때문에 화가 나셨나요? 아니면 어떤 것 때문에 빵! 하고 웃으셨나요? 고민이 있다면 뭐든지 다 털어놔주세요. 번호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선우정아 상상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KBS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도 남겨주세요. 저희가 꼭꼭꼭 열심히 틀어드릴게요. 0104님께서요. 아, 저 좀 살려주세요. 가족여행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부엌 하수구가 역류를 해서 부엌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16년 5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4위 악뮤 리바이 그리고 3위 정은지 하늘바라기 들려드렸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수분들을 보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진짜. 특히 정은지 씨는 진짜 아버지에 대한 이런 사랑을 담긴 노래를 쓴다는 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너무 진짜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세상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아, 저도

전원을 킨 거네요, 그러면? 아, 어떻게 하셨어요, 주우님? 새 폰 장만하셨나요? 이참에 그냥 더 최신 폰으로 장만하세요. 아, 근데 핸드폰 잃어버리면 진짜 마음 아픈데. 아, 저는, 아, 너무 공감 능력이 또 떨어지는. 아, 왠지일 수 있는데, 아직 휴대폰을 잃어버려 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 이 감정이 살짝 상상이 안 돼요. 핸드폰 잃어버리면 너무 막 막막하고 힘들 것 같아요. 새폰으로 예쁜 걸로 하나 장만하시길 바랄게요. 노래 같이 듣고 올게요. Sixpence None the Richer의 Kiss Me 함께 듣고 올게요.

Sixpence Under Richard의 노래 Kiss Me 들려드렸습니다. 아이디가 최애는 군밤님. 제가 구황작물 킬러거든요. 감자, 고구마, 밤 너무 좋아하는데 다 탄수화물이 높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밥을 안 먹은 것도 아니라 이래서 살이 찌나 봐요. 깔깔깔깔깔. 아, 구황작물 너무 좋죠. 아니, 누가 고구마 보고 다이어트 식품이래, 진짜. 고구마 먹으면 살 진짜 찌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전 속았잖아요. 고구마 진짜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감자파예요, 고구마파예요? 저는 완전 고구마파. 근데 우리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서는 최애가 군밤이라고 하시네요. 아, 제가 그

그 운전하기 전에요. 지하철 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요. 저희 그 역에 나오면은 항상 제가 퇴근하는 그 시간에 군밤 아저씨께서 계세요. 근데 그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버스 정류장 바로 옆에 있는데 항상 이거 진짜 맛있겠다. 밤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제가 또 7시 뉴스를 하다 보니까 집에 가면 9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종 아뭐 저녁 대신 먹지 뭐 하고 군밤을 정말 많이 먹었는데 아 얘네들 무서운 애들이에요. 진짜. 그래서 좀 적당히 먹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밥 대신 먹어야 살이 안 찐다. 네, 구황작물 맛있지만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황작물 킬러이신 최애는 군밤님께 기분 좋으시라고 고구마 라떼 한잔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세요. 태연의 불티 띄워드립니다.

0: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인세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5: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대한민국 대표 판촉물은 역시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감정을 솔직하게 담은 팝 발라드 곡을 통해서 유용한 문장들 알려드릴게요. 우선 오늘 미션 문장부터 들어보시고 영어 문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번째, 넌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 두 번째,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 세 번째, 흔들리고 싶지 않아. 미국 아티스트 사브리나 카펜터의 곡 Don't Smile 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2024년에 발매되었습니다. Don't Smile. 아, 미소 짓지 마, 웃지 마 정도의 제목이 되겠죠. 첫 번째 미션 문장, 넌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굉장히 몽환적으로 시작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Don't smile. 웃지 마. Because it happened, baby. 좋았던 기억이라고 웃지 마. 의역을 해볼게요. Cry. Because it's over. 뭐래요? 끝났으니까 울어. 라는 문장입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유명한 이별에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Don't cry because it's over. Smile because it happened. 라는 문장이에요. 해석을 하면 끝났다고 울지 말고 있었던 좋은 순간들을 생각하면서 웃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가사에서는 지금 반대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있었던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웃지 마. 끝났으니까 울어. 네, 이처럼요. 이해되시죠? Don't smile because it happened, baby. Cry because it's over. 네, 정확하게 파악되셨죠? Oh,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자, 이 부분 be supposed to라는 구조도 잘 들렸습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명확하죠? You're supposed to think about me. 넌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 Every time you hold her. 그녀, 다른 여인을 안을 때마다 너는 나에 대해 생각해야 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꽤 또박또박 알려주고 있는 가사였는데요. My heart is heavy now. 들으셨나요? My heart is heavy now. 맞아요. 지금 내 마음이 무거워 라는 미션 문장입니다. My heart is heavy now. 그러면서 It's like 100 pounds 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치 100파운드 같아. 그만큼 무겁다는 거죠. 100파운드면 환산을 해보면 한 45.4? 예. 그 정도, 킬로그램 정도 되겠습니다. It's falling faster than the way you love to shut me down. 자, 이 가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It's falling faster than the way you love to shut me down. 마음이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It's falling faster than the way you love to shut me down. 네가 나를 shut me down, 밀어내던 방식보다 밀어내던 속도보다 마음이 더 빠르게 무너지고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 중에 shut down 이라는 부분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닫다, 꺼버리다, 작동을 멈추다 라는 해석이 되죠. shut down. 뭐 예를 들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The store shut down. 그렇죠? shut someone down 이라는 구조로 지금 가사 속에서 들었단 말이죠.

네, pour my feelings in the microphone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크에 pour my feelings라고 했으니까 내 감정을 전부 쏟아낸대요.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감정을 쏟아낸다는 거죠. Pour my feelings in the microphone. I stay in. 나는 어떤 상태예요? 집에 있는 상태입니다. I stay in. And when the girls come home,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 돌아오면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3: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1: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0: 1등을 책임지는 1등

오랜만에 댄스 신고식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최영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봐요. 세상이 빙글뱅글 돕니다 돌아요. AOA의 빙글뱅글 신청합니다. 빙글뱅글. 아우 영님 얼마나 드신 거예요. 아구구구구. 노래 들으시면서 스트레칭도 하시면서 술 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AOA의 빙글뱅글.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0073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옆집에서 아침에 샤워할 때마다 소리를 질러서 깜짝깜짝 놀래요. 출근하기 되게 싫은가 보다. 모모랜드의 뺨 신청할게요. 아, 얼마나 출근하기 싫으면은 소리까지 지를까요? 그럴 때마다 우리 0073님 같이 소리 질러보시는 건 어때요? 네, 그러면은 아마 덜 지르실지도 몰라요. 깜짝 놀라서요. 신청곡 같이 듣고 올게요. 모모랜드의 뺨.

웨이크업 댄스 박준아님. 오늘 여친이랑 손종원 셰프가 운영하는 파인다이닝 갈 거예요. 부럽죠? 우하하하. 청아 롤러코스터 신청합니다. 아니 여친이랑 가는 것도 부러운데 손종원 셰프 요즘에 식당 예약하기 진짜 힘들지 않나요? 너무 부럽습니다. 준아님 신청곡 들려줄까 말까 들려줄까 말까 들려드립니다. 청아의 롤러코스터.

0: 평안한 하루를 위한 21세기 생활백서. 오늘의 지침? 뭘 해야 할지 모를 땐 그냥 흘러가자.
1: 아, 유원 씨랑 출장 온 건 처음이네. 아, 아침부터 고생했어.
0: 아, 아닙니다. 먹고 살려면 방법 있나요, 뭐.
1: 아, 참 그 유원 씨가 아, 성격이 좋아. 어? 간단하게 뭐 좀 먹을까? 아침 안 먹고 왔지?
0: 네. 아, 과장님도 식사 안 하고 오셨죠. 제가 그럼 얼른 식당 한번 찾아볼게요.
1: 에헤, 그 뭘 그런 걸 찾고 있어. 그냥 가면 돼.
0: 아, 아닙니다. 얼른 찾아보겠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진짜 생각 못 했는데. 진짜 어디 가지? 이 시간에 문 연 데도 없을 텐데.
1: 저기 택시 온다. 저거 타고 가면 되겠다.
0: 아, 그러면은 택시. 아, 그럼 택시 타고 갈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보겠습니다. 택시까지 타고 가자고? 그럼 최소 20분 거리인데. 파스타를 아침부터 먹을 리가 없잖아. 아구찜? 아구찜은 매운 거 못 드시는데.
1: 안녕하세요, 기사님. 저희 밥 먹으러 가려는데 맛집 좀 추천해 주세요.
0: 아, 기사님, 저 맛집 가려고 하는데 지금 어디로 가냐면요.
1: 서울에서 하시오? 그러면 내가 저 데려다 드릴 테니까 한번 잡숴봐요. 그 참 맛있어 거기.
0: 네? 저 어디로 가는데요?
1: 유원 씨 어때요? 괜찮지?
0: 와, 진짜 과장님 여기 진짜 맛있어요.
1: 그러니까 택시 기사님들이 추천하는 맛집이 진짜 찐 맛집이라니까. 식당 알아보는데 괜히 시간 쓸 필요 없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0: 와, 과장님 오늘도 제가 과장님께 한수 배웁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요.
1: 그래, 춘천까지 왔는데. 내가 오늘 법카 쏜다. 많이 먹어.
0: 진짜요? 사장님 저 공깃밥 하나 추가요.

0: 경우가 있어요. 그래, 그리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근데 허유한 아나운서는 그냥 막대는 대로 사는 스타일이잖아요.
1: 네. 전 그냥 전 사실 진짜 만약에 이 사연 같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너무 특별한 날이 됐을 것 같아요. 아. 네, 오히려 전 당황하지 않고 먼저 기사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아. 맛있는 데 없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이 사연 보면서 생각해봤던 게 사실 다른 회사의 막내분들은 그 막내들이 그 음식점을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근데 저희는 아나운서실에서는 보통 선배들이 더 열심히 찾아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0: 그거야. 당신이 아, 그냥 저 아무거나 해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거죠. 아니, 괜히 선배한테 짐을 떠넘기는 거잖아요.
1: 아 그런 거였구나.
0: 뭐 먹고 싶은 거 있니라고 항상 물어보시는데 네. 아 저희는 다 좋습니다라고 하니까.
1: 아, 전 그래서 되게 난 좋은 환경에 있구나 이렇게 갑자기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아,
0: 그 선배님들이 물론 잘해주시긴 하지만 네. 그 저희 동기 중에도 이혜연 아나운서가 또 굉장히 또 계획적이지 않습니까?
1: 아 맞아요. 네.
0: 그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네 명이서 공동 그 분배를 하거든요.
1: 네.
0: 항상 이제 이현 아나운서가 다른 세 명이 하기 전에 이미 그 일을 해놓습니다. 네.
1: 맞아,
0: 너무 계획적이라서.
1: 맞아.
0: 네. 그 막내인데 항상 저희를 이제 혼내요. 그래서 네. 고마워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1: 저 항상 생각하는 게 예원 아나운서가 없었다면 50기들이 좀 좋은 평가를 받진 못했을 것 같아요.
0: 예, 그러니까요. 아주 그냥 학자 나셨어요.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신문 보고 애늙은이에요 완전.
1: 아무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좋을 수도 있다. 근데 맛집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좀 맛집 많이 아는 편이에요? 어때요?
0: 저는 그래도 가본 맛집은 표시를 하고요.
1: 네.
0: 추천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기록을 해두는 편입니다.
1: 다 잘 먹지 않아요?
0: 저는 다 잘 먹죠.
1: 미식가는 아니시잖아요.
0: 아 근데 미식가는 네. 아닌데 네. 최저는 낮거든요.
1: 네.
0: 근데 최고는 높습니다.
1: 아 정말요? 네.
0: 그래서 다 웬만하면 괜찮은데 네. 정말 맛있다라고 하는 데 좀 드물어요.
1: 그럼 이 근방에서 좀 괜찮은 데가 있었어요?
0: 아 최근에 제가 네. 어제 그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음식점을 친구가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야?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29,000원짜리 네. 점심 오마카세를 갔는데 너무 괜찮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지인들한테 다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1: 여의도예요?
0: 예.
1: 어?
0: 저녁은 39,000원이에요.
1: 우와!
0: 그 저는 다음에 한번 가보려고요.
1: 네, 다음에 같이 가는
0: 제가 알려드릴게요.
1: 네,
0: 끝나고.
1: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이야기가 잠깐 이상한 대로 샌 것 같은데 아무튼 맛있는 음식 얘기 잘 나눠봤습니다.
0: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면 됩니다.
1: 자, NCT 위시의 All to Love 함께 들을게요.

지르시는 거 어때요? 저는 이제 앞머리가 없는데 앞머리 자른 머리를 너무 해보고 싶어가지고 앞머리 가발을 한번 사가지고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자연스럽고 막 주변에서 사람들도 다 괜찮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짧아진 앞머리랑 잘 섞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될 텐데 너무 짧으면 핀으로 안 되는데 실핀으로 어떡하지? 처피뱅도 유행 지났는데 어떡하지? 앞머리 가발 가장 추천드려요. 5241님. 그럴 때 진짜 너무 짜증나. 왜냐면 자를 때는 잘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하고 딱 잘랐을 때 확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전 그래서 초등학생 때인가? 아예 진짜 바보 같은 발상을 한 게 아예 없애버리면 어떨까? 라고 해서 정수리까지 짧게 잘라본 적 있거든요. 그게 진짜 너무 후회되는 일이었어요. 저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앞머리 가발 하나 요즘 잘 돼 있으니까 장만하시는 걸로. 네. 노래 띄워드릴게요. 로꼬 민니 나도 오케이.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수신료의 가치 KBS 쿨 FM이 함께합니다. 인터넷
1: 라디오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3: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4: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5: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3: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4: 마리오나 올레.
6: 점심때 뭐 하세요?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요광장 놀러 오실래요? 노래도 있고요, 수다도 있고, 이제 저 폴킴도 있습니다. 모든 날 모든 낮 12시에 만나요. 폴킴의 가요광장.
7: 활짝 웃는 아이들 속에 입을 가리고 웃는 우리 아이, 밝은 미소를 만들어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5월 넷째 주 일요일은 다른 이의 날.
8: 안녕하세요, 대한치과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7: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

0: 수진님. 식디는 매일 얼굴 컨디션이 다른 게 웃겨요. 오늘은 쏘쏘인 듯. 남겨주셨는데 뭐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저는 뭐 이렇게 좋아서 듣는 것도 좋고 재밌는 것도 좋지만 정이 들었으면은 좋겠어요. 그거 아세요? 지금 그 동시간대 라디오 중에서는 그래도 저희가 제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역사가 그러니까 DJ의 역사가 제일 오래되지 않았지만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 우리끼리 정은 좀 빨리 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언젠가 저도 그만두는 날이 있겠지만 되게 슬프실걸요? 저는 확신해요. 엄청 서운하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정이 엄청 들고 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예. 자, 오늘은 날씨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먼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조하늘 씨와 함께 알아볼게요. 하늘 씨 좋은 아침.
1: 좋은 아침입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이 참 맑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한여름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이 31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 높겠고요. 평년 기온을 8도나 웃돌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 낮 기온도 대전과 전주 30도, 춘천 29도,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반면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0도, 포항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과 주말 동안에도 서울의 낮 기온 31도까지 오르는 등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충남, 호남과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자욱합니다. 대부분의 상에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데요. 오전까지 안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 아래 낮 동안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몹시 강하겠고요. 오후에 수도권과 충남, 호남과 경남은 오존농도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또 오후부터 저녁 사이 호남과 경남 북서 내륙에는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5.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한국의 조정식 뭐 FM
3: 大家全身菜 FM 大明星
4: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0: Oh, you're kidding me.

더 파이팅 있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수님, 잔소리를 잘하잖아요. 그 중에 쓸만한 잔소리도 꽤 있어요. 하셨고, 원규 씨가 SNS 인증 문화를 겨냥해서 식재료와 비주얼, 페어링 서비스까지 차별화하면서 여름 고객 잡기에 나섰는데요.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작은 사치를 즐기는 소비가 확산하면서 지난해 한 호텔의 망고빙수 매출은 전년 대비 약 20% 상승했다고 합니다. 반면 카페 업계는 소용량 컵빙수로 맞서고 있습니다. 1인 소비와 가성비 수요가 늘면서 컵빙수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업계는 올해도 소용량 디저트 시장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중하지만 뭐 가볍게 코너에서 개명을 만약에 한다면 이런 이름으로 바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왠지 나랑 더 잘 어울리는 이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더 갖고 싶은 이름 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는 민지인데 얼굴이 갸름해서 이름에 시옷이 들어가면 더 잘 어울릴 것 같다 해서 세진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는 뭐야 하는데 그냥 나만의 그 느낌 있잖아요. 저는 아직도 늘 그 외자 이름에 대한 그게 있어요. 저는 좀 윤이 뭐 이런 거 있죠. 조윤 뭐 이런 거. 왠지 나랑 좀 약간 부드러우면서 세련된 느낌이 나랑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거 있죠. 예. 아니면 뭐 집안에서 내려오는 돌림자가 싫어서 세련돼 보이는 준으로 바꾸고 싶다든지 뭐 다 좋습니다. 저는 윤이 조윤 안녕하세요 조윤입니다 이런 느낌 한번 살려보고 싶거든요. 네. 많이 남겨주십시오. 놀아보겠습니다. 자, 이 노래 트와이스의 Cheer Up 듣고 2부로 올게요. 잠깐 빠빠이.

0: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신입사원, 누구일까요? 바로 시니어 인턴입니다. 60세 이상의 시니어 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1인당 270만 원을 지원해드리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장기 고용 시 최대 280만 원 추가 지원까지. 2026년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문의 1577-1923. 자세한 내용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0: 있습니다. 모네, 고흐, 세잔, 르누아르까지 빛과 색채의 혁명을 만든 거장들의 원화를 놓치지 마세요. 노원아트 뮤지엄에서 12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금 인상파 찬란한 순간들을 검색하세요.
1: 이렇게 좋은 날 막상 떠날 시간은 없으시죠?
2: 그렇단 멀리서 찾지 마세요. 볼륨만 높이면 여기가 바로 꽃길이니까요.
1: 그럼요. 오늘도 당신 곁에 가장 가까운 피크닉.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2: 매일 저녁 8시에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봄에도 라디오는 쿨 FM.

0: 안윤상과 정식이가 전해주는 소소한 뉴스 막간 소식. 자기야 그거 들었어? 들었어?
1: 안 돼. 대학생들 본인 학생증 함부로 빌려주고 그러면 안 돼요.

0: 애들도 엄청 오는데 팬들이 얼마나 보러 가고 싶겠어요. 근데 외부인들이 학교 축제 보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 학생증 빌려주는데 그거를 돈을 받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1: 학생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다고요? 설마요. 전 그런 거 본 적 없는데.
0: 내 말을 못 믿고 있구나. 지금 SNS나 커뮤니티 들어가 봐요. 얼마에 내 학생증 빌려준다는 걸 아주 줄 서고 있어요. 하루 빌려주는데 무슨 뭐 10만 원에서 비싸게 20만 원? 대작 아이돌 라인업에 따라서 가격이 막 올라가요.
1: 아이고.
0: 뭐 하자는 거예요?
1: 야, 이거 심각한데. 이거 학교 측도 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면 학교 축제는 학생들이 즐기는 그
0: 당연하죠.
1: 축제인데.
0: 본인들 등록금으로 하는 건데 그거. 그래서 학교에서 퀴즈 대회 열고 그러고 있어요. 무슨 퀴즈? 진짜 이 학교 학생인지를 확인하는 문제예요. 자, 1번. 단과 대학 건물 위치는 2번. 필수 교양 과목 이름은 이렇게 문제를 내고 학교 앱 로그인도 시키고 검증을 하는데도 안 돼요, 이게.
1: 안 돼요.
0: 그 안 돼. 그 거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까지 하는지 알아요? 학교 정보를 알려주는 과외를 시킨답니다.
2: 어머나,
0: 진짜
2: 세상에.
0: 뭐예요 이게?
1: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금전 거래를 하는 학생증 도용 이거 문제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0: 잘 들어요. 이게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신분증 거래 이거 주민등록법 위반이고요. 외부인이 학생인 척 앉아 있어 업무 방해죄 이거 성립 딱 되고요. 돈 주고 학생증 빌려준 사람 개인정보 싹 다 털려버리고.
1: 아하.
0: 안 돼. 그저 큰일 나요. 그래서 대학교 학생회에서 신분증 부정거래가 걸린다 그러면은 명단 공개하고 입장권도 안 주고 퇴학에 퇴학? 와.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가지고 강경하게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그거 참 그 10만 원 20만 원 벌리다가 큰일 나요. 안 돼.
1: 안 돼. 재학생들을 위해서 열리는 게 축제입니다. 다들 즐겁자고 만든 축제에서 이런 문제 또 생기면 안 되겠어요. 안타깝습니다.
3: 예, 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1: 어, 저는 또 이렇게
3: 참 오랜만이네요.
1: 오래간만에.
3: 진짜 오랜만입니다.
1: 인사.
3: 예. 예, 저. 아니 저 네. 우리는 초면인데 이렇게 저.
1: 아니에요, 저 예전에 한번 또 뵌 적 있어요. 아,
3: 그렇습니까?
1: 어, 네네.
3: 아, 예, 하하하하,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서는 초면이죠?
1: 네, 여기서는 또 처음이고요. 어,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예. 또 뭐 소식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3: 예, 저. 제가 오늘은 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전하게 됐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감자 과자의 회사에서 당분간 과자 봉지 포장을 흑백으로 인쇄해서 판매한다고 합니다.
1: 흑백 과자 봉지? 어, 왜요? 이게 무슨 일이지?
3: 이 참 그 원래 과자 봉지는 알록달록해야지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은 마음이. 그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봉쇄를 해서 그 원유랑 납프타 가격 오르고 아, 그러다 보니까는
1: 그러다 보니까
3: 잉크 원료의 공급도 어려워진 것이지요. 그러니 이 회사의 주력 제품 이 과자 포테토 네. 과자의 포장재를 흑백으로 바꾸겠다 납품업체에서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이고. 아, 이 감자칩 회사가 제가 그 일본 제과업계 1위라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3: 많이 팔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군요. 감자칩 봉투까지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군요.
3: 참 그치 이것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과자 봉지를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이런 사태가 됐는가. 포장지 원료는 부족한데 과자 재료, 핵감자는 장기 보관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쪼록 포장재 때문에 출하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기에 컬러보다는 흑백이 먼저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1: 그 감자 과자 평소에 좋아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3: 저는 뭐 감자도 좋아하고 감자 농사 잘 짓고 있고 저 고구마도 좋아하고.
1: 아, 그렇군요. 예. 이게 과자보다는 예. 이제 원물
3: 과자보다는
1: 자체로
3: 그렇죠.
1: 원물 자체로
3: 삶아 먹고 예. 쪄 먹고

0: 답을 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좀 마음을 좀 놔도 되는 건가요?
0: 그 현장에서는 포장재 생산 당장은 큰 문제는 없다. 그렇지만은 원자재 수급도 어렵고 이미 그 포장재 그 단가 이게 돈 값이 좀 올랐다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많다고 하네. 근데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어떤 이 포장재 가격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간절히 원하네.
0: 과자 봉지가 어떤 그 본인의 컬러를 잃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그래도 맛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요.
1: 그렇죠. 네, 아, 또 이런 상황이 좀 또 안 생기면 좋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좀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도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0: 그렇습니다.
1: 마음이 드는데 어쨌든
0: I'm 그... so sorry, I'm so sorry. But not my fault.
1: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했고.
2: 좀 그만하세요.
1: 그만하라고. 지금 오늘 굉장히 또 유명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본에서 지금 그 과자 봉지가 흑백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본 과자 봉지의 상황 현지에 계신 우리 다카이치 총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과자 봉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0: 크래카. 포테이토 크래카노. 그래도 스바라시.
1: 크래카가 그래도
0: 그래도 스바라시.
1: 우리는 대단하다. 맛있다. 하이. 일본 과자 맛있다.
0: 이렇게 아리가토 고자이마시타.
1: 아, 고맙다고 또 끝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0: 박근혜 아닙니다.
1: 네. 상대부터 다른 사람이다. 그분을 또 지어 주셨고요. 자, 오늘 나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자, 우리 안윤상 형님과 함께 했습니다. 안윤상 보유 라디오 주정식의 FM 대행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2: 이제 끝났습니까?
1: 아, 네, 끝났어요. 오래 했어요.
2: 길게도 했네. 네.
1: 샵에 텔미텔미 흐르고 있습니다. 바이바이. 내일 만나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시간 7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윤정호 씨가 오늘 안윤상님은 안 온 것 같은데요. 네,

0: 김소영 해밀레.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축하 축하 축하 이젠 축하 멈출 수가 없어요.
4: 날이 너무 좋아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축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들이 많아요. 먼저 성민 씨 따님 5월에 소풍을 못 가서 너무 서운했었는데 오늘 체육대회라고 합니다. 어양중학교 소리 질러! 어양! 이기는 팀 우리 팀 신나게 놀고 오세요. 축하 축하 축하. 민숙 씨의 섭이 송필 섭이 생일 축하합니다. 저녁 메뉴 등심이라고 전해달라고 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 400g 드세요. 은숙 씨의 베스트 프렌드 강현숙 씨 친구들 중에서 제일 먼저 시어머니가 됩니다. 본인이 싫다고 해도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쵸? 축하 축하 축하. 며느리 보십니다. 며느리. 올해 기숙사에 들어간 신철원 고등학교 1학년 최민서 학생. 엄마가 미역국을 같이 못 먹어서 너무 많이 아쉽다고 친구들이랑 매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엄마가 전해주셨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작년에 퀴즈 고스톱에서 인사했던 우리 오직 영준 오영님 오늘 생일 맞았습니다. 아기 천사가 또 함께 찾아왔다고 합니다. 두 배 세 배 네 배로 축하드릴게요. 축하 축하 축하. 복싱 잘하는 핸섬보 6학년 윤재 오늘 생일입니다. 윤재 축하 축하 축하. 자, 3부로 오겠습니다.
5: 무너질까 불이라도 날까 오래 비어둔 집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그대로 두면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소유자의 관리 책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정부가 철거비를 지원하여 소유자의 비용 부담을 제로로 해결해드립니다. 여기에 재산세 감면과 신축시 취득세 혜택까지 더해져 세금 부담은 줄고 땅의 가치는 더욱 높아집니다. 비용 부담은 비우고 세제 혜택은 더하고 관리 걱정은 덜고 빈집의 가치를 새롭게 만드는 빈집 철거 지원 사업 지금 관할 시군 구청에 문의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부입니다.

때로는 잠실 쪽 영동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나 운행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인선 인천 쪽은 부천 부근 4차로와 갓길이 버스 사고로 차단돼 신월부터 정체 더 심해졌고요. 인천 요금소 앞두고 다시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서울 쪽 신월 1차로도 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혜였습니다.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싸움이 판촉에다 세종
4: 기프트.
3: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맞습니다.
1: 20개월 네. 다 가고 있고요. 네네. 어, 목적지는 어디십니까?
0: 안양입니다.
1: 안양으로 가고 계십니다. 네. 자, 준우맘님과 함께 달려볼 거고요. 어, 지금 네. 준우는 일어났나요?
0: 준우는 항상 7시면 일어나는 아니면 6시 반에 일어나는 아침 모닝 베이비 때 모닝 베이비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밥 먹고 이제 어린이집 가려고 준비하고 어, 있습니다.
1: 아침형 인간이구나. 준우는 네네. 아침으로 오늘 뭘 먹었습니까?
0: 오늘 준우는 닭백숙에 어, 말아서 거뜬하게 한 그릇 드셨습니다.
1: 어, 준우는 인생 2회차인가요? 오전 7시에 일어나서 어, 닭백숙도 이렇게 따뜻하게 먹고
0: 네네.
1: 그렇죠. 컨디션 좋은 상태로 어린이집 가는군요.
0: 네네.
1: 어, 그렇군.

0: 됐어요.
1: 아, 감사합니다.
0: 네, 애기인 줄 알았어요, 써니님이.
1: 아, 이거.
0: 네. 제가 지금 왜 웃었냐면, 아,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그 정답님 상황을 좀 전달해드리면서,
1: 네네.
0: 복통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이제 부끄러워가지고, 우리 최민규 씨께서, 진통! 어? 복통은 응가고. 아, 진통 제가. 아, 저 무엇보다 더 좀 부끄러운 건 제가 이제 아나운서 출신인데 제가 복통이라고 좀 표현을 해서 아기를 또 낳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아, 네.
0: 죄송합니다. 저도 이제 또 이사를 만들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채우도록 할게요. 써니님.
1: 네.
0: 우리 그 따님은 이름이 뭐예요?
1: 아, 현지요.
0: 아, 현지는 지금 학교에 갔나요?
1: 아,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라디오 이거 끝나고 데려다 주거든요.
0: 아, 현지 양은 지금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군요.
1: 네네. 네,
0: 현지 양의 응원을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1: 한마디 해줘.
0: 현지 양.
1: 네.
0: 네, 정식이 삼촌이에요.
1: 네.
0: 네, 인기 DJ고요. 우리 엄마 그 퀴즈 도전했는데 엄마한테 좀 응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엄마 화이팅, 잘 맞춰.
0: 현지 양.
2: 네.
0: 고등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굉장히 엄마랑 사이가 좋아 보이고 그 짧은 그 한마디에서도 제가 이게 그 예의를 느꼈는데 엄마가 사랑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2: 엄마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그렇군요. 엄마의 장점 세 가지. 하나, 둘, 셋.
2: 엄마 요리를 잘하고 손을 잘 안 쓰시고 저한테 응원을 좀 많이 해주세요.
0: 그리고 그 제가 삼촌이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무조건 예쁘다가 들어가야 돼요. 항상. 아시겠죠?
2: 네.
0: 네. 엄마의 장점 한 가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둘, 셋.
2: 예쁘다.
0: 예쁘다. 좋습니다. 옆에서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2: 네.
0: 네. 자, 써니 님.
1: 네.
0: 네. 따님의 장점 세 가지. 하나, 둘, 셋.
1: 예쁘다. 건강하다. 착하다.
0: 아, 좋습니다. 보기가 좋습니다. 오늘 자신 있으십니까?
1: 일단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아, 오늘 그 정답님의 그 급한 또 이슈로 인해서 두 분이 오늘 만나게 됐는데요.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3: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그 수원의 써니님 그리고 안양의 준우맘님인데 준우맘님.
3: 네.
0: 완전 선배님이세요. 지금 그 이제 고등학교 2학년까지 키우셨어요. 벌써.
3: 네네. 네.
0: 아득하죠, 그죠?
3: 네.
0: 이제 뭐 17년 정도 더 이제 가야 되는데.
3: 네.
0: 자, 두 분.

0: 인생?
1: 인생이다. 인생이다. 라비 인생.
0: 와!
2: 정답입니다. 정답이었어. 야, 오늘 문제가 어려웠는데 문제를 계속 읽자면 2005년 KBS에서 방영한 인기 드라마 최진실 손연주 주연의 이 드라마 제목 역시 장밋빛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였고 정답은 인생이 맞았습니다. 써니님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현지 소리 질러.
0: 와.
2: 좋네요. 아니 우리 준우님.
3: 네.
2: 문제 좀 어려웠죠.
3: 오늘 진짜 어렵네요. 제가 평상시에는 저도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맞췄는데 오늘은 계속 듣고 있다가 기억이 전혀 안 났었습니다.
2: 그러니까 저도 문제 읽으면서도 오늘 좀 어려운데 싶었었는데
3: 네.
2: 야, 근데 써니님이 또 어떻게 맞췄는지도 신기하고
3: 역시 선배님.
2: 그러니까요. 우리 그 또 준우님.
3: 네.
2: 우리 그 준우.
3: 네.
2: 그 팝송 바로 되면은 그 전화 주세요.
3: 알겠습니다. 바로 문자 드릴게요.
2: ABCD 부르기 시작하면 그냥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치킨이든 피자든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알겠습니다. 네.
2: 자, 오늘 좀 아쉽지만 그 기본 선물 조터카드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3: 네네.
2: 이제 그 우울하거나 좀 그럴 때 있잖아요.
3: 네네.
2: 그럼 저한테 문자를 보내줘요.
3: 네.
2: 좀 우울하다고. 그럼 또 우리가 같이 또 풀어주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같이 오전에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3: 네, 알겠습니다. 네.
2: 우리 준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행복한 일만 더 많으세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행복하세요. 바이바이.
2: 네, 좋습니다. 오늘 써니님이게 써니님.
3: 네.
2: 이 드라마를 보셨나 봐요.
3: 예.
2: 그러니까 딱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자, 선물 골라야 되는데요. 1번부터 5번 중에 골라 주십시오.
3: 네.
2: 랜덤 박스 돌려주세요.
3: 1번.
2: 1번 혈당 차 세트 드립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내일 2승 가시는 거죠?
3: 네네.
2: 좋습니다. 내일 2승 도전으로 뵐게요. 빠빠이.
3: 빠빠이.
2: 야, 이것도 드라마를 보셨어. 이 장밋빛 인생이 굉장히 2005년에 또 인기가 많았어요. 네. 자, 이제 내일 도전하시는 분들은 써니님과 맞붙게 됩니다. 이거는 또 우리가 회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답님이 만약에 내일 또 이제 되신다면 어차피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정답님 출산 소식과 함께 내일 정답님이랑 붙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멱살잡이 회의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바로 청취자 문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5월 14일은 많은 축구 팬들이 슬퍼했던 날입니다. 바로 박지성 선수의 은퇴 소식이 발표된 날인데요. 그에게는 선수 시절 다양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반전, 후반전을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협상 소식인데요. 정부는 계속 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그 정부가 국민 경제 영향 등을 이유로 들어서 파업을 30일 동안 못하게 하는 긴급 조정권을 쓰는 것 아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뭐 김민석 국무총리, 김용훈 노동부 장관은 물론이고 이 청와대에서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0: 하겠다라고 밝혔고 노조는 추가 협상 여지는 없다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들어볼 생각은 있다면서 문을 아예 닫진 않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파업까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진전이 있더라도 다음 주나 돼서 뭔가 이뤄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1: 네, 그렇군요. 삼성전자가 성과급 때문에 좀 시끄럽지만 우리 경제는 삼성전자 덕분에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0: 네, 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경제 전망을 발표했는데 올해 우리 경제가 2.5%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지난 2월 발표에서는 1.9% 성장을 내다봤는데 중동 사태가 그 이후에 터졌지만 석 달 만에 0.6%포인트를 올렸고요. 중동 사태의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반도체 수출의 긍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판단을 해서 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반도체 공급 능력이 빨리 늘어나서 수요를 따라갈 수 있다면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고도 했고요.
1: 네.
0: 반면에 중동 사태 때문에 하반기에도 기름값이 계속 높으면 전망치를 달성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7%로 전망을 했는데 2월에 2.1% 전망보다 0.6%포인트 높였고요. 역시 이 중동 사태에 따른 기름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1: 네. 그렇군요. 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헌혈 관련 소식인데요. 정부가 헌혈 기반 늘리기에 나섰다고요?
0: 그 뭐 저출산 고령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가 없는데 헌혈에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헌혈을 많이 하는 나이대가 10대와 20대인데 이 나이대가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고요. 그 헌혈 중에서 전혈, 혈장 성분 채혈은 16에서 19세가 할 수 있고 혈소판 성분 채혈은 17세에서 59세가 할 수 있는데
1: 네.
0: 연구를 좀 해서 이 헌혈 가능 연령을 우선 5살 정도 높이는 방안을 논의 중이고요. 미국은 헌혈에 나이 제한이 없고 호주는 75세 이하로 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걸 높이고 헌혈에 집이 없는 기초자치단체에는 헌혈버스를

0: 저는 OTT 플랫폼 구독권이나 포토카드 같은 이 헌혈 기념품도 만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헌혈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약간은 좀 우울한 소식인데 청소년 10명 중에 3명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요?
0: 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5월, 6월 전국 초등학교 4학년생부터 고3까지 한 8,76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27%는 최근 1년 동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남학생은 한 20%, 여학생은 한 34%로 해서 여학생이 더 비율이 높았고요. 죽음을 생각한 이유로는 학업 문제가 한 38%,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뭐 가족 간의 갈등, 선후배나 또래와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네. 꼽았고요.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있느냐라는 물음에도 한 28.5%가 그렇다고 했고 공부하기 싫어서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응답자의 한 15.1%는 현재 행복하지 않다고 답했는데 학업 문제, 뭐 진로 불안, 친구 관계, 가정 불화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꼽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청소년들을 가정의 달을 맞아서 많은 관심을 좀 더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관심도 많이 주고 칭찬도 많이 해주고
0: 네, 사랑도 네. 많이 주고 해야지. 사실 이게 나이대에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오늘 뭐 기온도 낮에는 높아진다고 하니까 네, 빨리 더워지기 전에 산책 많이 하시고요. 3부 마무리하고요. 4부 조식 뷔페 권은중 작가님 일주어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빠빠이.

0: 네, 했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또 작년 김밥이랑 올해 김밥 다르니까.
0: 많이 다르죠.
2: 아, 근데 사실 네. 나들이는 닭강정인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해요. 아,
0: 세대가 있죠. 아, 세대 방금 주제 발표.
1: 야, 김밥을 네. 발표했는데.
0: 네. 바로 뭐.
1: 나들이는 닭강정인데.
2: 아니, 여기.
1: 진짜 무례한 거 아니에요?
2: 아 죄송합니다.
0: 아 요즘에는 네. 뭐 저기 김밥 해분 같은 분식점이 많아서 그 김밥이 흔해졌지만 저 어릴 때인 1970년대에는 김밥은 소풍이나 생일 때나 먹는 아주 귀한
1: 진짜요?
0: 음식이었어.
2: 네. 진짜
0: 잔치 음식. 저희 생일 파티를 케이크가 없었어요 저희 때는.
2: 아 그러니까, 김밥 케이크처럼.
0: 아 맘모스 빵이라고 이제 거기다 이제 촛불을 꽂아서 했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케이크로 바뀐 거예요.
1: 맘모스 빵 맛있긴 맛있어.
2: 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도.
0: 그러니까 생일 파티를 하면 떡볶이, 잡채, 그다음에 김밥.
2: 분식을 좀 위주했었구나.
0: 그렇죠. 어른들의 와. 생일 파티하고는 좀 다르죠.
1: 근데 제가 두 분 사이에 있잖아요. 저는 이것도 경험을 했어요.
2: 아, 오 진짜.
1: 90년대 생일 파티, 90년대 어린이 시절을 보낸 어린이들도 생일 파티를 하면은 꼭 맘모스 빵이 있었고요.
2: 오, 아, 진짜요?
1: 맘모스 빵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 그때만 해도 90년대만 해도 빵 종류가 지금처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소보루 빵 그리고 여럿이 모일 땐 그 맘모스 빵을 사서 샀었고 김밥을 꼭 생일 파티 때는 김밥으로 이렇게 탑을 쌓아서.
2: 아니, 그럼 비주얼은 또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예, 탑을 쌓아서 항상 이제 먹었었고.
0: 저희랑 비슷하네요, 그거는.
1: 예.
2: 아니, 그래서 뭐 결혼식이나 돌잔치 뷔페 가면 김밥이 많잖아요.
1: 그렇죠.
2: 아, 좀 그런 느낌으로 잔치 음식이구나.
0: 그러니까 저희 때는 소풍이나 운동회 때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 아주 진귀한 음식이었던 거죠.
2: 이렇게 눈이
1: 슬퍼. 아니, 근데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2: 드셨을
1: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 소풍 아니어도 먹는 친구들도 있긴 있었을 거 아니에요.
0: 저 소풍 어디 갔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고요. 그냥 네. 그 어머니가 그 소풍 아침에 김밥 사주던 그 기억이 좀
2: 맞아 맞아 그 기억이 있어요.
1: 권은중 작가님이 그때 먹었던 김밥에 뭐뭐 들어있었어요?
0: 맛살은 없었어요.
1: 아니 작가님 좀 긍정적인 얘기로 해주세요.
0: 나머지는 비슷해요.
1: 맛살이 없었다고. 그 어머님도 들으면 속상하시잖아요.
0: 당근, 어묵, 네. 소시지, 계란, 시금치.
2: 저도 시금치 김밥도 네, 좋아했는데 오이보다.
0: 그렇구나. 클래식하게 넣었어.
1: 그렇구나. 고기는 없이 이제 어묵.
0: 아 저희 때
1: 햄이 없었구나. 그렇죠.
0: 그렇죠.
1: 저희 햄이 없이 어묵이 들어갔어.
0: 저희 때 소고기가 굉장히 비쌌으니까.
2: 아 근데 저도 아직 기억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이제 소풍 시기가 다 비슷하잖아요. 이 그렇죠. 아파트 라인마다 네. 그때만 해도 이렇게 김밥을 사면 한 번에 많이 싸기 때문에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좀 교환.

0: 작가님도?
1: 아니, 제가 싼 김밥이.
0: 아. 아, 그래. 한번 제가, 자랑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하시는데요?
1: 아, 저는 좀 단촐하게 넣습니다. 우엉, 당근, 어묵. 딱 세 가지.
0: 70년대 김밥보다 재료가
2: 적은데. 저 부실한데?
1: 아, 그게, 네. 그게 참 어려운 게 네. 재료를 적게 넣는 게 오히려 더 맛이 있더라고요.
2: 아, 그래. 아, 근데 네. 요즘 트렌드는 밥을 적게 깔고 맞아요. 재료를 풍성하게 넣는 건데.
1: 그렇게 많이 넣고 그다음에 이제 오이를 좀 넣습니다. 그러면 오이를 넣으면 어떤 맛이 나냐면 시원한 맛이 나잖아요. 네. 거기다 회를 얹어서 먹어요. 광어회를. 아니면 성게 같은 걸 얹어서.
0: 아, 또 우리 청취자님도 아, 너무 또 이렇게 동떨어진 말씀하시네요.
2: 너 아, 너무 광어, 고급져졌어.
0: 김밥에 광어를 올려서 드신다고요?
1: 요즘 그게 트렌디해요.
2: 아, 요즘 광어 소금 김밥이 유행이에요.
1: 아 요즘 트렌디해요.
2: 어 트렌디하긴 해. 광어 소금 김밥.
0: 진짜요?
2: 아 광어 소금 김밥 오빠 엄청 유명해요.
1: 횟집에 가면 김밥을 줘요. 근데 그걸 제가 10년 전부터 한 20년 전부터 먹던 방식인데 그걸 지금
2: 아 근데 이제 거지. 김밥에 속재료는 없고 진짜 김이랑 밥인데
0: 진짜요?
2: 어 밥을 소금 간을 아, 많이 해 가지고 네. 그렇게 소금 김밥을
0: 진짜 몰랐어요.
2: 팔더라고. 진짜.
1: 왜냐면 이게 그 회를 김밥이 워낙 맛이 다채로우니까 거기다 회를 넣어서 먹으면 훨씬 감칠맛이 나거든요. 근데 초밥은 사실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2: 그 일본어로는 호토마키라고 하잖아요.
1: 아, 그건 큰 김밥.
2: 아 그냥 아, 네. 이름이 큰 김밥인 거예요.
1: 그렇죠. 후토마키 큰 김밥.
2: 그러면은 후토마키 그 김밥 일본식 김밥이 후토마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가?
1: 아, 좀 다르죠.
2: 아,
1: 김밥 여러 종류가 있어요. 후토마키가 있고 마키 그냥 놀이마키 이렇게
2: 아,
1: 쥐는 마키도 있고.
2: 맞아요, 맞아요.
1: 조그만 마키도
2: 콘처럼.
1: 있고.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죠.
0: 문자들을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7777님이 저 73년생인데요. 작가님 말씀에 거의 공감합니다. 어른 말씀 믿으세요.
2: 공경은 하는데 저희가
0: 자, 4166님 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71년생입니다 권은중 작가님 시대에 완전 공감합니다. 소고기가 비싸서 콩팥이나 허파를 사다 구워 먹었습니다.
2: 근데 맛있겠다. 괜찮은데?
1: 괜찮은데요?
0: 이미선님 70년대 초반생입니다. 바나나는 아파도 못 먹었어요.
2: 진짜?
0: 90년도에 맹장 수술했을 때 병문안 오신 선생님이 사오셔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맹장 수술하고

0: 엄청 먹었어요.
1: 왜냐면 참치 마요가 다른 거랑 조합하기가 진짜 편합니다. 아. 삼각김밥 하나만 드시진 않잖아요.
0: 하나만 먹어요. 네.
1: 아 진짜?
0: 아니 마감하다 보면 이게 당이 확 당길 때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래. 초코파이 넣고 그러면 이제 가서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 먹는 거.
1: 그 하나만 산다고?
2: 난 근데 보통 시간이 있다 하면은 그 삼각김밥이랑 라면 종류를
1: 맞아요 맞아요 먹고, 라면이랑 핫바까지
2: 그치 시간이 없을 때는 이제 소세지에 삼각김밥 어, 이렇게
1: 아, 그 정도는 먹어줘야 돼
2: 그쵸 어. 그 황해 하정우 씨가 나왔던 그 영화 황해 이후로는 나올 때는 소세지 무조건 이제 들고 나오는 게 대한민국의 국룰이 됐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우리 일주 씨는 그걸 저는 그거 좋아요 김밥 요즘 종류가 많지만 저는 땡초 김밥을 좋아해요.
1: 아,
0: 저도 맛있다. 저도 좋아요.
2: 참치가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 땡초 김밥 해가지고.
1: 어, 맛있겠다.
2: 그리고 그 이 단촛물로 양념을 전 잘한 밥이 좋아요.
1: 밥에 양념이 잘 돼 있는 거.
2: 네, 맞아. 밥의 양도 중요하지만 네. 밥의 양이 적당히 있더라도 그 밥이 간이 잘 돼 있으면 맞아, 맞아.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0: 단촛물 아니면 소금. 소금, 스타일이 소금. 달라요.
2: 아, 좀 짭짤한
1: 맞아, 맞아.
2: 게
1: 저도 짭짤한 게 좋아요. 맞아요.
0: 소금하고 참기름이 좋죠.
2: 아무래도.
1: 아 근데 옛날에 엄마가 싸준 김밥은 밥이 좀 질기도 하고 밥이 양념이 잘 안 돼 있기도 아, 하고 좀 있죠. 그런 맛이 있는데 아. 요즘 김밥은
2: 어머님도 이제 디스를 하네. 아니 어머님이 그렇게 양을 많이 해가지고 싸주시고 꼬다리 만드시고 하셨는데 아니, 그... 엄마 밥 양념 잘못돼 있다고 아니. 전국 방송에 나가지고
1: 아니, 아니 내 말은 네. 가정용 김밥은 맛이 균일할 수가 없잖아요 아... 근데 요즘은 너무 김밥이 화려하고 너무 맛있어서 조금 옛날 맛이 그리워지는 느낌 맞아요. 무슨 뭔지 알지
0: 그런 게 있죠.
1: 옛날에 1,000원짜리 한 줄 김밥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느낌이 없으니까는
0: 사실 김밥의 매력은 슴슴한데도 좀 있어요
1: 아, 그래. 맞아요. 네.
0: 약간
1: 제가 그
0: 슴슴한
1: 말이에요.
0: 게 좋은 것 같아요
2: 싫어 전 옛날부터 화려한 걸 좋아했어.
1: 진짜?
2: 어 진하고 화려한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 아니 근데 요즘 친구들도 소풍 갈 때 싸려나?
2: 그래도 뭐 다 부모님들이 다 김밥을 싸갔던.
0: 아 제가 아이가 없어서.
2: 아 요즘은 네. 지금 학부모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 단체 주문을.
0: 단체 주문합니다.
2: 집에서 진짜? 엄마가 안 싸고요? 아, 엄마가 싸는 집도 아니요. 있을 거 아니에요?
0: 학교마다 그쵸? 다른데 엄마가 네. 싸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1: 어. 아, 네.
2: 있고요.
0: 제가 교사. 저기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2: 아주 네. 근데 요즘은 사실 그 누구죠? 예. 김밥이 워낙 또 잘 나오니까.
0: 잘 나와서.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2: 우리 그 어렸을 때는 김밥을 만약에 못 사왔다 그러면 김밥 전문점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유명한 도시락 집 있잖아요. 그 도련님 정식품
1: 아~
2: 그런 거 이제 소풍 올 때 싸우기도 하고
1: 아~ 그랬었는데
2: 그런 경우도 좀 있었죠. 예. 자 우리 문자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수정님이 김밥이구나. 안 그래도 내일 초삼 체험학습 간다고 김밥 싸달래요. 매실청 넣어서 싸주려고요.
1: 오 달달하니 좋겠다.
2: 그래?
1: 어 난 좋아.
2: 초삼인데?
1: 아 맞네. 아, 수정 씨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게. 저도 액상과당으로 찐살이거든요. 이거 뭐
2: 세 분은 김밥에 시금치 넣나요? 오이 넣나요? 저는 오이 한 표 하셨는데 저는 사실 오이 넣어서 싸우는 애들이랑은 좀 거리도 뒀어요.
1: 왜?
2: 아니 같이 먹어야 되잖아.
1: 아 그렇죠 그렇죠.
2: 저는 이제 또 오이 쪽은 아니 저는 시금치 쪽이어서 아. 저는 시금치 싸우는 애들이랑 좀 친하게 지나긴 했었어요.
0: 사실 오이는 이게 물이 좀 나와서 약간
1: 맞아 저도 그것 때문에
0: 바로 먹지 않으면 좀
2: 오이 좋아하는 그 친구들은 좀 상큼한 거 좋아하는
0: 그렇죠.
1: 아 맞아 맞아.
2: 거기에 또 이제 저 오이라고 아까 하시지 않으셨나요?
0: 아 저는 시금치죠. 왜냐면 이게 야외 학습에
2: 아 야외는
0: 아 이게 아. 케이스가 음식이라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게 내 아이가 어디 가서 뭘 먹느냐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먹으면

0: 김 그냥 밥 간 안 한 밥에다가 김치를 볶아요.
1: 오.
0: 김치를 볶고 또 햄 있잖아요. 스햄. 네, 그거 이렇게 해가지고
1: 스테이크. 김밥을 맛있겠다.
0: 그걸로만 말아요.
1: 아 근데 김밥으로 말면 더 많이 먹게 되지 않아요?
2: 맞아요.

0: 교정학회 학회장 유형석입니다. 소중한 우리 가족의 교정치료, 광고만 보고 맡기지 마세요. 지금 교정학회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학회 회원 및 치과 교정과 전문의를 검색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치료가 평생을 함께할 건강한 미소를 만듭니다.
1: 이 캠페인은 대한치과교정학회, 바른이봉사회, 삼성꿈장학재단과 함께합니다.
2: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사람의 기분은 표정이나 목소리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어제 여러분의 이 콩 문자 사연을 보면서 사람의 기분은 글에서도 전해진다. 네, 이런 걸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의 이야기였지만요. 어제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그 한 줄 한 줄의 사연들이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의 기분 좋음이 느껴지는 아침입니다. 별것 아닌 일상이라도요, 이렇게 햇살 좋은 날에는 괜히 공유하고 싶어지고요. 아무 곳이나 막 찍어도 예술 작품 같이 나오는 사진 한 장 뭐 툭 찍어서 전해지고 싶어지고 뭐 그렇죠. 전 여러